안성맞춤인 프레첼인데요. 프레첼의 고향인 독일에서는 프레첼을 반으로 정확히 자르는 대회까지 있다고 하죠. 하트 모양이 정확한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순전히 눈대중으로 반을 자른 다음 저울에 올려서 무게를 다는데요. 이렇게 하찮고 진지한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도 열광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하등 쓸데없어 보여도 적어도 나에겐 더없이 진지한 나만의 취향과 세계가 있다는 거. 그러고 보면 제법 뿌듯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작은 일에 온 마음을 다해 진심을 쏟아부을 때 삶의 진짜 위트와 여유가 생겨나는 거니까 말이죠.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9월 29일 화요일 입주 1434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짹짹!

자, 9월 29일 화요일 CBS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첫 곡으로요. 조이의 안녕 듣고 오셨습니다.

0: 그러고 보니까는 우리 엔딩 인사를 대표할 만한 대표곡이 있었군요. 예. 자, 명절 연휴에 오랜만에 식구들 만나고 오신 분들 많이들 느끼셨을 텐데, 네, 주부 경력 3에서 뭐 40년 이상 되신 베테랑 살림꾼들은 음식량을 딱 보기만 해도 어느 정도 크기의 밀폐 용기가 적당하게 들어갈지 쪽집게처럼 맞추시죠. 아, 저기 뒤에 저기 찻장 맨 뒤에 보면은 그 안 쓰던 용기 하나 있어. 아, 그거 뚜껑. 그 뚜껑이 그 전자레인지 밑에 칸 제일 안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그거 뚜껑 같이 있어. 뭐 약간 이런 느낌? 밥알이 몇 개고? 320개다. 경사스런 날에는 280개만 해라.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사과나 배껍질 깎을 때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어른 키보다 길게 이어지도록 깎는다 할지, 귤 껍질도 안 찢어지고 단 한 번에 온전한 공 모양으로 만든다 할지, 라면 스프 봉지 뜯을 때 정중앙에 일자로 소름 돋게 뜯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남들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 혼자 속으로 100점 만점에 200점 주고 싶은, 정말 남들은 모르는, 나만 아는, 정말 어찌 보자면 하찮지만 정말 나에게는 진지한 장기, 이런 거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거 한번 자랑 한번 해볼까요? 저는 밥 먹으면서 자꾸 테이블을 치워요. 근데 이제 예, 장기인 것 같아요. 밥 먹고 나면 이제 항상 주변이 깔끔하니까. 약간 제가 일을 식당에서 오래 해서 그런지 그런 거를 저는 장기 삼아, 이런 거 하찮고 진지한 장기, 여러분들의 자랑 받아봅니다. 화요일 아침 사연과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4: 완전 좋아요
0: 연두링.
4: 잘 부탁드립니다.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르노.

Fly to the Sky의 Missing You, Brown Eyed Soul의 우리들의 순간이었습니다. Fly to the Sky 또 좋은 소식 있더라고요. 네, 환희 씨하고 브라이언 씨가 둘이 녹음실에서 이렇게 녹음을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새 앨범으로 컴백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소식을 좀 전했죠. 빨리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네요. 이렇게 그 팀도. 우리 굉장히 하찮은 문자가 생각보다 많이 왔거든요. 네. 한번 볼까요? 네. 보헤미안님. 버스 탈 때 제 앞에서 버스가 멈추고 문이 열립니다. 지하철 스크린 도어처럼요. 오랫동안 버스로 출퇴근했더니 대략 이쯤에서 문이 열리겠구나 하고 서 있으면 어김없어요. 이게 출근 시간에 버스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버스가 이렇게 줄줄이 소세지처럼 오다 보니까 꼭 그 제자리에 안 서거든요. 예. 네. 근데도 지금 사람이 이 정도 기다리고 있고 지금 앞에 그 앞에 버스가 이렇게 지금 출발을 막 이제 하고 있으니까 요 정도 서 있으면 내 앞에서 문이 열리겠구나 하면은 거기서 딱 문이 열리는 거지. 요거 기술인데? 요거 스킬인데? 7603님. 저는 식당에서 수저 세팅할 때 인원수에 딱 맞게 잡아요. 너무 놀라울 정도로. 10번 중에 9번은 고스톱 칠 때도 10번 중에 9번은 고스톱 칠 때도 폐가 딱 떨어지겠대요. 엄마는 요럴 때 옛말로 아들 낳겠네 하세요. 이거 진짜 옛날 분들. 네. 이렇게 뜨시지요. 그러면 이제 길이 하시지요라고 하면 이제 딱 뜨잖아요, 위에를. 해 갖고 이제 여기 몇 장 여기 몇 장 이렇게 고니는 위에서 한 장. 나는 밑에서 한 장. 뭐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딱 떨어질 때가 있어요. 손이 딱 털릴 때가. 그러면 어유 딱 장이네. 아들 낳겠네. 근데 참고로 저는 딸을 낳았답니다. 그렇군요. 나이자랑님. 저는 밤을 아주 예쁘게 깎아요. 저 뭐 키스하드면 기분이가 좋거든요. 물론 손목은 아프지만 조각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 가을 추석 때 저도 예전에 그 이렇게 제사 지내러 이렇게 가거나 하면 거기에 보면 늘 그렇게 이렇게 수북히 쌓여져 있는 깎은 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한 번도 이렇게 집어먹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밤은 다 익은 밤이잖아요. 이렇게 뭐 굽던지 뭐 찌던지 하는 그런 밤인데 아삭아삭 오독오독한 밤 있죠. 네, 그런 면 이렇게 깎아서 얹어놓으면은 밤을 예쁘게 깎는다. 그 예쁘게 깎는다는 기준이 뭘까요? 이렇게 되게 이렇게 각지지 않게 깎는다라는 말씀이시겠죠? 근데 밤이 그렇게 깎기가 진짜 힘든데 그렇게 깎으려면 밤이 진짜 조그매져요. 나중에 껍질 까고 나면 혼나기 딱 좋죠. 로코 가을 홀링님. 저는 거의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가족들이 물어보면 몇 번째 서랍 왼쪽 앞쪽까지 안 보고도 척척 다 대답해 줄 수 있죠.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물건을 쓰고 웬만하면 제자리에 이제 넣어 놓으려고 많이 하는데 자리를 딱 정해서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같이 써야 되거나 공간을 같이 쓰는 사람이 늘어나거나 하면은 그건 좀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로꼬 가을홀릭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생각외로 스트레스예요. 예, 네. 이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렇게 보면은 또 뭐가 제자리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지. 근데 로꼬 가을홀릭님이랑 저랑 만나도 피곤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로꼬 가을홀릭님이 정리하는 패턴과 제가 정리하는 패턴이 또 다르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아 이걸 또 여기다 모아놨어 그러면서 서로 싸운다. 제가 잘 그래요. 끼리끼리님, 저는 청소기를 돌리거나 대걸레질할 때 마룻바닥 세 칸씩 딱딱 나눠서 청소를 해요. 오,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잖아요. 길 걷다가 보면 이렇게 보도블럭에 그 눈금이 있잖아요. 거기 안 밟고 한 장 한 장 밟고. 네, 그리고 배수로 안 밟고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 느낌? 이런 거 가지신 분들 되게 많네요. 더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6534님의 신청곡인 존 레전드의 PDA 듣고 올게요.

토지 소유자입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은행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현금 자동 입출금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경과 시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 문화제가 열립니다. 인문의 향기와 실학의 품격이 느껴지는 정약용 유적지, 맑은 북한강을 품은 다산 생태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캠페인은 시민주권시대 남양주시와 함께합니다.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듣고 오셨습니다. 간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자, 5316님, 저는 깨송편을 기가 막히게 잘 골라냅니다. 콩송편은 대체 왜 생겨난 걸까요? 깨송편이 더 맛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일리 있네요. 콩송편은 참 인기가 없어요. 왜일까요? 깨송편은 인기가 좋아요. 근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잘 골라 먹는다니. 정말 추석들 가족들 모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밉상이시네요. 근데 약간 어렸을 때 저도 그랬거든요. 송편 이렇게 먹었는데 안에 콩 있으면 콩만 이렇게 발라내서 그냥 그 송편만 먹고 떡만 먹고. 근데 떡만 먹으면 맛이 없거든. 떡에는 그 기본적으로 아주 소량의 뭐 약간의 그 뭐

소금 정도만 들어가 있지 다른 간이 안 돼 있잖아요. 저는 꿀 들어가 있는 떡을 좋아해서 이렇게 딱 깨물어 먹으면 안에 이렇게 찍 하고 나오는 예, 그런 걸 좋아해서 저도 콩을 안 좋아했거든요. 스칼레님, 저는 옥수수 먹을 때 옥수수살 하나도 안 남기고 깔끔하게 먹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온니 옥수수 때만 독야청청 남죠. 긁어 먹지 않고 하나하나 뜯어먹는 게 비법이라는 비법. 아 그래요 맞아요. 이거 약간 타재기 치듯이 착착착착착착착착칭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칭 이런 식으로 옥수수 이렇게 이루 갈가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하나하나 손으로 이렇게 뜯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뜯어먹으면서 이 그 옥수수 그 코어 대살이 이제 뜯어먹으면서 말라. 예. 그래갖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처럼 이렇게 축축하지도 않고 맞아요. 그거 있지. 아 옥수수 먹고 싶다. 추석풍님 저는 왼손으로 계산기 잘 두들깁니다. 고등학생 때 학원 선생님이 시험 볼 때 그게 이득이라고 훈련을 시켜서 왼손 계산기 오른손 필기구. 야 이거 자주 하는 그건가요? 이런 거 받으셨나요? 피디님 받아본 적 없으신가요? 오, 야, 이 학원 선생님은 오, 멋지다. 왼손으로 계산기를 두들긴다. 7245 마이너스 1. 어, 이거 쉽지가 않네요. 오, 손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이렇게 빨리 움직이질 않네. 윤지님. 저는 빨래 개기에 진심입니다. 쪽가위와 롤러 가져다 놓고 실밥 같은 거 잘라내고 각 잡아서 한참 개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티셔츠, 바지, 두꺼운 후드티 접기 그런 거 쇼폼에 뜨면 꼭 따라해보는데 이거 은근 재밌어요. 아 그런 거 있죠. 예. 반팔 티셔츠 여기 잡으시고 여기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들어 올린 다음에 팡 털면 접는 거 끝이에요. 뭐 옛날에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청바지도 그런 게 있거든요. 바지 여기 잡으시고 여기 잡으시고 이렇게 돌리시면서 들어 올리시고 팡 치면은 다 접어지는 거. 후드티는 왜 그런 거겠죠. 이렇게 팔 양쪽으로 이렇게 안게끔 해놓은 다음에 팔꿈치 부분을 접어가지고 아래쪽 배꼽 쪽에서 이렇게 두들 올려가지고 후드 쪽에다 이렇게 후드로 감아가지고 모자 안에다 넣는 거. 뭐 요런 거 그런 거 아닐까요? 여행 짐 쌀 때 요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요런 거 저도 한번 한참 따라해 봤는데. 넥타이 매는 법, 스카프 매는 법 요런 거. 재밌어요.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듣고 올게요.

자, 이어서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코파곰님, 깨송편 인기가 많아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반항과 함께 사라진다. 그러니까 코파곰님은 또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악 물고 드립치기. 하루라도 드립을 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네. 근데 그게 하루가 아니라, 네, 거의 1분 안에 몇 개씩 쏟아내시니까. 우리 코파곰님이 되게 옛날에는 타율이 좋았거든요. 네, 약간 피식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사람 묶여놓고 생각해보면 열받는 거 있잖아. 내가 이런 거에 웃었다고? 약간 이런 걸 잘하셨는데 요즘 타율이 좀 떨어지셨어요. 진지하게 네네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는 유부녀님, 저는 감자탕 등뼈를 진짜 잘 발라 먹습니다. 남편이 동네 개가 왔다 갔냐고. 아, 아침부터 감자탕 땡기네. 이게 감자탕이에요, 여러분. 진짜 잘하는 집들은 가면 그 차이가 있어요. 그냥 탕국, 그냥 감자탕 1인분 그 뼈해장국을 시켜도 뼈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 뒤집어. 그러니까 단면이 있는 쪽이죠. 단면이 있는 쪽으로 뒤집은 다음에 걔네들 마디에다가 젓가락 양쪽을 놓고 젓가락으로 주리를 틀어요. 그럼 얘네가 마디가 톡톡 끊어지거든요. 근데 얘네가 잘 끊어져야 이 집이 잘하는 거야. 예. 네. 그렇게 뜯어먹으면요. 여러분, 뜯어먹고 진짜 많아요. 누가 갈비탕에 먹을 게 없대. 감자탕에. 엄청 많아요. 약간 달리는 유부녀님 저랑 약간 좀 그거 있군. 저도 치킨하고 감자탕 진짜 잘 뜯어먹거든요. 예. 네. 나비님, 우리 집 양반은 그냥 뭐 뽑기를 진짜 잘해요. 남편의 하찮은 재능도 틈새 자랑해봅니다. 뽑기 잘하는 거 엄청난 능력이죠. 제가 뽑기를 못하거든요. 뽑기. 약간 그 선물 찬스. 네. 이런 걸 잘 못해요. 자, 뭐 어쨌든 얘기 나누는 사이에 1분 마칠 시간이 돼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버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요.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5: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7: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7: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7: 당연히 콤비타죠!
8: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5: 콤비타 마누카 꿀.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0: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 28일 대국민 연설에서 현재 러시아 영토에 북한군이 8천 명 이상 있고 여기에 추가로 1만 명 규모의 병력을 더 배치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 파견 대가로 기술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 아래 북한 영토에서 샤헤드형 공격 드론이 생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차관급인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현지 시간 28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핵 보유국 지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지역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이 유지되는 것은 북한이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핵 보유 당위성을 재차 합리화했습니다.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들어와 12일째 체류 중인 상어 북항이를 외해로 돌려보내는 작업

0: 이 오늘 시작됩니다. 부산시와 관계기관은 일단 선박과 워터펌프를 활용해 북항이를 친수공원 밖 바다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이 방법이 실패하면 인공수로의 폭과 깊이에 맞게 그물망을 제작해 북항이를 외해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가 폐암, 크론병 등 난치병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6억여 원의 연구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당국의 성과 평가와 재지원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최 의원 지적에 관련 자료를 검토해 필요시 특별 점검과 특별 평가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9.2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날씨가 맑겠지만 일부 동쪽 지역은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후까지 동해안과 강원 산간, 부산과 울산은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 정도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3-4도가량 떨어지면서 꽤 서늘하게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일교차가 커지면서 한낮에는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대전과 광주가 27도, 서울, 부산 26도, 강릉과 대구는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낮겠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중부지방과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가을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후로는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날씨가 무척 쌀쌀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8: 루시드 폴의 고등어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봐줘요. 나는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이 노래에선 고등어가 주인공입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감지도 못하는 눈으로 어물전에 누웠습니다. 어떤 가난한 가족의 저녁 밥상에 오르며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날 골라줘서 고맙다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오늘 반찬은 고등어 어떠세요? 오늘은 눈을 봐주세요. 노래에 위한 음악평론가 임희윤이었습니다.
9: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불독맨션의 좋아요. 좋아요. 듣고 오셨습니다. 이현철 선배님의 앨범이 아니라 불독맨션의 앨범 또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요. 그죠? 선배님 잘 계시죠? 자, 선물 드리겠습니다.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브레딩 군고기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노래 나가고 이제 광고 나가는 사이에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점심은 감자탕이 좋겠네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3: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해리 스타일즈의 Sign of the Times 였습니다. 어머나? 뭐가 떨어진 거죠? 주머니에서 뭐가 떨어졌네요. 자, 게시판을 좀 보죠. 여왕926님, 오늘 음악이 다 가을가을하네요. 집안 청소하면서 감성에 젖어 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감자탕 냄새가 나네요. 달리는 유부녀님, 젓가락으로 주리를 튼다는 표현,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표현입니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감자탕 러버로서 마음이 쏙 드네요. 역시 먹잘 알디. 감자탕 좋아하시는 분들도 약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시래기 많이 들어가 있는 감자탕, 약간 뭐라 그럴까, 옛날 감자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감자탕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깔끔하게 네, 안 들어가 있는, 시래기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감자탕 들어간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뭐 참고로 둘 다 좋아합니다만 국물보다는 네, 내용물을 더 좋아하는 알디입니다. 옷에 가을이 오면님, 여기 우거지 많이 들어간 감자탕 먹고 싶어요. 바로 나오네. 아기새 점심 메뉴로는 감자탕으로 통일하는 분위기. 혼자 가시면 이렇게 1인분으로 드셔야 되잖아요. 뚝배기에. 네, 이게 그 감자 그 뼈해장국 포맷으로. 웬만하면 감자탕은 모여서 드세요. 네, 그게 맛있습니다. 현숙님, 인천으로 오시면 진땡황 감자탕으로 매실게요. 혹시 그 중국에 그 오래 살려고 노력하셨다던 그분 이름인가요? 진땡황? 아, 요새 감자탕 맛있는 집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프랜차이즈도 맛있는 데 많아요. 체리체리님, 저는 어제 저녁에 시래기 잔뜩 넣은 감자탕을 먹었습니다. 온통 감자탕 얘기군요. 세종에 진짜 맛난 감자탕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꽃게를 아주 잘 발라 먹어요. 입으로 아니고 젓가락만으로. 꽃게가 허물을 벗고 간 줄 압니다. 다만 부작용이 있다면 다 먹고 나면 손가락에 마비 증상이 온다는 거. 그 마비 증상만이 부작용이 아닙니다. 그 꽃게랑 이런 거 탕을 먹으면 걔네들이 다 이 된장 베이스로 그 탕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이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다 먹고 손을 아무리 씻어도 한 이틀 정도는 그 손끝에서 그 꼬리꼬리한 그 된장 냄새가 계속 나요. 계속 납니다. 네. 맡아보면 알아요. 8811님, 회사 간다고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배회하는 중인데요. 그 와중에 요즘 제 폰에서 흘러나온 플레이리스트가 순서대로 흘러나와서 너무 좋으면서도 무섭습니다. 대체 선곡하는 PD님은 어떠신 분인지. 지금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회사를 간다고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나와서 배회 중이라는 거는 지금 근무하시는 회사가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외근을 한다고 사장님한테 거짓말을 했으면 내가 좀 봐주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야? 왜 그래요? 요새 좀 속이 시끄러워요? 아, 참 요새 속 시끄러우신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가을이라서 그런가? 자, 나오신 김에 오늘까지만 좀 더 배회하시고 점심에는 감자탕 한 그릇 합시다. 어때요? 모던 주스의 사랑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왁스의 내게 남은 사랑을 다 줄게. 듣고 올게요.

털어놓을 수 없는 사소한 고민, 알량한 하소연,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자랑, 갈팡질팡 선택장애로 괴로울 때 알디가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정해드리마요. 이름하여 알잘딱깔센 선곡 처방전. 봅시다 봅시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인지. 357하나님, 알디? 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전 미간 보톡스를 맞았는데요, 앵그리버드 눈썹이 돼버렸습니다. 애들이 저보고 엄마 화났어, 눈썹이 이상해, 엄마 눈썹으로 야단치는 것 같아 이러면서 나랑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는 거 있죠. 이거 예뻐지기 참 힘드네요. 병원에 다시 가봐야 할까요?

0: 잠시만요.
1: 아, 이거 상상하느라고. 자, 알잘딱깔센 오늘은 3571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얼굴을 찌푸르트리는 버릇 때문에 세로주름이 깊어진 분들이 미간 보톡스를 이렇게 보통 좀 맞으시잖아요. 저도 좀 미간을 좀 찌푸리는 버릇이 있는데, 시술을 받고 나면 눈썹 안쪽이나 중앙에 움직임은 주는데 바깥쪽 이마 근육이 움직임이 아직 살아있어서 눈썹 꼬리가 위로 이렇게 치켜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인다고 움직이는데 눈꼬리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앵그리버드 눈썹 혹은 사무라이 눈썹이라고 보툴리늄 톡신의 작용은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완화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술받은 병원에서 상담해보시고 주의사항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의 경험담 기다려도 될까요? 자, 일단 357 하나님께 이 곡 처방전을 처방곡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불 원정대 Don't Touch Me.

0: touch me.
1: Oh, yeah. 어, 그렇다고 이제 가셔서 이제 환불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 어, 여러분들의 어, 보톡스 밍아웃이 엄청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쭉 볼까요? 자, 아, 지숙님, 톡스는 시간이 답 아닌가요? 잘못 손대면 더 이상해지던데. 우리 옆에서 언니는 이마에 맞았는데 리터치하고 온 이마가 올록볼록해졌습니다. 어, 근데 원래 진짜 잘하는 데 가면요, 여러분. 그 왜 이렇게 한 곳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그 양이 물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도 이제 몇 번 맞아보니까 진짜 잘하는 데는 정말 소량으로 여기저기 많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록볼록해지는 거는 피부가 얇아서 그런가? 저는 티는 안 나던데. 어. 파라나 칠사님, 저 그 보톡스 잘못 맞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23일 날 맞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맞으신 병원 가서 상담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아니면 평소에 이렇게 뭐라 그러지? 눈을 이렇게 그 이 미간을 위로 이렇게 들어올리시는 근육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미간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아무 무표정일 때 미간이 자리하고 있는 자리와 눈썹을 치켜들었을 때 올라가는 자리의 그 괴리 구간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한 두 마디 정도 차이가 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가운데다 보톡스를 맞으면 눈썹만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진짜 약간 무표정으로 애기한테 볶음밥 맛있어? 라고 하는데 애기 입장에서는 엄마가 볶음밥 맛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밥이 넘어가 지금!

엄마 무서워. 엄마 화났어. 그니까 이거는 상담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 알거루 마미님, 괜찮아요. 처음에 너무 느슨하게 하면 오히려 그게 금방 풀어져요. 야한 12주 앵그리버드 견디시면 더 예뻐지실 겁니다. 3년 전에 미국에 있는 딸 보러 가기 위해서 저도 피부과에서 보톡스 맞고 갔는데 초창기 사진에 앵그리버드 눈썹이 좀 있긴 있네요. 근데 그렇게 해야 조금 더 오래 가요. 처음에만 불편하실 겁니다. 금방 괜찮아져요. 이 양이 조절이 돼야 된다라는 걸까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것마다 좀 틀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양쪽 눈썹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그러니까 거상의 의미를 갖고 맞는 거랑 미간을 찌푸리지 않기 위해서 맞는 거랑은 좀 양이 다를 텐데. 이거 너무 전문적인 얘기인가? 나는 이런 걸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거죠? 뱃살이 뚠뚠님, 추석 전에 아내도 눈 사이로 세로로 주름 있다고, 눈 사이에 그 미간에 동네 아주머니들과 단체로 가면 할인된다고 복도 좀 맞고 왔던데, 뭐 처음에는 안 해갔지 않고 아랫집 아주머니처럼 낯설던데 연휴 동안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낯이 익어서 괜찮아졌어요. 시간이 약입니다. 약효는 빠져요. 네, 절대로 그게 그 상태로 자리 잡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 상태로 진짜 오랫동안 자리 잡으려면 보통 추천하는 게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다가 세 번에서 네번 정도 반복해서 맞으면 조금 더그 오래 간다라고 하긴 하거든요. 예. 네, 근데 3개월까지 안 기다리셔도 예. 네. 이 버릇 때문에 맞으신 거니까 지금 계속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이. 네, 금방 약효는 사라질 겁니다, 생각보다. 상담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예. 추천곡은 알렉스에게. 타미야의 Officially Missing You 듣고 오겠습니다.

곰돌이님께서 간만에 오늘 네, 한 2루타 치셨네요. 오늘 방송을 한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보톡스를 맞은 감자탕. 그러니까 이거라니까. 내가 지금 얘기를 했, 딱 하면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약간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약간 화나. 이 양반 개그에 웃으면 뭔가 진것 같아 내가. 약간 이런 느낌 있죠. 그러게요. 오늘 보톡스 맞은 감자탕. 남는 건그두 단어. 자, 등등. 랑랑님께서 사각턱이 평생엔 콤플렉스였는데 56세인 지금 1년에 한두 번 보톡스 받고 너무너무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50년 정도 썼으면 남은 인생 고쳐가면 쓰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럼요. 네. 그리고 턱이 가장 드라마틱한 그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죠. 5779님, 미간 보톡스를 맞았는데 인상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아하. 아하. 아하. 요거는, 예, 진짜로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를. 선주님, 보톡스를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얼굴 살찌니까 주름도 많이 없고 탱탱해요. 저처럼 살을 찌어보시미. 약간, 살을 주고 뼈를 치겠다라는 개념인가요? MJ님, 미간은 인상 쓰는 근육이라 더잘 풀려요. 이따 감자탕 먹을 때 미간 주름 안 지게 미간을 붙들고 먹기로 해요. 진짜 웃기겠다. 머리 위를 이렇게 손가락 대고, 왼손으로는 미간 이렇게 피고 있고, 한손으로는 감자탕 먹고 있고, 뼈 뜯어 먹으면서. 멋지네. 자, 오늘 미간으로 따지면 이분에게 좀 여쭤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곡 준비했습니다. 일단,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백원경의 랄랄라도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 김민종의 하얀 그리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 띄워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안녕!

0: CBS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3: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2: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7: 콤비타 마누카 꿀.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1: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서부전선 비무장 지대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한 군의 현장 조사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와 유엔 군사령부가 현장 지휘관들의 건의를 고려해 순전히 군사적 판단에 의해 계획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지뢰 사고에 대한 군의 현장 조사는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에서는 현장 조사가 늦어진 것이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 유엔 연설의 설득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 시 농축산업계가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어업과 축산 산림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할 당시처럼 농업 등 피해가 우려되는 영역에서의 반발이 심한데 이익을 보는 측에서 손실을 보는 측을 십시일반으로 지원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핵전력 증강과 동맹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핵전파 행위라고 매도하면서 미국이 승인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결국 핵 보유로 이어질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이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를 승인해 준 것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치 군사적 안전 환경에 새로운 불안정성을 추가하는 위험한 사태 발전이라며 준핵국가로 키 도듬하려는 한국의 핵 야망에 푸른 등을 켜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0: 출연한 자리에서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에 따라 현장조사를 다시 할 계획이냐는 물음에 정지된 쿠팡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어떤 메이저 언론사도 그런 주장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한 뒤 미국 경쟁 당국도 우리 경쟁 당국의 역량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드론 공격으로 가동을 멈췄던 동서 송유관 복구를 마치고 홍해를 통한 원유 수출을 재개했습니다. 이란이 봉쇄를 시도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원유를 운송할 수 있는 핵심 경로가 다시 가동되면서 치솟는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의 제작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 사건의 배후에 있는 것처럼 역사를 왜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6도, 습도는 56%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2: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용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1: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2: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한숨 쉬지 마라, 복 나간다. 어릴 때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발이 떨면 복 나간다는 말도 있고요. 그런데요, 한숨은 답답한 마음을 털어내는 데 도움이 되고 다리를 떠는 건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흥얼흥얼 콧노래는 기분 전환에 그만이고요. 그러니 오늘은 한숨 크게 한 번, 좋아하는 노래 흥얼흥얼, 발끝도 따라 까딱까딱, 몸도 마음도 환기시켜보면 어떨까요? 일상의 리듬을 더하는 시간, 백원경의 랄랄라예요.

0: 뜨거운 감자의 고백,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들에게 밥 복스럽게 먹으라고 자주 얘기해요. 밥 먹을 때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고 하면서요. 이무현 장군님, 이거 진짠가요? 저 진짜 밥 복스럽게 잘 먹는데 그럼 복이 많이 들어오려나요? 대마왕님은 칠순인데도 엄마가 보고 싶네요 하셨어요. 잔소리도 그리워질 때가 있죠. 한숨 쉬면 복 나간다. 어릴 때는 정말 한숨 한번 쉬는 것도 눈치 보였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어른들에게 들었던 이상하고 재미있는 금기들이 참 많았죠. 밤에 손톱 깎으면 안 된다 하시기도 하고,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고 하고,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 이런 것까지. 어릴 때 들었던 말 혹은 지금 생각하면 웃음나는 이야기까지 백원경의 랄랄라에 들려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랄랄라 커피 준비하고 기다릴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2: 우와,
1: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0: 콜레스탄.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저출생 극복지원으로, 청년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주즈클럽 나는 나 패닉 왼손잡이. 이 노래 들으니까 엄마가 어릴 적에 왼손으로 밥 먹을 때마다 시집 못 간다고 타박하시던 기억이 나네요. 집안에서 저만 유일한 양손잡이였거든요. 그래서 숟가락질만 오른손으로 했답니다. 다른 도구들은 아직도 왼손으로 하고 있죠. 진지 우리 조아님. 맞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오른손 써야 한다고 글씨 쓸 때도 밥 먹을 때도 그러셨었죠. 그런데 요새는요. 양손 다 써야 좌우뇌가 고르게 잘 발달한다고 일부러 양손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랬다는. 네, 김봉화님은 밥 먹을 때 말 많이 하지 마라. 물에 밥 말아 먹을 때 숟가락 소리 내지 마라. 어릴 적 아버지가 꼭 하시던 말씀. 별처럼님, 밤에 피리 불면 뱀 나온다고 했어요. 2604번님도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 엄마가 하셨어요. 이거 정말일까요? 뱀이 어디 숨어있다가 소리가 나면 나오는 걸까요? 시끄러워서 피리 불지 말고 휘파람 불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닐까. 지금 와선 그런 생각도 드네요. 1680번님, 이번 추석 때 아버님한테 들은 말이에요. 명절 아침부터 빨래 돌렸다가 혼났어요. 명절날 아침에 빨래하는 거 아니라고요. 밥상 차릴 때는 숟가락 뒤집어서 놓으면 안 된다. 볼록한 숟가락에 하늘을 보면 안 된다네요. 문지방 밟으면 큰일 나고요. 밤에 손톱 깎아서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고 휘파람, 리코더 불면 큰일 나는 거 당연하고요. 시집 와서 혼난 거 많아요. 미신인 거 알지만 그래도 오늘 딸 중간고사인데 국이 마침 미역국. 엄마라 왠지 안 먹였답니다. 크크크. 예, 잔소리 들을 때는 무슨 그런 미신을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고 막 이러다가 어느새 예, 나도 동화가 되어버리는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아버리는 잔소리들이 있죠. 1680번님께 커피 드립니다. 최미경님, 돌아가신 지 10년인데 우리 엄마 가을에는 손톱 발톱이 먹는 거라고 밥을 많이 먹으라고 하셨어요. 아, 이거 왠지 가슴 찡해지네요. 밥 잘 먹으면, 단백질 많이 먹으면 손발톱 잘 자라긴 하겠죠. 가을엔 역시 잘 먹어야 하는 건가 봐요. 랄랄라 커피 드리고요. 비주 누구보다 널 사랑해.

장나라 사랑하기 좋은 날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어릴 때 들었던 말, 지금 생각하면 웃음나는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9710번님, 저희 집은요, 마지막 남은 음식은 그 중에 제일 막내가 먹어야 해요. 할머니가 그래야 막내가 제일 수명이 길다고 하셔서요. 이건 내리사랑이겠죠? 뭐 큰일이 없으면 막내가 제일 수명이 길 텐데 말이죠. 마포극장님, 우리 아버지 어느 날 술 드시고 나를 붙잡고 진심으로 하신 말씀. 여자 얼굴 보지 마라. 네 엄마도 처녀 땐 예뻤다. 이거 뭐냐고요. 그래도 옆에서 만약에 엄마가 듣고 계셨다면 기분이 나쁘지만 않았을 것 같아요. 그치, 내가 처녀 때 많이 예쁘긴 했지. 엄마가 예뻐.

싫어서 반하셨다는 뜻인 거잖아요. 나 너네 엄마 생활력 보고 반했다. 이거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리체리님, 시험 기간엔 머리도 감지 말고 손톱도 깎지 마라. 밥 먹을 때 밥그릇에 밥풀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먹어라. 새해 첫날에 돈 쓰면 1년 내내 돈 나간다 등등등. 나머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시험 기간에 좀 깨끗하게 씻어야 기분 좋게 집중이 되지 않을까? 1182번님, 망태 할아버지 아시나요? 말 안 듣거나 자꾸 울거나 하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고 하셨죠? 들어봤어요. 망태 할아버지는 왜 동네마다 다 계신 걸까요?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말만 들어도 너무나 무서운. 재원이님, 너 그렇게 울면 홍콩 할매가 잡아간다. 진짜 무서웠다고요. 홍콩 할매가 여기까지? 한국까지? 망태 할아버지 많이 들어봤는데 홍콩 할매 신박한데요. 빵야님, 베개 세워서 기대지 마라. 밥 먹고 누우면 소된다. 베개 세워서 기대는 거 왜 이렇게 상상돼요? 완전히 눕진 않고 베개 세워서 기대는 거. 누우면, 밥 먹고 누우면 소된다는 말 정말 많이 하셨던 것 같네요. 로하맘님, 저도 아직 아이한테 밥 먹고 눕지 말라고 소된다고 자주 해요. 예, 밥 먹고 누우면 소화 안 되니까. 이렇게 협박 아니 협박을 하신 거겠죠? 이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 노래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선우정아 뒹굴뒹굴.

클레이브 꽃송이들의 퍼레이드, 앞서 들은 곡 선우정아 뒹굴뒹굴이었죠. 밥 먹고 누우면 소된다, 많이들 들어보신 것 같은데 은행도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헉! 밥 먹고 누우면 돼지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너무 직관적인 거 아닙니까? 소보다 더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것 같긴 하네요. 밥 먹고 누우면 돼지 된다. 살이 잘 찌긴 하겠죠. 0423번님은 꿀팁 알려주셨어요. 홍콩 할매는 손톱 보이면 잡아가요. 열 손가락 숨겨야 해요. 크크크. 알겠습니다. 말 안 들어서 홍콩 할매가 나타나면 열 손가락을 숨겨야 한다는 거. 이런 것도 있군요. 나이키 187님. 전자제품에 대한 거 있죠.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무섭네요. TV 가까이서 보면 눈 먼다. 이것도 너무 극단적인. TV 가까이서 보면 눈이 나빠지긴 하겠죠. 예전에는 TV는 바보 상자라고, TV 많이 보면 바보 된다고 그런 말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아이들이 TV가 아니라 쇼츠를 많이 보니까 TV만 보고 있어도 바람직한 어린이처럼 보이는. 이렇게 예, 세월이 바뀌었네요. 홍사랑님. 우리 딸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요. 3대째 내려오는 말씀. 이삿짐 들어가기 전에 밥솥부터 들고 들어가라. 와, 이거 뭔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밥솥부터 들고 이사를 하면 먹을 건 끊이지 않는다. 먹을 걱정 안 한다. 그런 걸까요? 그래서 따님도 밥솥부터 들고 들어가셨을까요? 조트리오 20세기 갈릴레이.

부활 정동화의 목소리 친구야 너는 아니였습니다. 일본에서 보냅니다. 이제 여기도 슬슬 가을이 되어가고 있네요. 예전에 한국에서 살았을 때 전주에 있는 덕진공원 단풍 구경하면서 친구들과 걸었던 기억납니다. 날이 쌀쌀해지니까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소라님 청하셨어요. 홍대광

0: CBS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6: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5: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6: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5: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6: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0: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0: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EG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3: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2: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3: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2: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0: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0: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0: 당연히 콤비타죠.
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0: 콤비타 마누카 꿀.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8: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당국은 유엔 사령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한 뒤 그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맹비난하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장 증인 채택은 사법 테러라며 오히려 국감장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사람은 헌법상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대법원장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없는 제재청 요구를 한 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금 운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오늘 당정협의회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의 우려가 전달되는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정부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공을 들였으며 민주당 김민석 대표 역시 지방정부의 걱정에 공감을 표하며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정부의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이 3개월 연장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를 위한 목적 예비비 791억 원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예산처가 밝혔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편파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하고도 사건 이첩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특검팀 관계자들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

0: 이에 의왕역 사고를 막기 위해 철도 입환 작업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 차량을 연결, 분리하는 입환 작업 시 작업자의 화차 외부 탑승과 선로 내 위험 구역 노출을 최소화하고 후방 카메라와 무선 제어 등의 기술을 활용해 안전한 위치에서 차량 이동을 확인,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액이 4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6도, 습도는 56%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Day. 당신 곁에 CBS 라디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6: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매콤한 청양고추나 알싸한 마늘을 먹으면 아이들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묻죠? 안 매워? 이걸 무슨 맛으로 먹어? 라고요. 하긴 태어날 때부터 매운맛을 즐긴 건 아니었으니까 맵고 쓴맛이 좋아지기 시작한 때가 분명 있었을 텐데 어쩌면 그때가 바로 어른이 되는 순간이었겠죠? 케이크나 사탕, 초콜릿이나 청량음료처럼 듣기만 해도 달달한 이런 음식들 누구나 한때는 열광했을 텐데요. 입에서만 달콤한 이런 음식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신기하게도 저절로 조금씩 멀어지죠. 사실 허기는 단맛으로만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단 걸 먹고 나면 짭조름한 맛이 당기고요. 톡 쏘는 맛이나 얼큰한 감칠맛에서 깊은 맛을 느끼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음식 맛이고 사는 맛인 거겠죠?

9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헐리스의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였습니다. 단짠 단짠의 공식, 이게 참 무섭습니다. 단 걸 먹고 돌아서면 짠 게 당기는 공식이 무한 반복되는 것 같죠. 어쨌거나 입맛이 갈수록 바뀌는 건 바뀌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릴 때는 달콤하고 좀 자극적인 게 좋았는데 갈수록 입맛이 좀 담백하고 슴슴한 걸 좋아하는 쪽으로 변해가지 않으세요? 사실 뭐 1년 365일이 매일매일 축제 같은 날이라면 금세 물리고 또 지겹겠죠. 평소에는 밋밋하고 고요하지만 감칠맛이 가끔씩 살짝살짝 스며있는 거, 어쩌면 이게 바로 사는 맛일 겁니다. 화요일에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다.

0: 지금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6: 콜레

0: 콜레스탄.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3: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 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르노.

제제맘님. 지수님, 추석 선물을 우리 딸이 안겨줬습니다. 컴퓨터 전공에서 취업난인데요. 해피송의 응원 커피 마시고 면접에 합격해서 취직되었습니다. 컴공, 스펙은 짧지만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사초생, 아유, 이렇게 보면 사회초년생? 두렵고 미숙하지만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시면서 아우 사연 주셨는데요. 기억합니다. 얼마 전이었잖아요. 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백만 햇님이의 간절한 기도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스펙은 짧지만 열심히 노력했다. 스펙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파이팅! 노래는 순한 맛, 이름은 매운맛이라고도 하셨는데 스파이스 걸스의 To Become One, 또 백스트리트 보이스의 I Want It That Way까지 두 곡이었어요. 우와, 또 좋은 소식. 5초의 법칙님, BTS의 MTV VMA 3관왕을 축하합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BTS가 2026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아, 이게 어려워요. VMA에서 대상격인 올해의 노래를 비롯해 3관왕을 차지했답니다. 이 R이랑 앨범은 BTS에게 새로운 시작과도 같은 앨범이라 더욱더 뜻깊은 수상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는데,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군필자들 아닙니까? 다 같이 낸또 앨범이기도 하죠. 오랜만에. R이랑 앨범의 타이틀곡 스윔으로 올해 노래를 수상했다. 베스트 케이팝, 베스트 그룹 부문도 수상했다. 이런 소식이네요. 와,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또 BTS는 우리 해피송에서도 많이 밀어줬는데 또 반갑네요. 0061님, 저는 어제까지 푹 쉬고 바다도 실컷 보고 쉬다가 이제 출근했는데요. 저희 아이는 어릴 때부터 매운 거를 잘 먹어서 다른 아이들은 김치를 씻어 먹을 때 숟가락으로 퍼먹곤 했죠. 초딩이 된 지금도 저보다 매운 걸잘 먹습니다. 에이, 너무 귀여운데요. 왜 아이들이 어른 음식 같은 거잘 먹을 때 보면, 왜 아이들을 쉽게 먹을 수 없는 음식들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른의 음식 뭐가 있을까? 매운 것도 있고요. 좀 쌉싸름한 것도 있고요. 뭐 나물, 뭐 채소, 뭐 이런 것들 잘 먹는 거 보면 너무 귀엽고 흐뭇하죠. 아, 어제 매운맛 아시안게임 경기도 있었습니다. 아우, 일들이 많았네요. 왕서방님이 어제 남자 400m 육상 계주 기적이었습니다. 1레인에서 동메달을 딴 우리 선수들 칭찬해주고 싶다고. 저도 여러 번막 되돌려서 다시 봤는데 예선 때였나? 왜 바톤 터치 구역을 벗어나서 좀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다시 또 부활했고, 그리고 동메달 획득 후에도 주최 측의 잘못으로 좀 마음고생이 있었는데요. 결승전 인터뷰 전에 보니까 이 필이 아주 좋아 보이더라고요. 우리 선수들이 되게 자신감도 넘쳐 보이고 준비가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더니 역시나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자, 유지수의 해피스 오늘 화요일이고요. 오늘은, 아, 그 노래도 있었지. 제시어로 팝송을 찾아보는 날입니다. 오늘의 제시어는 feel, F-E-E-L, feel입니다. 자, 오늘은 필연적으로, 필사적으로 우리 햇님이들의 무한한 참여를 기다리고요. 필승 전략, 자, 좋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팝송 제목 안에 필이 들어있는 노래들 지금부터 알려주시고요. 얽힌 사연도 있으면 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오늘의 제시어는 feel, F-E-E-L, feel입니다. 지금부터 feel이 들어있는 팝송들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저희가 먼저 준비한 곡은 Birds예요. Turn, turn, turn.

네, 좋은 두 곡이었어요. Take That의 Back For Good 또 Birds의 Turn Turn Turn 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햇빛송 오늘의 제시어는 Feel입니다. Feel이 들어간 팝송. 1186님 등 영화 벤지의 주제곡 I Feel Love 신청하신다고. 아 이게 아마 영화는 뭐 강아지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주제곡은 더 강력하게 우리 기억에 남아있죠? 영실님은 모리스 알버트의 Feelings 아이 깊어가는 가을에 어울리는 곡 고향 행복이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사무실에서 뛰쳐나가고 싶은데요 리오세요 You make me feel like dancing 신청해봅니다 워워워워워 뛰쳐나가시면 안 되고요 2901님은 여기는 물류터미널입니다 하시면서 알려주셨는데 택배 관련 일 하시나 봐요. 고생 많으시고요. 스타일리스틱스의 You Make Me Feel Brand New. 스타맨님은 밥 딜런의 버전으로 부탁하신다고 아델의 버전도 신청 많이 들어왔고요. Make You Feel My Love. 보람님은 마룬5 Just Feeling. 꼬맹이님 Weekend Daft Punk의 I Feel It Coming. 그리고 미네르바의 가을님은 마이클 잭슨의 The Way You Make Me Feel 등등 신청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제시어 Feel입니다. 계속해서 Feel이 들어있는 팝송 알려주시고요. 유지수의 해피송 저희가 먼저 준비한 곡은 차화음악님, 소중한 사람 가수팬님, 별빛 지은님 함께 듣죠. 아린카라 What a Feeling

소연 아빠님, 어젯밤부터 어묵 국물이 너무 생각이 나서 텀블러에 가득 담아 출근했습니다. 다들 한가하게 커피 마시는 줄 알겠죠? 하셨는데 어느덧 어묵 국물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1187 똘똘님 병아리님 신청하신 아티스의 Feeling So Good이었고요. 플래시댄스 웨스티저 What a Feeling 아이린 카라의 음성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의 제시어는 Feel입니다. 서원님이 feel 하면 조용필이 짱인디 하셨어요. 조용필을 우리 순상님을 어필하셨는데요. 햄드러요님은 아 오늘 노래가 다 좋습니다. 저는 켈빈 해리스의 feels를 신청하신다고. 아 이 노래 들으면 또 놀러가고 싶잖아요. 입동님은 제이크의 this is what autumn feels like. 아, 제목이 길어서 아무도 신청을 안 했을 것 같아 제가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화곡동 김밥님은 탐존스의 Funny Familiar Forgotten Feelings. 어, F가 막 여러 개 들어가네요. 창수님, 꽃비님, 6291님 등 의외로 또 많이 신청하신 곡이 로비 윌리엄스의 Feel입니다. 또 제목이 제목이니만큼 메이플 비카님은 Babyface의 And Our Feelings, 헤일리님 Simply Red의 You Make Me Feel Brand New 청하셨고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도 가을 길이 먼 것 같죠? 이 노래들 많이 많이 들어보려면 필이 들어가 있는 팝송 이어지는 곡 3951186또 도로시님, 윤지님, 명실님, 찰리 리치예요. I feel love.

블루스의 Hooked on a Feeling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제시어는 Feel이죠. 이어지는 곡입니다. James Brown, I Feel Good.

까치님 오셨고요. 엄지척입니다. 알리송님은 들을 때마다 우울했던 기분이 눈 녹듯 사라지는 마법의 노래 부탁하신다고 하셨고, 2536님 졸릴 시간대에 들려주시면 좋을만한 곡 부탁합니다. 또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아 맞다 이런 곡도 있었지 하신 분도 계셨고요. 제임스 브라운의 I Feel Good까지 띄웠어요.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제시어로 팝송을 찾아보는 날. 오늘의 제시어는 Feel입니다. 더 많은 곡들 2부에서도 함께 하고요. 이제 1부 닫을 시간이에요. 이 곡도 진짜 우리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맘바타가 노래합니다. Feel the Vibe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더 좋은 곡들 많이 듣고 또 가지고 돌아옵니다.

0: CBS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 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부모.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0: 8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0: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0: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0: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0: 콤비타 마누카 꿀.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강력한 국방력은 국익을 지키는 핵심 기둥이라며 우리 독자적 기술로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우주까지 철통같이 방위하기 위해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전력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전투기인 KF-21이 지난주 공군에 정식 인도됐다며 대한민국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4.5세대급 전투기의 독자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 8개 국가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남측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군 발표를 계기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지뢰 도발에는 초지일관 입을 닫고 있다면서 국민보다 김정은이 무서운 것이냐고 맹비난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대식 의원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과 정전협정 위반이 확인되면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유엔사와 공조에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강신철 장관은 즉각 지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함은 물론 경질되어 마땅하다고 비판했고 권영세 의원은 북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 우리의 상응 조치는 최소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군의 발표와 관련해 만약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된다면 정부가 그에 합당하는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종 조사 결과는 유엔사와의 평가 후 발표 예정이라며 이같이 강조한 뒤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가 안보를 정쟁의 제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현지 시간 28일 미국 뉴욕에서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황 CEO의 벤플리트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선데 시상식을 겸해 열린 연례 갈라에는 이 회장과 최 회장이 직접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통해 젠슨 황 CEO의 이번 수상을 축하하는 영상을 송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능력이 약화되면서 지난주 기준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우회 경로를 통한 중동 원유 수송량이 전쟁 전 수준의 80% 가까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케이플러의 선박 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확스의 선박 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9월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중동 산유국의 원유 수출량이 하루 1,300만 배럴 가까이로 반등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전국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8도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7: CBS

0: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전한 우리 집을 만드는 의무입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1: 조용필의 그래도 돼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길에 힘이 겨워도 또 안 된다고 말해도 이제는 믿어 믿어봐, 자신을 믿어 믿어봐, 두 팔을 크게 펼쳐 더 망설이지 않게. 2024년 가왕 조용필은 그래도 돼로 컴백합니다. 그의 나이는 74세. 그래도 돼의 뮤직비디오가 완성된 날 저는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저는 울고 있는데 조용필은 웃고 있더군요. 괜찮긴 한데 사운드를 좀 다듬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을 믿어도 돼 라고 모두에게 말해주기 위해. 노래에 의한 음악평론가 임희은이었습니다.
2: 1시 5분입니다.

0: 홍차 군듀님, 와, 몇 개 모르는 좋은 곡 중에 하나라고 하셨고요. 우리 스칼렛 지우님은 이 곡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곡으로 유명하죠 하셨는데, 오늘부터 기피해야 하는 겁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오늘도 신청하셨고요. 6333, 까치님, 장가방, 제이효서, 지효, 그림자님 등 신청하신 처음 맨지오니의 Feel So Good이었습니다. 해피송 2부로 건너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피송 문을 열면서 어른의 조건 이런 얘기도 살짝 나눴는데, 프리지아1님이 지수님, 저는 학창시절에 커피의 쓴맛을 알게 된 후부터 어른인 걸 이제 알았네요 하셨어요. 아, 커피의 쓴맛? 요즘은 커피의 단맛을 그러면 더 잘 아실까? 남이 사주는 커피는 더 마시는 법인데. 자, 오늘 2부는 이런 얘기 나눌게요. 어른이 되는 순간, 어른의 맛입니다. 아, 이거 나이에 상관없이 그런 거 있죠. 내가 꼭, 아, 이제 나 어른이구나 느낄 때? 이거 매운 걸 기분 좋게 먹을 때? 뜨거운 음식 먹으면서, 아, 시원하다. 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어휴, 시원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음식 얘기하면, 뭐, 맛보다는 약간 성분 같은 걸 더 따질 때, 칼로리 같은 거 따질 때, 또 눈이 온다는 예보가 마냥 좋지는 않을 때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최근에는 눈물이 많아질 때, 아니, 좋은 일인데, 왜, 아니, 울 일도 아닌데 왜 울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햇님이들은 어른이 되는 순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혹은 나는 아직도 아다? 아이다? 난 아직도 애입니다. 이런 사연도 환영합니다. 자, 신청곡과 함께 해주시고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자, 우리 해님이들, 어른이 되는 순간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어른은 어떤 맛입니까? 자, 알려주세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4: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9119번으로 어른이 되는 순간을 좀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20살이 되면서 두 번째는 결혼하고 세 번째는 아이 낳고 네 번째는 아들 결혼시키고 마지막이 될지 모르지만 다섯 번째는 추석에 며느리 임신으로 할머니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잘 살아왔을 우리 모두를 위해 적당한 노래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와, 축하드립니다. 이제 또 태어날 우리 손주가 진짜 20살 어른이 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날 때까지 어른이 되는 과정은 계속된다 생각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4953 또 9375님 신청하신 아리오 스피드 웨건의 Can't Fight This Feeling이었고요. 로버타 플렉의 Feel Like Making Love 또 해피바님 스톰 가이 샘스미스 사랑의 방탄소님 지리사님 문경도련님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이었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이분은 어른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 이거 너무 뭉클합니다. 9078님, 엄마를 대신에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걸으실 수 없게 되었을 때 뒤에서 휠체어를 밀어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짠하고 뭉클하죠. 이 보호를 받는 주체에서 보호를 해야 하는 주체로 바뀔 때. 5229번으로 좋아하는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사 먹었을 때 어른인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신 거죠. 사소한 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인데 우리 수많은 또 백만 어른 햇님이들은 과자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도 병원에서 자제하라 그래서 못 먹고 있습니다. 아직 어른이 안 되신 거예요. 나의 키 187님. 밥상머리 예절을 알려줄 때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밥 먹을 때는 말이야 쩝쩝 소리 내지 말고 숟가락은 어떻게 하고 젓가락은 어떻게 하고 국은 어느 자리에 넣어야 되고 밥그릇은 어디 넣어야 되고 뭐 김치는 먹어주고 나는 이를 어른이라 부르지만 상대는 꼰대라고 부른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해요. 제임스 봉님은 어른이 되고 있다는 게 서러울 때도 좀 있죠. 버스를 탔는데 내가 아는 노래들이 나올 때 아, 이 노래 예전에 아버님이 듣던 노래들이었는데 기사님이 혹시 내 나이 또래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제 아들이 듣는 노래가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버스를 타고 여행 가고 싶네요. 아, 내 아들이 듣는 노래 아이돌 멤버가 누군지 잘 모를 때 어른 아닙니까? 잘 알면 지금도 영크크시고요. 상우님은 인정받으려고 하면 아이고요. 인정을 해주려고 하면 어른입니다. 아, 진짜 어른 같은 말씀이네요. 아이 치약에서 어른 치약으로 바뀌고 김치를 더 이상 물에 헹궈 먹지 않는 우리 딸 이제 조금씩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아유, 예쁩니다. 이제 좀 있으면 방문 콱 닫고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오네요. 6297님, 남자들은 훈련소 들어갈 때 아닐까요? 하셨는데 모름지기, 또 군대를 다녀와야 된다. 그래야 남자는 어른이 된다. 아,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 말 걸 수 있을 때. 아니, 내가 어른이 아닐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좋고 뭐 새로운 사람하고 대면대면 했는데 아유, 날씨가 춥죠? 덥죠? 얘기하면서 말 꺼낼 때. 천생연부님은 어른이면요 내시경을 비수면으로 꾹 참아야죠. 아,

여기서 1패입니다. 평생 어른이 어려워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좋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이분은요. 어른이 되는 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햇님이들 이야기 기다립니다. 이어지는 곡은 스타일리스틱스예요. You make me feel brand new. 2901-8777 놓고 가을 올리 머라이어 박님 헨리님 함께 들어요.

레몬트리님, 언제 들어와도 실망시키지 않는 선곡입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이런 칭찬은 아이나 어른이나 다 좋아하죠. 배로님이 정하신 보스턴의 More Than a Feeling, 또 스타일리스틱스의 You Make Me Feel Brand New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

점점 더 변화가 많이 찾아오겠죠? 하셨어요. 아유, 그럼요. 이제 어른도 아니면서 어른 흉내내고 예비 어른을 보면서 진정한 어른이 무엇인지 진짜 부모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성장하시겠습니다. 9028님은 커피 없이 하루가 시작이 안 될 때 어른이라 생각합니다. 오후에 커피가 없으면 업무가 잘 안 돼서요. 몸도 머리도 카페인 없이 빠르게 예전에는 돌아갔던 것 같은데 이제는 커피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셨어요. 아니 근데 요즘 애들은 뭐 에너지 음료 같은 거 핫땡 뭐 몬스땡 이런 거 많이 마시고 진짜 어른들이 커피를 찾는 것 같아요. 바위나리님은 아들과 조카들이 다 성장해서 제 안부를 물으며 인생 이야기를 할 때 어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야 엄마 아빠 아직 짱짱해 엄마 아직 건강해 엄마 이것도 할 수 있고 아빠는 아직도 저 무거운 거 들으신다 해도 뭔가 애들이나 조카나 주변에서 뭔가 불안해하지 어이구 조심하세요 막 나 괜찮다 그래도 주변에서 나를 더 불안해할 때 서화님은 국악 한마당 경기민요 가락이 듣기 좋을 때 아 나 이제 어른이구나 싶었어요. 그런 것도 있죠. 음악이나 음식 이런 것들이 오래된 것들이 오래된 게 지루한 게 아니라 편안한 것이라고 느낄 때 아 나는 진짜 어른이다 싶고요. 3974님은 지수님 저는 아직 어른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친구들은 아들 딸 상견례도 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손주도 받는데 저희는 아직 상견례나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해서요. 딸만 돌이고 저와 남편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막연히 생각합니다. 우리 딸들이 마흔과 마흔둘입니다 하시면서 뜻하지 않은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주름이 살짝 있는데 아직은 아이다 하는 우리 아이님의 심각한 고민이시지 않나 싶고요. 아유 다 때가 되면 자기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는 거겠죠? 자, 이 시간은 아이도 어른도 행복한 시간이고요. 아이도 어른도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듣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제주 딸기산도님 아토믹 키튼이에요. Tide is high. 어른들은 또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합니다. 이 곡을 먼저 들어볼게요. 1182 메이플 피칸 졸리나님 호레노츠 실비아님 햄드라요님 켈빈 해리스 퍼레 윌리엄스 케이티 페리 믹션 필스

채순 브라우스님, 아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위켄드 하셨고, 주유님은 아 공연 다음 주에 가신다고 잘 다녀오세요. 아 이 어려운 걸 해내셨어요. 위켄드 공연 그 어떻게 하셨어요? 손가락 힘이 아주 청춘이십니다. 하와이 꼬마님, 부엔까미노님, 핫종님, 노을신사님, 바위나리님 등 위켄드의 I feel it coming. 노달기 선도님, 좀 먼저 말씀드렸죠? 아토믹 키튼 타이리 사이였습니다. 유재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미네르바의 겨울님, 윤지님, 지리사님, 바다로망스님, 마이클 잭슨, The Way You Make Me Feel 남기고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휴식 같은 라디오
1: the good life.
0: 여기는 CBS입니다. Fun seems to be the ideal.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6: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5: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8: 마누카 꿀!
7: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8: 뉴질랜드!
7: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8: 당연히 콤비타죠!
9: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0: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한국경제신문제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주거 안정 플랜 119만 호 공급과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혁은 소수의 힘센 이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와 관행을 모두 바꾸는 일이기에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하지만 저항과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개혁을 결코 멈출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관의 직무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 경징계는 말이 안 되고 아예 경찰 일을 못하게 하거나 해임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얼마 전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는데 그 징계 수위가 경징계였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 과정에서 외부의 견제가 쉽지 않다며 그래서 책임도 훨씬 더 커지는데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됐을 때 교정하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통일부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의 원인이 북한 지뢰로 잠정 지목된 데 대해 현재 군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군 당국의 지뢰 폭발 중간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통일부의 조치 계획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군이 언급한 상응 조치로 일각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선 재발 사항을 철저히 규명하는 게 중요하며 구체적인 조치는 결과에 따라 추후에 검토될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북한이 중국 주재 자국 대사관에 지하 비밀 감옥을 설치하고 탈북 시도자를 감금, 취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인권조사 기록단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오늘 관련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베이징 차오양구에 있는 주중 북한 대사관 영사부 건물 지하에 비밀 감옥을 지었으며 중국 등 세계 곳곳에 파견한 자국민이 망명 시도 조짐을 보이면 베이징으로 유인해 대사관에 감금했다가 강제 북송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년 전 중국에서 활동하던 한 북한 해커도 1년 정도 이곳에 감금됐다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11만 3천 명에 달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6만 5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이런 자료를 받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혼자서 실업급여를 7차례나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며 반복수급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만 한 해 6천억 원에 달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액이 4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 2분기 해외 직접 투자액은 205억 2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2% 이상 증가하면서 지난해 3분기 이후 4분기 연속 투자 확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8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이었습니다.
3: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2시 5분입니다.
2: 송인찬의 어떤 가요?

9월 29일 화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티맥스의 패러다이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Song for you 아나운서 송인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9950님께서 이 노래 들으니까 이 말을 하고 싶네요. 시켜줘 어떤가요 명예소방관. 저도 또 이제 그 레인보우 아이디가 꽃보다 남자에서 나오는 그 Are you Prince song? Yeah! 요거였죠. 그 당시에는 진짜 왜 그렇게 사람들이 꽃보다 남자에 열광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보기 굉장히 좀 힘든 드라마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 단체로 약간 좀 최면에 걸려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드라마였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얘기를 좀 많이 안 했었는데요. 오늘 아시안게임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 합니다. 비가 좀 내리는 와중에도 5회 연속 승리한 야구대표팀의 금메달 소식이 있었고요. 또 12년 만에 남녀 농구 모두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것도 경기 모두 좀 대단했었고요.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경기가 또 좀 화제였는데 일단 사상 첫 금메달이거든요. 근데 17살 강준희 선수가 이 첫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일단 강준희 선수는 세계에서 단 두 명만 할 수 있는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뛰어난 선수고요. 그리고 금메달을 딱 그 확정 짓자마자 그 막 엄마 막 이렇게 좀 울먹이면서 부른 그 모습도 좀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남자 400m 계주 우리 대표팀이 38초 43으로 한국 신기록 세우면서 2회 연속 동메달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뭐 펜싱, e스포츠 등등 지금 다른 여러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재 기준으로는 대한민국이 금메달 21개로 3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배드민턴, 테니스, e스포츠 경기도 라이브로 진행 중이고요. 자, 우리 송편님들 재밌게 봤던 경기 아니면 인상 깊었던 그런 순간이나 선수들의 말, 인터뷰 이런 거 있으시면은 또 함께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A면에서는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준비되어 있거든요. 노래 두 곡 가운데 끌리는 한 곡 선택해서 고르는 시간.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5: 위제로
4: 과식에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5: 위제로
6: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7: 이형약품
8: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9: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 우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그 전곡은 보아 아틀란티스 소녀였습니다. 아, 최강권철님이 재밌는 말씀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아, 저는 스트리트 파이터도 완전 재밌게 봤습니다. 이색 종목 아니냐고요, 이거.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있어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껴야 게임할 수 있대요. 아, 뭔가 굉장히 안쓰럽기는 하지만 아, 금메달을 어쨌건 따냈었죠. 아, 그리고 이분들은 근데 금메달을 따도 군면제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이미 군대에 전역했고 예비군까지 끝났고 심지어 민방위가 끝난 분들도 계셔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이 e스포츠를 보면서 느끼는 게 한 2, 30년 전만 해도 그 게임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되게 좀 유해 매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이 또 게임 강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게임을 좋아하고 즐겨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좀 약간 애국심도 들고 굉장히 자부심이 들더라고요. 이 역시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은 통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조기 교육. 한국의 음악이 있죠. 그리고 그 음악들의 대결,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송편님들의 다수의 노래 취향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작곡가 특집 주영훈 편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작곡가 윤일상 편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뭐 윤일상 작곡가도 워낙에 명곡을 많이 탄생시킨 작곡가다 보니까 오늘도 미리 말씀드리자면 고민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 잘 하셔가지고 노래 두 곡 가운데 딱 한 곡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노래 선택지는 총 3번 3라운드까지 있습니다. 3번 모두 내가 선택한 노래가 나갔다, 다수 쪽에 줄을 잘 섰다는 우리 골드핑거 송편님 세 분께는 택배로 가는 간식 세트 보내드리고요. 3번 모두 끝까지 도전해주신 송편님 세 분께는 아차상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작곡가 윤일상 특집입니다. 그러면 먼저 1라운드 첫 번째 후보곡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후보곡 터보의 회상입니다. 아, 지난주에 딱 요 자리 1라운드 첫 번째 후보곡이 터보의 나 어릴 적 꿈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그거는 주영훈 작곡가가 만든 곡이었고, 지금 맛보기로 듣고 계신 터보의 회상, 윤일상이 만든 곡입니다. 같은 그룹이 불렀는데 이렇게 작곡가에 따라서 또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이제 날씨가 살짝 추워지면은 화이트러브와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노래인데요. 이 곡에 맞설 다음 후보곡 어떤 곡인지 만나보시죠. 쿨의 애상입니다. 윤일상, 쿨. 아, 이 둘은 진짜 서로가 윈윈했던 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쿨의 대표 히트곡들은 모두 윤일상의 손을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깊은 사이입니다. 특히 애상은 전형적인 윤일상표 댄스곡의 정수를 보여준 노래인데요. 슬픈 마음을 뜻하는 애상. 제목 그대로 이별을 담은 가사지만 멜로디는 완전히 상반되는 경쾌한 리듬곡입니다. 자, 1라운드 두 곡 모두 나왔는데요. 터보와 쿨. 아, 이번 1라운드부터도 굉장한 치열이 예상이 되는데 빠른 집계를 위해서 팀 이름으로 받아보겠습니다. 터보, 쿨, 한글로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수의 선택을 받은 곡이 다음 곡으로 나가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 동안 여러분의 문자 받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지금 나가는 곡도 윤일상 작곡의 곡인데요. 고구려 A형, C형.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윤일상 특집 첫 번째 곡 윤일상 작곡의 고구려 A형 C형 듣고 오는 동안 또 우리 송편님들의 의견 많이 받아봤는데요. 아, 1라운드 상과 상의 대결이었습니다. 터보의 회상, 쿨의 애상 두 곡이었는데요. 4059번님 이거 당연히 애상 아닙니까? 쿨! 남을 남은 일도 쿨을 누가 이겨요? 쿨! 골라주셨고요. 노랑구리님 노래방에서 친구 등 뒤에서 딱 붙어서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터보 선택합니다. 1962번님도 노래가 넘넘 좋아서요. 터보 골라주셨습니다. 자, 생각보다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는데요. 결과는요. 이 그룹을 뽑는 게 필승법이다 라고 하신 송편님이 계셨습니다. 8대 2의 비율로 쿨의 애상이 더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8대 2까지 치우쳐줄 줄은 몰랐는데요. 아, 일단은 쿨의 애상 1라운드는 쿨이 승리했고요.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2라운드 첫 번째 후보곡 바로 만나보시죠. 언제쯤 사랑을 더 알까요? 1라운드 첫 번째 곡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2006년에 발표된 이문세 히트곡 중 하나고요. 이 곡 역시 작곡가 윤일상이 만든 대표곡입니다. 아, 90년대 댄스곡을 평정했던 윤일상이 감성 발라드의 거장 이문세와의 만남. 당시에도 참 신선한 조합으로 느껴졌었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이문세 하면은 작곡가 이영훈을 떠올릴 만큼 그 둘이 늘 세트와도 같았죠. 그랬던 그가 작곡가 윤일상을 만나면서 기존 이미지에 경쾌한 템포를 더한 파격 행보를 보였고요. 이는 큰 성공을 거두면서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는 곡이 됐습니다. 그리고 왠지 이 노래만 들으면은 아, 노래에서 주말 미니 시리즈 감성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맞설 다음 후보곡, 만만치 않은 후보곡 어떤 거죠?

김건모의 뻐꾸기 둥지 위로 올라간 새입니다. 김건모의 5집 타이틀곡이었고요. 이 곡도 윤일상이 작곡과 편곡을 맡게 되면서 대히트를 친 노래인데요. 당시 김건모의 인기는 정말 어마어마했었는데 또 윤일상과의 만남이

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90년대 후반을 대표하는 명곡을 또 하나 탄생시키게 됩니다. 자, 2라운드 역시 명곡과 명곡의 대결입니다. 딱 한 곡만 선택해 주셔야 되는 우리 송편님들 머리가 지끈지끈할 텐데요. 빠른 집계를 위해서 이번에도 가수 이름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이문세 또는 김건모, 김건모 또는 이문세 이름 정확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어떤 가요의 대주주 쿨의 애상 듣고 왔고요. 이문세 대 김건모, 김건모 대 이문세로 송편님들의 문자 받아봤습니다. 뜨거운 아님, 아이 나 이거 지금 수능 봐요? 아 정말 어렵다. 이번도 마음은 이문세인데 머리가 김건모를 가리키네요. 김건모! 그러니까 우리 자녀분들만 수능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송편님들도 열심히 머리 써가지고 고르고 있다는 사실 자녀분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9078번님은 김건모의 8표 던져주셨습니다. 자전거 수리점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됐는데 저 포함 8명 모두 김건모를 외쳤습니다. 저희가 센스있게 8표 같은 한 표로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뿌잉초님, 아, 지끈지끈 어지러질 이문세 골라봅니다 하셨는데요. 자, 지끈지끈 어지러웠던 2라운드의 결과는요, 0190번님의 예상대로 6-4가 나왔습니다. 6-4의 비율로 김건모

윤일상표 발라드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한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트로트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모르셨을 겁니다. 무엇보다 작곡가 윤일상이 트로트도 만들었다고? 이렇게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래는 댄스락과 트로트를 결합시켜서 전통적인 트로트 구성을 벗어난 퓨전 트로트 장르고요. 윤일상이 댄스, 발라드, R&B 여기에 트로트 장르까지 섭렵할 수 있다는 걸 알린 유명한 노래이기도 하죠. 하지만 다음 후보곡 만만치 않을걸요?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아, 이 곡도 윤일상이 작곡과 편곡을 맡아 탄생시킨 대작인데요. 앞서 박현빈의 대찬 인생이 퓨전 트로트 장르였다면 이 곡은 EDM 트로트라는 또 한 번 새로운 지평을 연 노래이기도 합니다. 윤일상 음악 인생 가운데 최고의 역작이라고도 불리는 곡이기도 하고요.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가사와 멜로디로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다만 2013년 발표 당시에는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2017년 SNS와 TV 예능 프로그램을 출연하면서 4년 만에 다시 역주행을 일으키면서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입니다. 아, 요새 우리 송편님들도 트로트 노래의 신청곡이 조금 늘었는데 두 곡 가운데 어떤 곡이 더 끌리시는지 빠른 집계를 위해 이번에도 가수 이름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박현빈 또는 김연자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마지막 3라운드는요 박현빈의 대찬 인생 그리고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두 곡으로 문자 한번 받아봤습니다. 자 9078번님 외국인 친구들과 노래방 가면 아모르 파티만 계속 부릅니다. 글로벌하게 신나버리죠. 김연자 골라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8대 2 예상해 주셨지만요 결과는 다 틀리셨습니다. 9대 1의 비율로 김연자 아모르 파티. 왕서방님, 바다의 왕자님, 조이5575님 딱 세 분만 박현빈의 대찬 인생 골라주셨고요. 나머지 모든 송편님들께서 아모르 파티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다수의 선택을 받은 아모르 파티 듣고 와서 세 번 모두 줄을 잘 선 송편님과 아차상 받을 송편님 발표하겠습니다.

김연자 아모르 파티, 이정현의 줄레, 윤일상 작곡가의 두 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발표 한번 해볼게요.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먼저 골드핑거 송편님 세 분입니다. 파란 하늘님, 야, 오늘 제 노래방 애창곡 파티네요. 꿈이 좋았는데 이것 때문일까요? 파란 하늘님 축하드리고요. 5972번님과 1978번님도 오늘 금손 축하드립니다. 세 분께는 간식 세트 보내드리고요. 끝까지 도전해주신 아차상 받을 송편님 세 분도 발표드립니다. 4059번님, 김인진님, 꽁주마나님 세 분도 커피 쿠폰 축하드립니다. 자,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다음 주에 또 저희는 돌아오니까요. 계속해서 도전 많이 해주시고요. 아, 윤일상표 발라드를 못 들으신 분들 많이 아쉬워하실까봐 김범수의 보고 싶다로 송이찬의 어떤가요? A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8: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한강버스 차등 요금제를 검토 중인 서울시가 주말과 공휴일 요금을 6천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고 현행 일반 3천 원, 청소년 1,800원, 어린이 1,100원인 한강버스 요금을 주말과 공휴일에 일반 6천 원

0: 원, 청소년 3,600원, 어린이 2,200원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시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종합한 뒤 11월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농어업인 수당을 현재 농업가당 연 60만 원에서 2028년 70만 원, 2029년 이후 8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립니다. 내년에는 기존 농어업인에 더해 축산농가 259곳과 양봉농가 106곳 등 365농가를 지원 대상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김익중 인천시 농수산식품국장은 농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전국 갯벌의 30%에 육박하는 인천 갯벌을 탄소를 흡수하고 부가가치를 만드는 이른바 블루카본 산업의 터전으로 키웁니다. 인천시는 해조류와 염생식물 등을 활용한 탄소 흡수 저장 기술 개발에 나서며 모두 585억 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 3건에 잇따라 참여합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갯벌과 해양 자원을 활용해 기후위기 극복을 선도하는 탄소 중립 대표 도시가 되겠다. 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방학 기간 룸카페와 홀덤펍 101곳을 단속해 16개 업소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17건을 적발했습니다. 청소년 출입 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15건, 출입이 금지된 업소에 청소년을 들인 사례가 2건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방선거 신규 당선 시군 의원 287명과 퇴직 의원 239명 등 526명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신규 의원의 평균 신고 재산은 10억 5,933만 원으로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1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원회는 공개된 재산 내역을 심사해 거짓 신고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누락 등이 확인되면 경고와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버스에서 잠든 여성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현직 공군 부사관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10시 45분쯤 서울에서 성남시 분당구로 향하던 광역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성이 잠든 틈을 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도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1도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0: 앞에 CBS 라디오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차, 운전 10년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5: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6: 전국에서 듣고 계신 우리 송편 여러분, 잠시 의자에서 일어나서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1, 2, 1, 2. Let's stretching time!

하나씩 땡겨주기. 왼쪽도 땡겨주고 오른쪽도 땡겨주고 천천히 관절 조심 근육 조심.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외쳐보죠. 주름아 가라, 텐션아 와라. 송기와 함께하는 어떤가요? 4시까지 채널 고지아.

9월 29일 화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노래였습니다. 원타임의 원타임. 자, 이제 막 접속하신 우리 송편님들은 A면 코너 다수의 선택 몇 대 몇은 놓치셨지만 괜찮습니다. 비면에도 또 하나의 코너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 비면에서는 슬로우슬로우 퀵퀵 퀴즈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귀 또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은 오늘 또 상품 타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A면에서 이제 송편님들이 재밌게 본 아시안 게임, 인상 깊었던 경기, 선수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259번님, 저는 체조의 황서연 선수요. 태극기 들고 올라가려다가 잡히고, 여서정과 인터뷰 때도 얼마나 귀여운지 감도 안 오네요. 새로운 국민 여동생의 탄생인 듯 합니다.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황서연 선수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 체조하는 무대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올라가려고 하니까 급하게 옆에서 코치들이 막 이렇게 막거든요. 온몸으로 막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무대를 마친 선수가 다시 무대 위로 올라가면은 0.3점이 감점된다고 합니다. 근데 2위 중국과의 중국 선수와의 그 차이가 한 0.18점 정도 차이가 났었대요. 그러니까 그 무대 위로 올라갔다가 0.3점이 감점되면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황선 선수는 너무 해맑게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고 옆에서 급하게 막는 그 장면이 또 요즘 화제죠. 이 얘기 외에도 또 우리 성편님들이 재밌게 본 장면들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사이버대학교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엑소 나비소녀 라이즈 러브 119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4624번님께서 3대3 남자농구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그 대표팀 중에 후배 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태어날 때 신생아 때부터 봤는데 어느새 커서 농구팀 대표로 가서 이번에 금메달을 획득했답니다. 마치 제일처럼 기뻤어요. 어렸을 때부터 기저귀를 뭐 갈아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이 성장 과정을 봐오고 아 마침내 금메달까지 땄다? 야 이거는 진짜 어디 가서 내가 자랑해도 되는 그런 얘기잖아요. 선수가 4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주영 선수, 김승우 선수, 이동근 선수, 구민규 선수 중에 혹시 어떤 분인가요? 예, 남겨주실 수 있으면 이것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입니다. 슬로우 슬로우 퀵퀵!

익숙한 노래, 자주 듣던 노래, 즐겨 듣던 노래가 오늘은 다르게 들릴 겁니다. 슬로우 슬로우 퀵퀵. 야, 이게 진짜 내가 알던 노래가 맞아? 이게 그 노래라고? 정답이 발표되면은 우리 송편님들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주 듣고 즐겨 듣던 노래도 빠르게 감거나 느리게 늘리면 낯설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저희가 단계별 힌트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힌트를 다 드렸는데도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가 뭐 어떻게 직접 부르기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힌트를 드렸습니다.

해서 우리 송편님들이 맞출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송편님들 마음의 준비가 다 되셨다면 잘 듣고 가수와 노래 제목 둘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슬로우 슬로우 퀵퀵 오늘의 노래 어려운 1단계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너무 쉽다. 그쵸? 송편님들이 아실 것 같아요. 옆에서 PD가 꺼드럭대지 말라고. 일단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번더 1단계 들어보시죠. 아, 이거는 방송 진행 이제 두달 조금 넘었는데 이 송디도 답을 몰라도 알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자, 지금 이제 슬슬 답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하지만 아직 감을 못 잡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2단계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아, 근데 이렇게 이 퀵으로 들으니까 약간 좀 귀엽지 않나요? 막 약간 이런 느낌. 자, 마지막으로 2단계 딱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곡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정답 알겠다는 송편님들은 가수와 노래 제목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정답 인정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5분 뽑아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마지막으로 2단계 딱 한 번 더 듣고 노래 두곡 듣고 올 동안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잭스키스 기사도 그전 곡은 컴온 컴온 신화의 헤이 컴온이었습니다. 자 슬로우 퀵퀵 오늘 문제가 굉장히 쉽지 않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거북이의 컴온이었습니다.

완전히 잘 들리시죠? 초코라떼님이 미니언즈가 노래 부르는 느낌이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오늘 원래 막 그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오늘 유독 조금 그런 느낌이 났는데 퀵은 미니언즈, 슬로우는 문세윤 씨. 무슨 소리? 죄송합니다. 자, 오답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717번님, 거북이. 빙고! 로맨틱과 질투님도 정답, 거북이. 왜 이래? 왜 그러셨어요? 근데 그 거북이의 노래는 약간 비슷한 그 느낌이 있죠. 그래서 확실히 헷갈릴 수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답자 발표할게요. 달토끼님, 진짜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거북이, come on. 2907번님, 거북이, come on. 퇴근 시간도 come on. 명절도 주말도 이랬더니 너무 피곤해요. 빨리 퇴근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어요. 5128번님, 가수 거북이, 제목 come on. 당첨되면 문자 오나요? 화장실이 급해서 다 못 듣고 갑니다. 라고 하면서 급하게 화장실 가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바로 가니까 이따가 나오셔서 확인하고 기쁨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토끼님, 2907번님, 5128번님 포함해서 다섯 분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커피 쿠폰은 방송 끝나기 전까지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주클럽 16, 20.

자, 우림 헤이헤이헤이. 그 전곡은 주주클럽의 16스물이었습니다. 백수홍님은 주주클럽 이거 노래 따라 해본다고 했는데 사우정 목소리만 나오더라고요. 덕분에 사우정 성대모사 할 줄 알게 됐어요. 그 사우정 그거잖아요. 그 나방 나방 요거. 자, 다음은 추석 직전에 문자 보내주신 분이었는데요. 끝번호 2498번님. 아, 지난주에 환경미화원인데 추석 명절에 이틀 쉬고 주말 내내 일해야 하는데 분리수거 좀 잘 부탁드린다며 문자 보냈던 2498번님입니다. 이제 좀 명절 쓰레기들을 다 정리했네요. 여전히 사람들이 쓰레기들을 막 버려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민

드리겠습니다. 2498번님께는 간식 세트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왕이면 쓰레기를 한번 또 주워보자 라는 얘기를 저희가 잠깐 했었잖아요. 저 딱 한 개 주웠습니다. 딱 한 개. 집 가다가 보여가지고 아, 좀 더 많이 줍고 싶었는데 네, 일단 쑥스럽지만 딱 한 개 주웠네요. 우리 송편님들은 많이 주우셨죠?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동네 노는 언니님, 육상 선수 중에 나마디 조일진이라는 선수가 태양의 후예 아역으로 나왔던 염소 소년이더라고요. 오, 맞아요. 이 그 조일진 선수가 이번에 남자 계주 결승에 나가서 동메달 따내기도 했었는데 뭐 이걸로도 이미 충분히 화제가 됐지만 사실 그 태양의 후예에서 염소 한 마리 키우고 싶다라고 했던 그 소년 맞나요? 그렇게 해서 염소 소년으로 먼저 유명해졌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스포츠 스타든 배우든 과거에 막 매체를 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얘가 왜 여기서 나와? 오, 막 이 사람이 저 사람이었어? 그거 보는 재미가 저는 또 좀 쓸쓸한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크러쉬의 잠 못 드는 밤.

0: 어,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익수 황진한.
1: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2: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1: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0: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한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7: 으쌰으쌰!
6: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8: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티톡스차와 제주 월동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럭키 따봉님 아들이 독감으로 인해 입원했다가 방금 퇴원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송디도 송편님들도 독감 조심하세요. 아 근데 이거 독감으로 입원까지 할 정도면은 어우 진짜 심하게 걸리셨던 거죠. 아 일단 뭐 이렇게 퇴원을 또 했다니까 다행이고요. 이게 진짜 뭐 지난주에도 일교차가 심해진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진짜 심해진 것 같아요. 나도 막 그렇게 덥지도 않고 그 저녁 되면은 뭔가 겉옷이 없으면은 좀 추운 날씨가 됐죠. 저도 이제 밤에 잘 때 원래 항상 창문을 열어두고 잤는데 이제는 막 열고 자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또 막 칼칼하고 목소리 잘 안 나오고 갈라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송편님들도 꼭 건강 잘 챙기시고 저녁에 이제 뭐 땀 많이 흘리고 그냥 이렇게 옷 벗은 채로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감기 잘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오늘 끝곡은 이 곡으로 올려드립니다. 박효신 가을 편지.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CBS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지난 23일에서 27일 총 3,075만 명이 이동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는 4% 줄었는데 지난해보다 짧아진 추석 연휴 탓에 일 평균 이동은 1,175만 명으로 작년보다 55% 증가했고 고속도로의 일 평균 통행량도 작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이동시 교통수단은 승용차 89%, 철도 6%, 버스 5%, 항공 0.7%, 해운 0.5%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의 교통사고 일 평균 발생 건수는 228건으로 작년보다 51% 감소했고 사망자 수도 5명으로 작년보다 4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퇴근 혼잡 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

0: 제공하면 교통비를 추가로 환급해주는 제도와 관련해 환급률을 더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출근 시간을 피하는데 겨우 20에서 30% 깎아주는 것은 너무 약하지 않느냐며 출퇴근 시간 과밀 완화는 국가적으로도 이익이라면서 좀 더 깎아주면 안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초과 세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경제 상황도 많이 호전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의 지원을 더 확대하면 어떨까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등록 임대 사업자는 조정 대상 지역 매입 임대 아파트를 내년 말까지 팔아야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 매입 임대 아파트에는 내년 12월 31일까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적용하는 기존 특례를 유지하며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이 배제됩니다. 상생 임대주택 특례는 당초 예정대로 올해 12월 31일 종료되고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이 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대리시험이나 문제지 유출, 신분증 위조 등 부정행위를 하면 최대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토픽 개편 및 시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대리시험, 문제지 유출, 신분증 위조 등 3개의 부정행위 유형에는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할 방침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도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5도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3: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CBS 시투어. 중국 서안 화산 문학인문 여행. 천년의 시간이 살아 숨쉬는 도시 서안. 진시황 병마용과 화천궁, 장안 성벽을 만나고 중국 오악의 명산 화산에 오릅니다. 군림천하의 용대훈 작가가 동행하는 CBS 시투어 문학인문여행으로 중국 서안과 화산을 더욱 특별하게 만나보세요. 11월 14일 출발 4박 5일 100만원 여행비 지원 이벤트 진행 중.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7: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내가 가는 길보다 남들이 그 길을 어떻게 보는지가 더 신경 쓰일 때 있죠. 요즘은 그게 맞대, 다들 그렇게 하던데 라는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다가도 생각해보면 내가 매일 살아내야 하는 건 남이 아닌 내 인생이잖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소중한 것들은 지키고 내 색깔은 잃지 않기. 결국 나를 가장 오래 데리고 갈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니까요. 결국 내가 나로 남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보자. 파울라 압둘입니다. Forever Your Girl.

폴라압둘의 Forever Your Girl 나의 힙합 첫 곡으로 상큼하게 함께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Like Hip-Hop 하효진입니다. 뱀스미스님이 오프닝에서 했던 멘트 어제 제가 여자친구한테 했던 말 그대로예요. 너의 인생은

0: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너니까 너만의 색깔대로 살라고 하셨대요. 순간 멘트 듣는데 눈물 날 뻔이라고. 뱀스미스님은 여자친구한테 해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해드릴게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니까요. 누가 뭐라 하든 나만의 인생, 내 색깔을 잘 뿜어내면서 살아보자고요. 김영표님은 나를 위해 오늘 점심 혼자서 소고기 먹었어요. 캬, 이거야말로 정말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잘하셨어요. 아이거 조아님이 야구를 하루에 두 경기 연속으로 하게 되면 더블 헤더 게임이라고 해요. 음악방송 하루에 두 번 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오늘은 하디와 3시간 같이 하게 되네요. 컨디션 조절 잘하시고 자 달립시다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한 주 그 낮 12시에 CBS 음악 FM에서 12시에 만납시다 스페셜 DJ를 하고 있어가지고 하루에 3시간 만나서 너무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저도 여러분 오래오래 여기저기서 만날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그러면은 하루 두 번의 음악방송 더블 헤더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음악방송은 뭐라 해야 되나?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야구를 하루에 두 번 하면 더블 헤더 게임, 음악방송 하루에 두 번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하효진의 Like Hip-Hop,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 and 2 and

존 레논의 Whatever Gets You Through the Night이었고요. 링고스타의 Goodnight Vienna까지 띄워드렸습니다. 그 야구를 하루에 두 경기 이어서 하면 더블헤더라고 하고 음악방송 하루에 두 번 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구했는데 하태평양님께서 뮤직 묻고 더블로 가! 라고 하셨고 아, 제 마음의 원픽은 이겁니다. 9933님이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9933님 보내주신 이 사연 읽어드린 거예요. 메시지. 사장님 나빠요. 아, 너무 재밌네요. 역시 라이커님 내 센스. 어머, 여러분. 그 지금 또 속보 우리 라이커님 들의 속보 리포터가 들어왔는데요. 리포트가 클레오파트라님이랑 로코 가을홀릭님 알려주셨어요. 하디 안세영 금메달 땄어요. 안세영 선수 배드민턴 금메달 땄다고. 역시 완벽한 공격과 수비 세계 1위 위엄을 보여주네요. 라고 캬, 믿고 있었죠. 이 또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이 금빛 소식에 아 어찌나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지. 저는 지난 연휴에 아시안게임 진짜 열심히 봤거든요. 그 중에서 야구 대표팀 경기 그 결승전 있잖아요. 한일전이었는데 저희 아빠랑 저랑 막 캬악 소리 지르면서 엄청 열심히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보고 응원하고 그랬죠. 아, 안세영 선수 너무 축하합니다. 진짜 꾸준하게 잘하는 선수잖아요. 뭔가 제가 키운 것도 아닌데 뿌듯한 기분? 7738님 남자친구가 하와이에 잘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커피 한 잔이 8불이라고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800원 커피 한 잔이 만 원이 넘는다고요? 아 정말 너무했다. 하와이인데 물가 진짜 비싸더라고요. 밥 먹기가 약간 두려운 느낌? 하, 그래도 뭐 좋은 데 갔으니까 한 번쯤은 이렇게 써볼 만하지 않나. 그리고 매일매일 쓰면 이제 파산합니다. 2430님이 하디 5시 퇴근인데요. 팀장님이 퇴근 시간 다가오는데 또 납품 가라고. 이런! 화나지만 이 시간에 라이키팝 잘 못 듣는데 한 시간 동안 들으면서 힐링할게요 하셨네요. 진짜 사장 이거야말로 사장님 나빠요. 팀장님 나빠요 아닌가요? 아니 팀장님 5시가 뭐 퇴근 시간인데 일을 시키시면은 너무하죠. 아 참. 제가 또 이 납품 가시는 길 함께 하겠습니다. 조유진님 청해 주셨어요. 호세 펠리치아노의 Once There Was a Love 그리고 데미안 라이스입니다. The Blower's Daughter 함께 들어볼게요.

하이오진의 Like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Marvelous 3의 Freak of the Week이었고요. Sum 41의 Into Deep이었어요. 이게 좀 락 음악이어가지고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사달라고 조르지오님은 이런 락 음악은 빠져들지 않으면 시끄럽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빠져서 즐겁습니다. 라고. 그죠. 이 락 음악에 유독 꽂혀 계신 분들 있으시거든요. 저도, 근데 저는 이런 좀 이렇게 와악 하고 몰아치는 느낌을 좋아해서 잘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 궁금하네요. 서대문 꿀주먹님, 요새는 낙엽 대신에 은행 피해 다니느라 조심조심 다니신대요. 캬, 이거, 아, 참. 가을이 참 좋은데 그 와중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저는 이 길거리에 은행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정말 냄새가 장난 아니잖아요. 진짜 요즘에는 바닥 보면서 조심조심 다녀야 되더라고요. 까딱하면 이제 집안에 그 은행 냄새가 따라오거든요. 신발에 묻어가지고. 오마이갓.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0314님 아까 다른 방송에서 하디 목소리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일주일 동안 하신다고요. 내일 또 들으러 갈게요. 라고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그 스페셜 DJ 일주일 동안 이번 한 주 해가지고 사실 저는 당연히 좀 힘들죠. 하루에

하효진 FM, 하효진의 라이키팝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게 메인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어디 다른 데로 이 새끼로 세시면 안 됩니다. 창수님 신청해 주셨는데 아 그전에 이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스티븐 싱갈님께서 하디 인생이 락 아니겠습니까? 락앤롤. 맞아요. 저 그 말 하나 기억나는데 그 이러고 말해도 되나? 나락도 락이다 뭐 이러면서 좋아하는 네, 힘내자. 그러니까 인생이 좀 힘들더라도 힘내자. 나락도 락이다 뭐 이러면서 그,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 말이나 좀 막 나오네요. 그래도 우리 라이커님들도 힘내시라고 같이 말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들려드립니다. 창수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Spice Girls의 To Become One 띄워드리고요. 주엘의 Foolish Games까지 함께 들어보자.

주엘의 Foolish Games 함께 들었습니다. 이 노래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뭔가 여러분이 이 노래 좋아요, 오랜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해주시면은 뭔가 뿌듯한 그런 느낌? 왜 내가 뭐 찾아 들을 수도 있지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면 괜히 더 반갑고 더 좋고 그러잖아요. 함께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9월의 무기님이 락이 또 있어요. 발가락도 락이긴 한데 그죠? 발가락도 락이고 풍금새님이 락 중에 락은 벼락이죠. 벼락. 벼락식혜님이 또 나타나셨네요. 락 중에 락은 최양락. 에이, 최양락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아, 대단하십니다. 그 아까 사랑하지 형님의 락 중에 락은 또 농락이라고 하셔가지고 에? 농락이요? 하셨는데 했는데 그 락을 악으로 바꾸셨어요. 농악. 네, 뭐 도시락도 락이고요. 들락

락이죠. 뭐든 즐기기만 하면 모든 게 힙하고 신나고 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뭘 하든지 즐기면서 신나게 하자고요.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어, 여러분 맞다. 우리 내일은 수요일이에요. 혹시 오늘 처음 놀러오신 분들을 위해서 아마 많은 애청자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지만 홍보를 해야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차트 복권, 라이키팝에서 가장 많이 붐비는 시간, 라이키팝 애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 차트 복권 이벤트 하는 수요일이니까요. 내일도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홍보했다고 너무 삐지지 마세요. 라이키팝 오늘 끝곡 두 분님 청해 주셨어요. 짐 브링맨의 피아노, 그리고 마티나 맥브라이드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발렌타인 지금 흐르고 있어요.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7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또 어제보다 좀 더 더운 날씨를 보이면서 연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시지 않도록 옷차림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은 중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낮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부터 비가 시작돼서 밤에는 그 밖에 중부와 전북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내일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또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충청도와 호남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 여러모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강릉, 대전, 대구 모두 16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서울, 춘천 25도, 광주 27, 대구 28도로 여전히 일교차가 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6: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7: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8: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7: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8: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9: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0: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1: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12: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11: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4: 마누카 꿀!
1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4: 뉴질랜드!
1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4: 당연히 콤비타죠!
1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6: 콤비타 마누카 꿀.
1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7: CBS 경제 연구실.
7: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 경제적 본능 시간에는요, 추석을 전후해서 7,000선을 오가는 코스피의 진짜 향방을 짚어봅니다. 코스피 7,000선 위에 110조 원의 본전 매물대 우려부터 미 국채금이 5% 돌파 충격까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지영 연구원과 함께 냉철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컴.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3: 안녕하세요.
4: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4: 연두링
3: 잘 부탁드립니다.
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6: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연휴가 끝나면은 시장이 좋아진다는 추석 효과를 기대하면서 가자 이렇게 외치려고 했는데요. 마이크론 실적, 미 국채금리 5% 돌파, 그리고 110조 원의 본전 매물대까지 체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추석 연휴가 끝난 지금 우리 증시가 맞닥뜨린 신호들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지영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십니까?
6: 코스피가 7000선 부근에 안착했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네. 7000선 근처에서 네, 있습니다. 근데 고점에 개인 관련 자금 110조 원이 물려 있어서 지수 상방이 막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크게 그렇게 기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네. 이거 먼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7: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맞는다라고 보는 게 그 안 그래도 오기 전에 그 6500에서 7000 부근에 개인들의 그 매매 패턴을 보니까 거의 15조 정도를 던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7천 정도가 본인들이 봤을 때 올해 남은 기간 상단일 거다. 왜냐하면은 8월 달에도 그랬고 9월 달에 한동안 보면은 7천 갈만 하면은 위에서 뿅망치 맞은 마냥 몇 번 떨구고 이거 몇 번 하다 보니까 7천이 뭔가 심리적인 상단으로 여겨졌던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7천 정도면은 사실상에 그 7월 30일 날 5,200에서 대략 30% 정도 올라왔으니까 야, 이 정도만 건져도 나는 괜찮다라는 심리로 던지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 상방을 막히게 만드는 물량들이고 여기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7천 위에 110조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뚫을지도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6: 맞아요.
7: 그게 제가 올해 남은 기간에 우리가 수급상으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저는 그래도 뚫을 수는 있다라고 뚫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7천 오늘 그 연휴 끝나고 첫날 이제 7000선을 밑으로 하회를 해서 또다시 7000 밑으로 내려왔는데 저는 9월 달에 7000을 여러 번 갔다 온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7000 맛을 몇 번 본 거. 이 맛 한 번 보면 잘 못 끊는다라는 중독성 있는 것처럼 7000을 몇 번 뚫어주면은 네. 시장에서도 8월 달 9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7000은 그냥 올해 못 뚫는 상단이야 라는 생각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좀 더 높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계기 단초를 제공하는 게 7000선 이번에 몇 번 갔다 왔던 거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6: 네.
7: 110조 원이 진짜로 쌓여있어요. 숫자를 체크해보면 네. 개인 투자분들의 돈들 이거 정말 좀 가슴 아픈 돈들이죠. 근데 이게 과연 지수가 올라올 때마다 본격적으로 계속 매물이 나올까? 저는 110조는 전부 다 그렇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 네. 주가는 주식은 심리 게임이라고 네. 지수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7000에서 이제 7500 가고 7500, 8000 간다고 쳐보면은 중간중간 7500, 8000 때마다 수십조 원씩 매도 물량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그거 버티면서 최근처럼 7500 몇 번 안착하고 8000이 안착하게 되면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거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구조대 우리가 안 기다려도 되겠네? 좀 더 써보면은 우리 다시 원정대로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6: 버티니까 더 챙길 수 있네라는 그쵸.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생길 수 있다.
7: 네. 그게 이제 저는 그 7000이 이번에 몇 번 갔다 왔던 거가 되게 의미 있게 보는 게 사실 뭐 6900이나 7000이나 100포인트 차이 그냥 뭐 딸깍하면은 메꿀 수 있는 그 지수 레벨인데 앞자리가 바뀌는 거에 따라 심리적인 그 사람들의 그 저항대가 달라집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6: 알겠습니다.
7: 거예요.
6: 그리고 또 외국인이나 네. 외국인 뭐 기관들의 어떤

0: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1: 네.
0: 같은 것까지 감안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1: 네,
0: 라는
1: 맞죠.
0: 생각을 받쳐줄 수 있는
1: 그렇죠.
0: 건가요?
1: 외국인들도 그 수급 자체로 보면 매도 금액도 월간으로 보면은 7월, 8월, 9월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기관들도 지금 한동안에는 거의 뭐 연기금이나 투신권이나 은행권 이런 좀 메인 수급 주체들, 주포들 거의 다 코스피 관망하거나 아니면 올라올 때마다 같이 파는 입장이었는데, 그들도 9월 달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수로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들 그렇게 저는 나쁜 편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개인들의 수급 때문에 무거워진 거는 맞기는 맞는데, 이게 그렇다고 못 뚫는 레벨, 못 가는 레벨 이건 아니다. 저는 봤을 때 수급은 항상 되게 주식시장에서 중요하거든요. 네, 수급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속도에만 영향을 주는 거지, 올라가던 거 부러뜨려서 방향을 꺾게 만드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0: 그렇습니까?
1: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0: 레버리지 심한 게 아니고서야.
1: 그렇죠. 레버리지는 정말 그때 우리가 7월 달에 겪었던 거는
0: 특수
1: 그
0: 상황.
1: 전대 미만의 특수한 상황이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레버리지 자체에도 거래 자체도 ETF도 거래되는 비중도 많이 줄어들고 그랬으니까,
0: 한 자리 숫대가 됐으니까요.
1: 그렇죠. 이제는 저 예전에 코스피 수급의 환경으로 돌아갔다라고 치면은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수급은 방향성에는 영향을 안 주고 속도에만 영향을 준다. 이런 식의 결론은 유효하다라고 볼수 있죠.
0: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급이 더 붙어야지 조금 더 위로, 조금
1: 아,
0: 더 위로.
1: 그렇죠. 네.
0: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워낙 외국인이 이제 많이 팔았어요.
1: 네,
0: 그동안
1: 맞죠.
0: 상반기 이렇게 많이 팔아서 그게 또 추가적인 수급 주체들이 좀 많이 생겨야 될것 같은데
1: 네.
0: 개인들은 이제 들어올 만큼 다 들어온 것
1: 그렇죠.
0: 같고 외국인만 남은 건가요?
1: 외국인이나 이제 기관들,
0: 기관들.
1: 채우려는 수요들도 있을 것 같고, 개인들도 지금 초반 구간에 지금 팔고 있는 건 맞는데, 아까 잠깐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지수가 뭐 7,500 가고 8,000 가고 이후에 더 가면은 갈 때마다
0: 다시
1: 그들의
0: 들어오나요?
1: 이제 그 생각들이 바뀔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다시 들어온다기보다는 더할수 있고, 예를 들면 이런
1: 그렇죠. 네,
0: 거겠군요.
1: 그 저는 코스피 뭐 올해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지금 3개월 정도 남았는데 8,000 이상에선 있을 것 같고, 내년도는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올해 도전에 실패했던 만스피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네.
0: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도주가
1: 그렇죠.
0: 속해 있는 웬만한 그 섹터들이 굉장히 선전할 것이고.
1: 네, 선전하는 거 그래서 그 선전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AI 쪽을 중심으로 성장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게 내년도에도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라는 거.
0: 실제로 실적들이
1: 맞습니다.
0: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AI 얘기를 잠깐
1: 네.
0: 드린 이유가 이 AI에 대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투자 시즌이잖아.
1: 네,
0: 인프라
1: 맞죠.
0: 깔고 뭔가 일단 깔려야지 그다음에 AI 에이전트 같은 것들도 더 활발하게
1: 네.
0: 나오고 이러는 걸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본, KPEX가 투하가
1: 그렇죠.
0: 필요한데 금리가 이렇게 비싸서야 지금 국채 금리 뭐 10년물 5%
1: 네, 맞죠.
0: 이게 또 전대미문 우리가 되게 자주 쓰게 되는데
1: 네,
0: 요즘에는 이런
1: 맞죠.
0: 상황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거 괜찮은가?
1: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1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국채 금리 4.5% 넘으면은 AI 업체들
0: 다
1: 파산
0: 망한다.
1: 날린다 했다가 4.8% 넘으니까 아니다.
0: 4.8 됐어요. 그
1: 4.8이었
0: 다음에.
1: 예. 지금 5.0 가니까 이제 5.5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비겁하지만 이게 현명한 거죠. 적응력이 지금 생기고
0: 적응
1: 있다라는 겁니다.
0: 중이군요.
1: 그리고 금리 상승도 우리가 그 금리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좀안 좋게 직관적으로 1차적 해석하는 것도 과거의 경험 때문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가장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고생했던 적이 2022년도 연준이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할 때,
0: 한 번에
1: 그때
0: 막, 예.
1: 그죠? 그때 인상하고 나서 주가는 막 코스피 같은 경우 고점에서 30% 넘게 빠지고,
0: 맞습니다.
1: 그다음에 미국 파산 업체들 늘어나고, 23년도로 넘어가니까 기억하시겠지만 SVB 사태, 3월 달에 지방은행 파산 사태 늘어나고, 이게 되게 금리 상승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있었던 건데, 그때 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의 명분이나 금리 상승의 그 전반적인 그 시중금리 상승의 배경은 지금이랑 좀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연준이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상을 한다라고 그 이야기는 했지만 해석이 되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성장이 뒷받침이 되고 있으니까 예전보다 잘 나오니까 이 금리 경제 주체들이 감당할 수 있겠다. 기업들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시장의 해석들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많은 뭐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도 의아해 하셨던 부분이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상하면 그때부터는 큰일 난다. 이거 막 도망치세요. 유튜브 썸네일 봐도 그런 거 조회수 굉장히 높았었는데 맞아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거는 지금 과거의 금리 인상 사이클, 최신의 그 2022년 금리 인상

0: 사이클 때랑 지금의 사이클 때랑 성격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들 많은 투자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주가의 내성과 또 버틸 수 있게 만드는 동력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거는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 투자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 그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라고 하죠. 지금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4대 하이퍼스케 빅테크 업체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 이 업체인데 네. 이 4개의 주식이 올해만 거의 8천억 달러 정도를 그 설비 투자고 내년도에는 1조 달러가 넘어가요.
1: 네.
0: 거기에 대부분들을 지금 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들 하지만 채권 발행들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채권 발행하는 게 정말로 돈이 없어서 빚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토대로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서 나중에 회수하겠다 그 판단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채권 발행하는 거 채권 발행 규모가 늘어나는 거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금리가 지금 뭐 5% 됐고 30년 금리도 지금 뭐 6%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빅테크 업체들한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닐까. 이들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막대하게 채권 발행하고 또 캐펙스 투자를 계속 확대한다라고 하면서 본업에서 돈을 못 벌면은 지금은 위험한 단계가 맞는데 지난번 한 달 전에 8월 초에 이들 2분기 실적 신인 때 내용들을 보면은 다들 본업에서 돈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의 금리 상승도 이 빅테크 업체들한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레벨로 보시면 될 것 같죠.
1: 그러니까 성장이 금리 인상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0: 그렇죠.
1: 성장을 통한 실적이 금리 인상을 압도하는 그쵸.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0: 맞습니다.
1: 되는 건데요.
0: 이게 사실 5월 그 미국 10년물 금리 5%가 높은 거긴 맞는데
1: 처음 봤어요.
0: 네. 네. 근데 이게 2000년도 이전에는 5%, 8%, 뭐 10% 이렇게 갔어요. 2000년도 이전이 미국 경제 가장 좋았던 시절이죠. 지금도 거의 그때랑 비슷하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때는 이제 닷컴 버블이라는 이제 버블과 위험한 공존해서 호황을 누렸다면은 지금은 AI 쪽이 버블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렵죠. 그러니까 성장과 공존해서 가는 그 국면이니까 이 금리 레벨은 버틸 수가 있는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기업들도 버틸 수가 있는 고금리다.
1: 그러고 보니까 돈을 쓸 곳이 많아서
0: 네.
1: 금리가 올라가는 거기도 하네요.
0: 그렇죠.
1: 쓸 때가 있다는 것은 투자할 때가 있다는 것이고
0: 맞습니다.
1: 그 투자의 주요 집중지는 AI 산업이 되는 거고
0: 그쵸.
1: 그건 심지어 미국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 거기도
0: 맞죠.
1: 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0: 네, 만약에 이 AI 쪽에 투자를 빅테크 업체들이 아니라 정말 중소형이나 신생 스타트 업체들이 어떻게든 돈 땡겨 투자를 했으면은 이거는 위험하죠.
1: 그럴 수 있죠.
0: 닷컴 버블 때가 그랬어요. 시스코 네. 같은 대형 통신사 빼고 닷컴 버블 때 투자를 주도했던 업종들은 대부분 다 신생 통신 업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못 벌고 빚 못 갚으면 무너지는 것들이 일상이었는데
1: 네.
0: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궁금한 게 물가 지표
0: 네.
1: 이제 조금 이따 또 이제 줄줄 나오는 네. 게 있던데 물가 같은 게 중요한 게 연준이 또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0: 그렇죠.
1: 고용과 함께.
0: 네,
1: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거를 또 뒤집는 얘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네.
1: 금리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는 되게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아, 회사채 발행해도 충분히 이거는 감당할 수 있다고
0: 네.
1: 판단하니까 하는 거야. 괜찮아 라고
0: 네.
1: 말하더라도 부담이 되지.
0: 그쵸.
1: 낮은 것보다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0: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는
1: 네.
0: 그 부담이 되는 정확한 임계치가 어딘지는
1: 아무도
0: 모른다라는 거죠. 대신에 다들 생각하는 거는 지금은 레벨이 아니라 속도다.
1: 속도다.
0: 빨리 올라가면 이거는 그 시장도 그렇고
1: 네.
0: 빅테크 업체들도 대응하느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해진다.
1: 네네.
0: 이 인식들은 저도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봤을 때 금리 상승 속도는 우리가 경계는 해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한두 번씩 금리가 빨리 튀어오르는 과정에서 증시가 뭐 2, 3%씩 급락은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죠. 근데 그 급락이 오래가지는 않을 거다. 이 상승 속도에 대해서는 미국 재무부도 그렇고 연준 입장에서도 이거는 제어하려고 하는 의지들은 있으니까
1: 네.
0: 그리고 또 더군다나 금리 상승 최근 상승 속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중 하나가 뭐 빅테크 업체들의 회사채 발행 이거 말고 유가 쪽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불안불안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전쟁 끝나고 그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는 어느 정도는 이들이 수습은 들어가지 않을까 이 생각들은 다 기저에 좀 깔려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놓고 보면 유가도 앞으로 여기서 더 100달러 다시 100달러 이상으로 가고 120달러 가고 그럴 것 같지는 않다.
1: 그리고 네. 또 올해 중에 인상을 한 번 정도 더 할 수도 있을 거라는
0: 할 것 같다는 관측들이 있죠.
1: 네, 이런 또 기본적인 뭐랄까 예방주사를 맞은 측면이
0: 네.
1: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당황하거나
0: 네.
1: 이럴 가능성은 또 상당히 좀 낮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0월 달이랑 12월 달에 연속적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올리게 되면은 그거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1: 얘기가 달라지는데
0: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나리오가 유력하니까

0: 이쪽을 우리가 보수적인 배팅을 하자. 이런 식의 전략은 좀 나중에 생각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휴 이후에 이제 글로벌한 네. 경제 상황 중요 변수들은 이제 유가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것 같은 분위기고 네네. 그다음에 미중 정상회담도 끝났고요. 네. 정말 아무것도 없이 끝났지만 네. 큰 것들이 몇 개 안 남아서 실적 정도 남았다고 보면 그렇죠. 될까요?
0: 실적이 지금 뭐 10월 앞으로 이제 거의 한 달 정도만 놓고 봤을 때도 실적이 가장 중요하고 과연 이번에 실적이 되게 중요한 게 이번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기업들도 제시하는 실적에 대한 방향도 그렇고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들이 그 예상하는 실적의 그 기간도 그렇고 다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1: 네.
0: 27년도 실적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 3분기 실적진 때 생각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돈 별로 못 벌고 이익 추정치라고 하는 거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들 내려가게 되면은 27년도부터도 우리가 고생할 수가 있죠.
1: 네.
0: 그래서 이번에 3분기 실적 시즌이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쪽들로는 갈 것 같지는 않다.
1: 아하.
0: 지금 보면은 9월달 한국 수출 데이터만 놓고 봐도
1: 그쵸.
0: 엄청 달라왔죠.
1: 네.
0: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만 봐도 거의 70% 넘게 나오고 반도체 수출이 200%가 넘게 나왔는데 9월 전반적으로 7, 8, 9, 3개월 동안 반도체 수출 굉장히 잘 나왔어요. 더군다나 에이전트 AI라는 그것들도
1: 새로운
0: 지금 새로운
1: 수요처도 모멘트, 생기고 네.
0: 이게 새로운 수요처가 될 수 있는 게 통상적으로 저도 GPT나 이제 제미나이나 그다음에 클로드 지금 다 쓰고 있긴 한데 이거를 챗봇이라고 하는데 챗봇에 들어가는 전통적인 AI 모델에는 GPU가 CPU보다 거의 적게는 4대 1, 많게는 8대 1 GPU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에이전트 AI 시장으로 확산이 될수록
1: 네.
0: GPU 쪽에서 쓰는 그 학습용 수요보다는 추론용 수요들 워크로드라고 하는데 그게 더 증가하게 되거든요.
1: 네.
0: 그러면은 2대 1 혹은 1대 1까지도 좁혀져요. GPU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범용 DRAM 쪽들이 더 많이 탑재가 되게 되죠.
1: DRAM.
0: 그러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주들도 한 번 더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단초를 제공해 준 게 이번에 메타의 뮤즈나 그다음에 GPT-6의 아스트라 저는 이거라고 좀 생각하고
1: 있어요. 추론 시장에서 범용 디램이 우리의
0: 네.
1: 또 살 길을 열어줄 것 같다라는
0: 네,
1: 말씀이신데
0: 맞죠.
1: 그
0: 네.
1: 범용 디램과 관련해서는 중국도 잘 만들잖아요.
0: 그렇죠.
1: 잘 만든다기보다는 싸게 만들죠.
0: 싸게 만들. 근데 싸게 만드는데 이거 보니까 중국도 비싸게 파는 것 같은데 애플이 그 CXMT한테 가격 문의하러 갔다고 했는데
1: 그렇게는 못 파네.
0: 네, 그렇게 못 판다고 해서 둘 다시 쓰라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런 식의 이야기 있으니까 중국도 그렇게 싸게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확실히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거는 점유율 싸움에서 이제 불리한 측면들이 있는데 중국의 약진으로 인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의 점유율 하락 여기에 대한 문제는 7월 달에 그 폭락을 통해서 많이 소화하지 않았나 저는 이 생각하고 있죠. 7월
1: 어떡해요?
0: 달에 반도체
1: 네.
0: 주가 폭락할 때 대부분의 배경이 AI 쪽들 이제 뭐 투자 사이클 축소도 한 축을 담당했는데 또 다른 한 축은 중국 CMC나 YMTC들 앞으로 계속 기술력 가지고 치고 올라오는데
1: 그쵸.
0: 그럼 우리나라나 미국 메모리 3사 합쳐서 3사 점유율 뺏길 거다. 이 우려로 주가가 더 급락한 거 있었거든요.
1: 네.
0: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가격적으로 저는 소화를 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죠.
1: 경쟁력 면에서는 이미 이제 우리가 그래도 승기를 잡은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0: 네,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1: 알겠습니다.
0: 보고 싶다.
1: 그러면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4분기잖아요.
0: 네.
1: 연말까지 국내 증시의 큰 흐름을 결정지을 변수 계속 말씀해 주셨던
0: 네.
1: 게 실적이 중요하다.
0: 실적 중요하고 연준의 통화 정책 중요하고 또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도 나름의 중요는 하겠지만 이거는 뭐 특정 섹터들한테는 그 유불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주도 섹터라고 하는 거 AI 쪽에서는 큰 민주당이 상원 장악을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건 없는 것 같습니다.
1: 그쵸.
0: 이들은 다들 기술 경쟁 해야 되니까
1: 그쵸.
0: 미국과
1: 중국을 이겨야 된다는 면에서는 민주당이나
0: 그쵸.
1: 공화당이나 차이가 없겠죠.
0: 그쵸.
1: 그런데 저는 그래도 궁금해요.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지냐 이기냐 상원 하원을
0: 네.
1: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도주 AI 섹터 외에 다른 부분에 걸릴 게 있나요? 이를테면 우리와 또 관련이 많은 조선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고 싶은데요.
0: 네.
1: 조선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굉장히 이제
0: 네 마스카 프로젝트
1: 그렇죠
0: 네.
1: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민주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 견제에 대한
0: 네, 그렇죠.
1: 이슈라든지 제조업이 그쪽은 굉장히 어려워진 것에 대한
0: 네.
1: 대체제로서 우리를 부른다는 면에서는 달라질 게 없을 것 같고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친환경 쪽들이죠. 트럼프
1: 친환경.
0: 집권하면서 친환경에
1: 네.
0: 대한 법안들 그 진행 절차 바이든이 해놨던 성과들 롤백 시킨 것들
1: 아.
0: 뒤로 다시 후진시켰던 것들이 있잖아요.
1: 네네.
0: 그게 다시 이제 원상 복귀될 기대감들은 충분히 형성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그 9월 달 이후로도 그렇고 8월 달도 그렇고 트럼프 지지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나라 2차전지나 태양광 친환경 업체도 주가가 한 번씩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1: 그렇군요.
0: 거기에 대한

0: 좀 베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런 베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뭐 나쁘 내러티브가 되죠. 충분히. 그리고 친환경주 2차전지도 그렇고 그다음 태양광도로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는데 올라가려면은 바닥을 친 주식이 올라가려면은 뭐가 됐든 촉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촉매들은 없었지만 이제는 뭐 슬슬 이제 중간선거 끝나고 미국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되면은 친환경적 법안들 다시 한번 강화가 될 거야.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이 붙으면서 그게 촉매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판단도 저는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 더군다나 2차전지 같은 이런 섹터들도 이익 같은 경우도 더 나빠질 게 없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까?
0: 그런 것들도 하나의 뭐 좋은 우리가 재료가 될 수 있다.
1: 태양광도 그래요?
0: 태양광은 이제 아직은 내러티브입니다. 중국의 이제 그 태양광 업체들의 이제 그 부진이 우리나라한테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라는 거에 더해서 이제 민주당이 장악했을 때 친환경에 대한 내러티브 이것까지 같이 겹쳐지다 보니까 태양광 쪽들도 움직이는데 아직은 거기는 이제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이나 실적의 실체 현실화 이런 가능성보다는 스토리로 움직이는 주식이다.
1: 알겠습니다. 그걸 좀 주의해서 또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그 변수들을 지켜보면서 딱히 뭐 경제적 결정을 해야 될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
0: 솔직히 전쟁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 분석가들의 손은 떠난 사안이다. 우리가 상황을 지켜본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지켜보고서 이후에 경로를 조명을 해봤을 때 과연 미국과 이란이 더 치고받으면서 유가를 폭등시킬까? 저는 그건 아닐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1: 뭐 그것도 약간 상황 봐가면서 움직여야 될 거고 그러고 보니까 러우 전쟁은 더 심각하네요.
0: 네, 그렇죠.
1: 22년도에 일어났나요?
0: 네, 지금 거의 이제 4년 차인데
1: 그것도 지금 다 적응해버리는 상황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맨 처음에 공급망 이슈 막 생기고.
0: 그러면
1: 금리 정도일까요? 금리가,
0: 네, 금리가 저는 계속 중요한 변수 같고 아까 이야기 들었다시피 금리 상승 속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올해 그 만약에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현재 5.2% 올라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연말에 종가 연말에 그 금리가 딱 그 12월 30일에 딱 체크해보니까 5.5가 됐어요. 이게 완만하게 올라가면 괜찮은데 갑자기 다음 달에 5.5 가버리고 이러면은 이거는 금리 상승 속도의 문제를 건드리는 거니까 주식시장에서도 고생을 할 수밖에 없죠.
1: 그런데 그렇게 확 올릴 것 같진 않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제가 연준 위원회로 빙의를 해도 트럼프라도 뭐 트럼프가 그 금리와는 상관이 없는 자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이 될 수는 있잖아요.
0: 네, 인상은 저도 12월 달에 한 차례 나올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그럼 그때 이제 뭐 주식 시장이라든지 내가 투자한 종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0: 네네.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속도에 그 정도의 금리 인상 폭이라면 AI를 비롯해서 이제 주도하는 산업들의 발전에 해를 미칠 영향이
0: 그 경제 성장이나 기업 실적이 그 정도 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다면 잠깐 뭐 지수가 좀 내려가거나 아니면 주가가 떨어지거나 이런 것에 크게 너무 이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0: 않아도 되는데 주가를 보다 보면 염려할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그 내러티브가 갱신이 되는 그 먹히는지 실적이 정말로 꺾이는지 추정치에 반영이 되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저는 그것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말씀을 쭉 들어보면 제가 받은 느낌은 조금 긍정적이에요.
0: 네,
1: 왜냐하면 금리는 적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예상 가능 범위 안에 있는 불확실하진 않아요. 적어도. 그다음에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주도주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국내에서 보면 삼전닉스 외에 좀 다른 쪽으로 좀 펼쳐봐도 될 시기가 아닐까 지금부터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0: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상반기 시장이 좋을 때만 하더라도 반도체에 누가 몰빵을 질러놨냐가 사람들 이제 술자리나 저녁자리에서 자랑의 정도를 결정했잖아요. 지금은 그렇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죠. 다른 섹터들한테도 선택지는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최근에 바닥에서 더 반도체보다 많이 올라왔던 주식이 MLCC나 전력기기였고 어떻게 보면 AI 인프라 이 주도 카테고리가 지금 계속 안에서 손바뀜들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쪽 섹터들도 저는 계속 볼만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금융주도 우리가 연말까지도 계속 들고 갈 만합니다.
1: 왜요?
0: 금융주가 변동성을 방어하는 데에는 좋은 역할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 같아요. 변동성 방어가 왜 이야기 끝냈냐. 제가 금리 중간중간에 위로 올라가 튀면서 속도의 이슈 막 불안 때문에 증시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금융주들이 증시 조정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덜 빠지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금리 때문에. 그래서 올해

0: 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과거에 그 미국의 금리 상승기 그리고 금리가 위로 급등했을 때 코스피보다 더 높은 성과를 냈던 주식이 그 은행이나 보험 이런 주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들은 아까 그이 책에서 얘기했던 자본 배분과도 관련이 있는데 주주하는 가장 열심히 하는 주식이기도 해요.
1: 아, 그렇네요.
0: 그러면은 주주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금리 상승에서도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것도 그렇고 이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보험 성격으로 가져갈 만하다.
1: 해지도 하고
0: 그렇죠.
1: 배당금도 받고.
0: 그렇죠. 보통 우리가 해지 주식 내에서 해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덜 터지려고 가져가려고 하는 주식들은 경기 방어주, 뭐 음식료, 필수 소비재 이런 주식들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방어의 성격들을 바꿔보자. 저는 이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방어하는 것까지 알려주셨어요. 주도주 함부로 팔지 마라라는 책에서도 많은 또 팁들이 있다니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2: CBS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6: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CBS 뉴스룸.
2: 이재명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집회 폭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폭발한 지뢰가 북한에 의해 매설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초기 대응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는 여야의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미공개 인수 합병 정보를 돌려보며 200억 원 넘게 부당 이득을 챙긴 서울대 경영 동아리 출신 금융권 엘리트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입점 업체의 거래 비용이 과도하다며 플랫폼 규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4: it. 안전화.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2: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3: 르노.
4: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0: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레노.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화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군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다만 근거 없는 음모론은 경계했습니다. 첫 소식 청와대에서 김형준 기자입니다.
3: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25사단 지뢰 폭발 사고를 직접 언급하며 부상당한 장병들과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어제 군 당국이 해당 지뢰가 북한군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습니다.
4: 군 당국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3: 북한을 직접 명시하진 않았지만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른 단호한 대응 조치를 시사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등 야권은 군 당국이 사고 직후 현장 조사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 비가 와서 증거가 유실되길 기다렸다거나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유엔총회 연설과는 전혀 관련 없다며 합참과 유엔사가 현장 지휘관 권위를 고려해 군사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 사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2: 네, 대통령이 이처럼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조한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그 의혹을 따져보기 위해서인데요. 국회 출입하는 이은지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5: 네, 안녕하세요.
2: 오늘 국회 현안 질의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5: 네, 이번 폭발 사고 8일 만이자 현장 조사가 시작된 지 이틀 만인데요. 무엇보다 사태 초기와 사뭇 달라진 여당 의원들의 태도가 주목을 끌었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사실관계부터 따져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황이 바뀐 겁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라면 천인공노할 사건이라며 국회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거부로 이제야 국방위가 열리게 된 데엔 유감을 표하면서도 정부의 강력 대응을 주문하는 데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국방위 여야 간사인 김병주 의원과 임종득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2: 네.
6: 지금은 좀 늦었지만은 우리 국방위 차원에서도 강력한 규탄을 결의문을 채택하고 또 앞으로 강력히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를 하는 그러한 위원회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7: 만약에 북한이 도발한 부분에 의해서 우리 장병이 다쳤다면은 우리 정부는 기존의 입장과 달리 단호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5: 물론 작전 수행이나 초기 대응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다만 이번 장병의 희생이 모두 북한의 책임이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나 강력한 대북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2: 오늘 현안 질의에 참석한 강신철 국방장관의 입장도 들어볼까요?
5: 네, 일단 강 장관은 이번 사건이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 대목 들어보시죠.
8: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서 저희도 그 책임이 북한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고 다양한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 저희가 방책을 가지고 있고 또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5: 강 장관은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상응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2: 네, 그런데 정부는 폭발한 지뢰가 오래전 묻힌 뒤 유실된 건지 아니면 최근에 매설된 건지를 두고는 아직 확실한 결론을 못 내린 거죠?
5: 네, 맞습니다. 우리 군 지뢰가 아니라 북한군 지뢰라는 건 일단 확정된 사실이고요.
2: 네.
5: 다만 비교적 최근에 북측이 군사분계선 밑으로 내려와 고의로 매설한 건지 아니면 6.25 전쟁 당시 DMZ 일대에 묻혔던 지뢰가 밑으로 떠내려온 건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100% 내리진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지뢰 두 발이 지표면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았던 걸 고려하면 신규 매설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0: 사실입니다. 다만 합참은 유실 가능성도 아직까진 열어두고 있습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고와 달리 이번엔 수색로가 없던 지역이었다는 점도 고려할 변수로 꼽힙니다.
1: 네.
0: 또 오늘 사흘차 조사에서 또 다른 정황도 나왔는데요. 합참은 오늘 유엔군 사령부와 함께 실시한 DMZ 현장 조사에서 북한의 수지 반보병 지뢰 한 발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폭발 당시 작전에 참가한 장병들이 목격했다고 진술한, 즉 목함 지뢰 형태와 유사한 수지 반보병 지뢰와는 다른 종류여서요. 또 다른 지뢰가 더 묻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1: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지금 기세를 몰아서 오늘 장동혁 대표가 백령도를 찾았네요.
0: 네, 장 대표는 오늘 인천 백령도를 찾아 천안함 용사 위령탑을 참배한 뒤 해병 여단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을 이번 사건과 비교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국정감사를 앞두고 안보 이슈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더욱 고삐를 쥐는 모습입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은지 기자였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신속한 도입과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사업은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하는 국내 최초 사례로, 특별법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운영에 관한 특례, 원자력 안전 관련 규율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은 유엔 총회에서 핵 보유국 주장을 반복하며 비핵화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던 북미 정상회담 관련 언급도 없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지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북한을 대표해 2년 연속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김선경 외무성 부상. 김 부상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되돌릴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3: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 핵보유국 지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공화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금 확인하는 바입니다.
2: 핵 때문에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며 핵 보유국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에 더욱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총회라는 공식 석상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고 천명하면서 동시에 자위적 차원에서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설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북미 대화 재개 손짓에 김 부상은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날을 세웠습니다.
3: 미국이 서울의 핵잠수함 보유 야망을 승인하고 적극 추진하면서 현 군사 동향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지역의 안보 상황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 이와 함께 김 부상은 일본을 특등 전범국이라고 지칭하면서 평화 헌법 개정 움직임을 맹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주환입니다.
4: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1: 인수 합병 미공개 정보를 돌려보며 부당 이득을 취한 금융권 임원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가족과 지인들까지 동원해 200억 원 이상을 받아챙긴 이들은 서울대 경영동아리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홍영선 기자입니다.
5: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꾸려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오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핵심 혐의자는 30대, 40대 5명 안팎으로 서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함께 활동한 사이입니다.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와 상장사 임원으로 흩어져 공개 매수 같은 인수합병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업무 중 알게 된 5개 종목의 호재성 정보를 서로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보는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흘러갔고 이들을 포함한 10여 명이 발표 전에 주식을 사뒀다가 되팔아 200억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한 종목만이라면 우연일 수 있지만 여러 종목에서 반복된 거래를 추적하다 이들이 동아리 선후배라는 연결고리를 찾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부당이득을 숨기지 못하도록 혐의자들의 증권 계좌를 지급 정지했습니다. 당국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CBS 뉴스 홍영선입니다.
1: 법원 결정으로 중단됐던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주병기

0: 제가 보기에 과도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영업이익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1: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배달 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등을 합친 거래 비용이 입점업체 월평균 매출의 26%에 달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으로 경쟁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며 경쟁이 활성화돼야 수수료도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배달앱 특별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김광일입니다.
2: 검찰의 수사 역량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에 1차로 총 80명의 현직 검사가 임용됐습니다. 검사 면면을 살펴보니 현 정부에서 꾸려진 특별검사팀 소속이 상당수였고 각종 수사로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검사들도 중수청행을 선택했습니다. 송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이번 주 금요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는 총 80명의 검사가 1차 특례 임용으로 합격했습니다. 중수청 합격자 중 사법연수원 최고 기수는 대표적 검찰 개혁론자였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입니다. 임 지검장은 일찌감치 중수청행이 거론됐는데 1급 수사관 자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에 참여했던 송인호, 신정수 검사도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기구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에 참여했던 천대원, 한문혁 검사도 중수청으로 향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이번에 중수청으로 간 검사 80명 중 25%에 달하는 20명이 윤석열 정부의 비위를 수사하기 위해 꾸려졌던 3대 특검에서 근무했다는 점입니다. 대형 수사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검사들의 중수청 합류도 눈에 띕니다. 검찰 내 대표적 마약 수사통이자 MG조폭 수사로 유명세를 탄 신준호 부장검사도 중수청 수사관을 선택했습니다. 계곡에서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계곡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혜를 수사해 살인미수 두 건을 추가로 밝혀낸 박세혁 검사도 중수청에서 수사를 이어갑니다. CBS 뉴스 송영훈입니다.
2: 최근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가 지난해 11만 3천 명에 달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6만 5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이런 자료를 받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혼자서 실업급여를 7차례나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며 반복 수급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만 한 해 6천억 원에 달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대리시험이나 문제지 유출, 신분증 위조 등 부정행위를 하면 최대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토픽 개편과 시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대리시험, 문제지 유출, 신분증 위조 등 3개 부정행위 유형에는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남에선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늘었지만 정작 전력망이 부족해서 새 발전소는 연결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왔습니다. 정부가 전력망의 빈틈을 찾아 재생에너지 접속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양형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 달성을 위해 기존 전력망의 활용도를 높여 재생에너지 접속을 대폭 확대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전력망 혁신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호남 지역 개통관리 변전소 지정이 해제돼 발전 사업자들이 다시 접속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장기간 지연되거나 실제 추진 가능성이 낮은 사업의 접속권을 조정하고 유연 접속과 에너지 저장 장치를 활용해 추가 접속 여력도 확보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2030년 전국 송전망의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은 119기가와트에서 171기가와트로 52기가와트 늘어나고 호남의 송전 용량도 27기가와트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현재의 전력 구조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5: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게 국가적인 핵심 과제인데 저 호남의 재생에너지를 수도권까지 끌고 올라온다. 그 사실 너무 좀 비상식적인 일이죠.
4: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를 원칙으로 해당 지역에서 전력을 쓰는 기업에도 이익이 돌아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전력망을 증설하지 않고도 호남의 재생에너지 수용량이 늘면서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도

0: 간접적인 전력 기반 확충 효과가 기대됩니다. CBS 뉴스 양형욱입니다.
1: 긴급한 구조 현장에서 길을 막는 차량을 강제로 치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방관들은 그 집행을 꺼린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송선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 소방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분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방당국이 실시한 강제 처분은 모두 19건에 그쳤습니다. 강제 처분은 긴급출동 과정에서 인명구조가 급박한 경우 소방차의 통행이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이나 물건 등을 강제로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강제 처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실제 집행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이 지난해 전국 소방공무원 4,6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강제 처분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소방관은 99.8%에 달했습니다. 반면 강제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집행하지 않겠다고 답한 소방관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민원이나 법적 책임 등 개인에게 돌아올 부담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강제 처분을 활성화하려면 소방관 개인의 법적 책임을 줄이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입니다.
3: 강제 처분으로 인해서 소방관이 뭐 책임을 져야 된다거나 보상을 해야 되거나 개인적으로 소송에 휘말려서 대응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2: 양분암 의원도 강제 처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BS 뉴스 송선교입니다.
1: 지난 연휴 기간 부산을 뜨겁게 달궜던 상어 북항이 저희 어텐션 뉴스 시간에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열흘 넘게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북항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유도 작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부산 CBS 정혜린 기자입니다.
4: 상어 잘가. 안녕.
5: 오늘 오전 부산 북항 친수공원. 비가 내리는 굳은 날씨에도 수로를 따라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이 들어섰습니다. 시민들은 북항아 또 온나, 그리울 거야 등 글귀가 적힌 현수막과 팻말 등을 들고 상어 북항이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시민들입니다.
6: 오늘은 이별하러 왔어. 잘 가라. 배웅하러 왔어. 큰 바다 집으로 돌아가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7: 아무래도 우리가 보호하면 좋겠지만 이제 야생으로 돌아가서 그래도 삶을 살아야 되니까 잘 조심히 갔으면 좋겠어요.
8: 북항아 잘 가.
5: 오전 11시가 넘어서자 선박 세척이 수로에 등장해 강한 물줄기를 내뿜으며 유도작전에 나섰습니다. 물줄기와 소음을 이용해 바다로 향하는 출구 쪽으로 상어를 몰아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항이가 번번이 포위망을 유유히 빠져나가 반대편으로 헤엄쳐 달아나면서 유도작업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시민들은 이쪽으로 지나간다며 손짓으로 위치를 알렸고 해경과 소방대원도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민관 합동작전이 이어졌습니다. 북항이가 끝내 수로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이날 첫 유도작업은 오후 3시 반쯤 중단됐습니다. 부산시 등 유관기관은 북항이가 무사히 외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 방식과 작업일자 등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1: 전 세계적인 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1,500억 달러, 우리 돈 약 204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추가 승인하면서 미국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섭니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기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에 1,500억 달러를 추가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자사주 매입 승인 규모는 총 2,35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9: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1: 네, 어텐션 뉴스 오늘도 최인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 기자.
10: 네, 안녕하세요.
1: 네, 첫 소식은요.
10: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들려온 금메달 낭보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배드민턴 여왕 그 안세영 선수가 또 새 역사를 썼습니다. 단식 결승에서 일본 에이스 야마구치 선수를 게임스코어 2-0으로 완파를 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2023년 항저우 대회에 이은 2회 연속 우승입니다.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역사상 여자 단식 2연패를 달성한 건 안세영 선수가 처음이라고 하고요.
1: 네.
10: 처음에 조금 불안하게 출발을 했는데 특유의 그 질식 수비와 날카로운 대각 스매시가 살아나면서 흐름을 단숨에 가져왔습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에 이어서 아시안게임 2연패

0: 10회까지 그야말로 적수가 없는 뭐 일부 언론에서는 지구 최강이다 이런 표현도
1: 쓰더라고요. 지구 최강. 예.
0: 안세영의 이 독주 체제를 다시 한번 입증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배드민턴 여자 복식의 이소희 백하나조도 무려 24년 만에 아시안 게임 금맥을 이었는데요. 세계 랭킹 1위인 중국의 류성수 탄닝조를 상대로 세트 스코어 2-1 마지막 3세트까지 가는 80분 넘는 대혈투 끝에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첫 게임을 듀스 접전 끝에 아쉽게 내줬지만 끈질긴 수비력으로 게임을 내리따냈습니다. 또 중앙아시아 전통 무술인 이 쿠라시에서도 여자 87kg 초과급 결승에서 21살 김민영이 대만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한국 쿠라시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1: 네. 태극전사들의 투혼이 돋보인 감격스러운 승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0: 우주로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초대형 우주선이죠. 이 스타쉽이 첫 지구 궤도 진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스타쉽은 텍사스주 그 발사장 이륙 과정에서는 랩터 엔진, 이 핵심 엔진인데요. 6개 중에 1개가 좀 일찍 꺼지면서 초기 궤도 진입이 무산되는 듯 했지만 비행 데이터를 긴급 분석해서 엔진 재점화에 성공시키며 무사히 궤도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번 비행의 핵심 임무가 그 차세대 위성통신,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제공하는 그 스타링크라는 위성이 있는데 이 스타링크의 V3 버전의 위성을 26개를 궤도에 올리는 게 목표였습니다.
1: 네.
0: 모두 정상 궤도에 순조롭게 배치를 했고요. 다만 엔진 이상 여파로 안전을 고려해서 당초 6바퀴를 돌려던 비행을 2바퀴, 3시간 만에 조기 종료를 했습니다. 이 로켓을 단순히 우주로 이제 쏘아 올렸다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지구로 이제 땅이나 바다로 떨어지는 이 준궤도 비행과 달리요. 이번 비행은 지구가 이렇게 당기는 중력이 있을 거고 또 밖으로 튕겨나가려는 원심력이 있을 텐데 이걸 평형을 이루면서 지구궤도 진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위성 배치, 우주 정거장 도킹, 나아가 달과 화성으로 향하기 위한 모든 우주 임무의 그 출발선에 섰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는데요.
1: 네.
0: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인류를 이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유인 착륙선으로 바로 이 스타쉽을 선정한 상태입니다. 이번 궤도 진입이 인류의 달 복귀 일정을 본격화하는 그런 핵심 관문으로 평가받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 어텐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인수 기자였고요.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날씨 소식 들어봅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2: 네, 10월을 앞두고 가을이 한층 더 깊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중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가을 비가 내리고 난 뒤에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10월의 첫날인 목요일부터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 속에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더욱더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낮에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서 늦은 오후에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밤에는 충청도와 전북 지역으로 비가 점차 확대돼서 내리겠고요. 예상 강우량은 5에서 3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동부, 강원 북부 내륙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이 있겠고 내일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 전주 17도, 원주, 대구 1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6도, 원주, 대전 27도, 광주 28도, 대구가 29도까지 올라서 여전히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특히 목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12도, 주말에는 9도까지 떨어지는 등 때일은 가을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한낮에도 20도 선에 머물러서 부쩍 선선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9월 29일 화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박수지,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계세요?
1: 고수익의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공익광고협의회.
4: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5: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6: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5: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6: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5: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어제 한판 승부 2부 방송 중 있었던 인터뷰 중단 사고에 대해서 한판 승부 제작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대개 정치인들이 방송 중 전화를 끊는 사고는 종종 타 방송에서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제작진들과 우리 시청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준 사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송영길 의원과 또 그 사과 말씀은 저희 제작진도 수용을 하고 최대한 빠른 시기에 방송 출연 인터뷰를 통해 송 의원을 다시 스튜디오에서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어제 방송 해프닝으로 제 건강을 걱정한 애청자가 더 늦었는데요. 저는 현재 큰 문제 없이 생방송 업무 잘 수행하고 있고 염려하시는 문제 없도록 주의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1부 어영부영에서는 주요 정치현안 짚어보고요.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아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태크볼 초대 금메달 리스트가 된 이준석 선수를 만나겠습니다. 박종현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와 케이핑코.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 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2 1.
2: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3: 폐암 등 직업성 암.

0: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레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레노.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6: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7: 중화역 가까이
8: 새집이 라온.
7: 기다려온 서울 새집
8: 드디어 라온.
7: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8: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7: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9: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성 캠퍼스 경복.
1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아니고
1: 입학지원 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0: 예, CBS 박종현 판승부 어영병 돌아가는 정치 환경 속에서 딱 부러지게 시사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 어영부영 시간입니다. 먼저 어영을 맡고 있는 한겨레의 하어영 기자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정치부 하어영 기자입니다.
0: 브리핑의 하어영입니다.
1: 와우. 딱 하어영입니다.
0: 저 안 보였어. 저 왼쪽으로 봐봐. 화면으로.
1: 아, 하어영입니다. 아,
2: 그거 하지 마.
0: 비호감이라는 평가. 저 의원님이 아, 예. 딱 싫어하셨어 지금.
2: 아니잖아 예. 그거. 바바리맨.
0: 슈퍼맨, 슈퍼맨. 약간 슈퍼맨. 한겨레의 슈퍼맨 느낌. 그리핑의.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시고요.
3: 네, 반갑습니다.
0: 예, 그리고 독감에서 벗어난 정옥임 전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4: 네, 반갑습니다.
0: 아, 예, 건강 회복하시고 목소리가 네. 이제 청아합니다.
2: 어, 네. 너무 좋아요. 아,
0: 예전에 정옥임은. 네. 예, 장미 대변인.
5: 네, 저도 왔습니다.
0: 예, 잘 오셨죠? 명절에 잘 보내신 거죠?
5: 네, 즐거웠습니다.
0: 아, 행복하셨구나. 강원도 갔다 오셨다면서요?
5: 예, 강릉에 갔다 왔는데 많은 네. 분들이 네. 강릉에 네. 그 풍경을 즐기러 오셨더라고요. 차가 많이.
0: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5: 아니에요, 저...
0: 아무튼 잘 쉬셨다니까 네. 아, 다행이에요. 내보니까 아주 프레시 에어를 마시는 네. 듯한 그런 느낌. 자, 일단 지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사건 7일 만에 북한군 지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간고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 최종 조사 결과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판정이 되면 우리 군도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 또 국방부

0: 정안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어제 발표를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우리 정 의원님부터.
1: 네.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를 국민 대다수가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0: 예.
1: 거기가 다른 곳도 아니고 군사 분계선에서 가까운 지역이고
0: 그렇죠.
1: 그 지역에 우리 군이 매설하지 않았으면 그걸 누가 했겠어요. 근데 우리 군은 매설한 역사 자체가 없는 데다가
0: 예.
1: 터진 지뢰의 성능으로 보나 또는 외양으로 보나 이미 거기서 그 부상을 입은 장병들이 또는 그 자리에 있던 장병들이 증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저는 합참도 6일 만에 발표를 하긴 했지만 정황적으로 그리고 심증적으로 몰랐을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0: 예.
1: 그런데 이제 이것이 6일 걸려서 이제 발표가 났는데 이거를 과연 국민들이 참 이번 정부의 국방부는 신중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은 이런 상황에서 6일씩이나 걸린 것에 대해서 비판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참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좀 곱씹어볼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상 당한 군인들
0: 예.
1: 얼른 낫기를 바라고
0: 예.
1: 그다음에 지금 다시 우리 장병들이 애국심이 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0: 예.
1: 상응하는 조처를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장민 대변인.
2: 북한이 의도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군장병을 해하려든지 어쨌든 뭐 국경화 작업의 일환이든지 지뢰를 매립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강도 높은 대응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건 흔들리지 않는 전제입니다.
0: 예.
2: 이런 안보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에요. 다만 그 경과까지 가기까지 확인돼야 되는 이 전제 사실들. 이게 2015년도 목함지뢰 사건이랑 많이 대비가 되는데 그때는 계속 다니던 그 수색길에서 그게 쪽문 근처에서 지뢰를 매립한 부분.
0: 예.
2: 그게 저희 통제 관측 관제 시스템 하에 있기도 했고
0: 예.
2: 그러니까 바로 착수를 해가지고 정확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유감 표명까지 이끌어냈던 거예요. 저희가 똑같이 북한의 인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객관적이고 증거로서 확인되는 부분을 다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2: 그 작업 중에 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암장하고 그거는 뭐 정점식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거죠. 암장하고 은폐하고 그리고 대통령 지시로 이 부분을 뭉갰으면은 탄핵감이다.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군장병이 희생되고 다쳤는데 이걸
0: 예.
2: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0: 예, 일단은 합당한 상황 조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들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제 확성기 대북 확성기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아, 진보 보수 언론 모두 좀 약간 입장은 다른 논점인 것 같아요. 하영 기자.
3: 그 사실 이제 합성 이제 우리가 확성기까지 가면
0: 대북 확성기.
3: 예, 대북 확성기까지 가면 그 피해가 어떻게 결과로 나올 것인가라고 봤을 때 첫 번째로는 남쪽의 피해도 있다.
0: 북한이 뭔가 또 정밀 타격할 수
3: 그것 하나이기도 있다. 하고요. 현실적으로 접경지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있다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걸어왔던 남북 화해의 어떤 노력들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0: 예.
3: 지금 여권에서는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점을 야권은 잘 알죠. 이런
0: 국민의힘.
3: 점을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세를 높이고 있고요.
0: 예.
3: 다만 저는 확성기까지 안 올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다. 아까도 좀 말씀하셨지만 애초에 이 사건이 발생했던 21일 예.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면 단호한 첫 메시지가 나왔더라면
0: 예, 예.
3: 확성기까지 안 올 수도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0: 예.
3: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단호하다는 거하고 결론을 미리 예정하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0: 예, 예.
3: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을 두고 어떤 그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힐 수도 있었거든요.
0: 예.
3: 그렇지 않고 확인할 수 없다 정도의 메시지로 계속 있다는 것에 대한
0: 모호성.
3: 모호성.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0: 정 의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이 2015년하고 비교를 하는 이유는 이 지역은 우리 작전 지역이에요. 그리고 북한군이 작년부터 들어와서 뭔가를 매설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0: 지형이 바뀌었
1: 그거 자체가 네. 정전협정 위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더 이상은 그 특수한 남북관계가 아닌 국경화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강력한 의심 속에 이번에 이제 그걸 조사하러 들어갔다가 이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0: 예.
1: 그럴 뿐만 아니라 작년에 그랬으면은 그것과 관련한 대응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돼요.
0: 예.
1: 근데 요번에 그 지뢰 중에 가장 많이 발견된 지역은 지금 그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은 그 25사단장이 지금은 이제 직무가 배제됐지만 즉 1군단장이 있었던 그 지역이 특히 많이 매설이 되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지금

0: 국방부 장관이 상응하는 조처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작전 지역이고 정전 협정 위반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장병 둘이 중상을 입었고 또 한 사람 부상을 입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상응하는 조처라 그러면은 등가성과 비례성에 입각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군사 작전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확성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5년에 그 엄중한 와중에 대화를 먼저 재개하고 유감 표명 비슷한 걸 한쪽은 북한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단호한 조처를 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나라는 단호한 조처를 하라 그러면은 마치도 북한을 빨갱이로 몰아서 강경한 조처를 취하라는 것으로 등치시키는데 그게 아니에요.
1: 예?
0: 우리가 대한민국이 건재하고 우리를 요만큼 건드리면 니들도 그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줘야 이게 억지가 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디터런스가 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은 대북 확성기 아니냐
1: 예.
0: 이런 문제가 나온 거고 대북 확성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북한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것은 맞아요. 이제 그 단호한 조치와 관련해서 상응하는 조치와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이 어떤 대안을 내놓는지 지금 지켜보는 거죠.
1: 예. 예, 확성기 얘기를 안철수 의원도 좀 말씀하고 계시는데 잠깐 만나볼까요?
2: 정훈아 잘 들리냐? 형 화났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1: 예.
2: 지금 대북 확성기부터 빨리 재개를 해야 되는데요.
1: 예.
2: 우리 장병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도발에는 반드시 큰 대가가 따른다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예. 아무튼 지금 확성기 얘기는 지금 야권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어떤 대북 핵구상 관련 단계적인 해결 방법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움직임이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관리할 것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고민 어떤 고도화된 해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그러니까 국제법적인 상황이랑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 동시에 고려해야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유엔군 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MDL 2부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철책지뢰 지금 설치 관련돼서 방어적 조치 자체는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거든요.
1: 예.
3: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 지금 현재 있는 MDL 선 이 구획과 관련돼서도 본인들이 주장하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재명 정부도 그 모호한 선과 관련돼서 협정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1: 예.
3: 사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사실 마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다만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1: 예.
3: 아까 종익 의원께서 말씀하신 확성기 밖에 없는지에 네. 대해서
1: 대안이.
3: 이재명 대통령이 예. 이재명 지사 시절과
1: 예.
3: 시장 시절에 했었던 뭔가 단호한 조처, 단호한 입장 표명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1: 북한에 그러니까, 대해서.
3: 예, 그러니까 메시지를 분명하게 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지금 현재 악화되고 있는 여론을 좀 되돌리는 그런 것부터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확성기밖에 없는 이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예.
3: 다만 그렇게까지 간다면 좀 상황이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1: 우려가 좀 크신 것 같은데요.
3: 예, 그렇죠.
1: 북한이
0: 예. 확성기의 상황이 어려울 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남북한의 현실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상황을 긴장을 더 증폭시키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1: 예.
0: 여기서 뭔가 심리적으로 그런 일을 벌이려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억지가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확성기가 그동안 현실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1: 예.
0: 거고요.
1: 예.
0: MDL도 그렇고 NLL도 그렇고 북한이 뭐 언제 인정한 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러면은 이의가 있으면 대화로 해야지 먼저 지뢰부터 신고 도발부터 하는 거를 여태까지 우리가 관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여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남북 간의 역사를 보면 과거의 70년대에 도끼 만행 사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6년인가요? 그 잠수함 강릉 잠수함
1: 예,
0: 사건 이런 걸 보면은 북한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굉장히 도발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불을 안 가릴 것 같은데 얼마나 계산적인지가 이런 데서 나와요. 단호한 걸 보여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우리 잃을 게 많으니까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 생각도 해야 되고 그동안에 또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이 정부가 노력을 했는데

0: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아 쟤네들은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좀 선의로 해야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저 단호하길 바라는데 한마디 입장 표명하는 거 저는 말은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뭔가 행동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 북한은 달라지지 않아요.
1: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예,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언론 보도에 나왔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은 예. 그 사고가 난 상황에서 예. 작전상 이제 철수를 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철수를 할 때 본인들이 개척한 그 퇴각 경 그러니까 개척한 경로대로 그대로 급하게 나오면 되는데 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기어서 한 땀 한 땀 갈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2: 지뢰가 어디 또 있는지 모르니까
1: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현장이 그렇고요. 지금 만약에 확성기가 설치가 되고 그런 긴장 국면이 되면 가뜩이나 지뢰와 관련된 이런 갈등도 있는데 예. 어떤 충돌로 벌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민들, 접경지역 주민들도 있지만 예. 지금 그 철책선을 지키고 있는 우리 장병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3: 싶습니다. 불확실성.
1: 예.
0: 그러니까
1: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0: 그러니까 예, 예. 그 소위 티포텟이라 그러잖아요. 그걸로 한다면 우리도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방 한계선으로 들어가서 똑같은 모형의 지뢰를 매설해야 이게 비례성과 등가성이에요. 우리 그거 현실적으로 안 할 거잖아요. 우리는 정전협정 위반을 안 할 거니까. 그렇다면은 확성기는 왜 그나마도 현실적이라고 보느냐면 확성기를 통해서 북한 정권을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오늘은 날씨가 비가 오네요. 자 여러분 블랙핑크 노래 하나 들어보시겠어요? 이런 식의 확성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지금 그 소위 탈북민들이 왜 풍선 보내면서 거기 온갖 읽을 수도 없는 그런 내용에 북한 정권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2: 심리전.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확성기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심리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에요. 우리가 무슨 확성기 그러면은 마치도 북한을 굉장히 자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일단 그동안에 확성기에서 방송됐던 내용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 그렇게 피눈물 나는 남북협력의 교류의 그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 정부가 그러면은 얻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은 우리 작전 지역에서 우리의 그 생때 같은 아들들이 그렇게 해서 발목이 날아가는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는 건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용서할 수가 없어요.
2: 예, 저 장미 대변인. 예.
4: 일단 군의 이 북한의 소행이고 이런 의도적인 매립이 있었다면 강경한 대응이란 건 어떤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예. 대한민국 정부에는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근데 가장 유효한 선택지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예. 저희는 정전협정을 어길 수도 없어요. 저희는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뭐 블랙핑크 노래를 틀 수도 있고 날씨를 물을 수도 있는데 북한 무도하게 나오잖아요. 곡소리를 틀고 하루 종일 동물 소리를 틀고 제가 접경 지역에 계신 분이 울면서 인터뷰하는 걸 들었던 게 굉장히 인상 깊었었어요. 예, 예. 일상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북한의 그 무도함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통제가 안 돼요.
2: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북한도 틀기 때문에.
4: 예. 그리고 예. 제가 아이를 키우니까 지난 정부 때 우리 아이가 오물풍선이 뭐냐 오물풍선이 어디 떨어지고 이런 뉴스가 많았을 때 예, 예. 이게 얼마나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이건 경제로도 이어지는 문제여서 이건 되게 복합적인 거다. 저도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센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도 그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유효한 방식에 대해서는 같이 수계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0: 그럼
4: 듭니다.
0: 그럼 뭘 해야 돼요?
4: 그래서 유엔 안보리와 관련해서 규탄을 할 수도 있고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0: 유엔 안보리와 관련해서는 콧방귀도 안 껴요. 그리고 대북 제재 지금까지 해왔던 수십 년간의 제재를 버틴 정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 이 지금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한 결의안이 얼마나 많이 통과됐습니까? 예. 그냥 우리는 현실적인 그런 대응을 해야 되고 특히 이 정부는 지난 6.2일 동안에 그 초등대응 이미 지적을 하셨지만 그 부분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첫 과제일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2: 예, 정말 강신철 국방장관도 오늘 이제 국회 국방 현안 질의 나와가지고 북한 소행 맞다 그리고 상황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겠죠. 예. 그래서 여러 가능한 옵션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합리적인 또 단호한 대응을 우리 정부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이슈는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이에요. 이제 북한 포로 두 명을 송환하기로 한 사실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는 건데 이게

0: 이제 협정 파기다 해서 이제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를 한 상태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초치하기도 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거 공개하는 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차원의 대통령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반응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부분 한영 기자.
1: 그러니까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요.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내부라든가 네. 우크라이나 이 정부 그리고 그쪽의 정치권에서도 메시지가 단일하게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0: 젤렌스키.
1: 예, 젤렌스키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이게 매우 정략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고 한국에 요구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으로도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지금 이 북한군 포로를 기화로 해서 그러니까 레버리지로 해서 우리 우크라이나 병사를 데리고 왔어야 하는 여론도 있을 뿐만 아니라
0: 한 명당 다섯 명 데리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포로 교환을 했으면.
1: 예. 또한 이 북한군 포로를 우리가 한국으로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는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예. 여러 가지 이 보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상황은 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그런 또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외교부의 대응다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건데 정 의원님.
2: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 포로 말이에요. 예. 우리가 먼저 보내달라 그랬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먼저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제 추측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보내주겠다 그랬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에서 유영원 의원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2: 노력을 했지만 야당 예. 의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0: 제가 볼 때는 여론 전에 또
2: 젤렌스키가 예. 오 유영원 파인 그러면서 보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0: 예예. 예.
2: 그래서 젤렌스키라는 사람은 예. 코미디언 출신 정치인으로. 지금 전쟁을 5년째 하고 있어요. 네. 지지도가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아요. 5년씩이나 전쟁했는데.
0: 예.
2: 그러니까 아주 정치에는 달코 다른 인물이고 제가 볼 때 우리 정부하고 분명히 약속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UN에 가서 연설하죠. 그 UN 연설 내용이 궁금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0: 아하.
2: 봤는데 성토의 대상은 김정은이 아니에요. 푸틴이죠. 그러니까 푸틴이 그 넓은 땅도 모자라서 우크라이나 요만한 땅을 지금 뺏으려고 하는데
0: 예.
2: 그 와중에 러시아 사람이 얼마가 죽었고 그 러시아 사람 군인들 죽은 숫자는 전 세계 몇몇 나라의 국민보다 훨씬 많은 숫자고 뭐 이래가면서 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북한 사람들도 용병처럼 보내가지고 마치도 한 사람 머리수당 돈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미사일이라든지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0: 예.
2: 뭐 이러면서 더군다나 북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정보가 없냐면 포로로 체포되면 다 죽는 줄 알고 잡으니까 자살부터 하려고 그러더라. 그거를 자기네들이 살려가지고 결국은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보냈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서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전부 제 뇌피셜이에요.
0: 네.
2: 북한과의 관계도 있고 또 지금 미국과 북한이 잘 대화를 하는 게 아마 정부로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0: 예, 예.
2: 여기서 북한 포로가 대한민국으로 갔다 그러면 북한이 또 난리를 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유엔 연설에서 그냥 공개를 해버리니까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의 달인이었다면은
0: 예.
2: 젤렌스키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저는 이거 우리가 약속했는데 약속 어겨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 망신이에요.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국가이고 우리 헌법에 당연히 북한 포로는 우리나라 국민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는 걸 젤렌스키가 공포했다 해서 그 우리가 화낼 이유인가요? 오히려 대범하게 그래. 대한민국 선진국으로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인권과 인도주의 관점에서 우리 활수하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마치도 한국이 우크라이나 외교전을 벌이는 모양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싸우니까
0: 예.
2: 약소국이겠지만 나중에 전쟁 끝나면 전후 재건도 해야 되고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감정이나 또는 무슨 인간관계로 하는 게 아니라 국익으로 보는 거거든요. 제가
0: 예.
2: 국제정치를 해서 너무나 굉장히 그 상당히 너무 지나치게 그런 국익만 따지는지는 모르겠지만
0: 지나치지 않습니다.
2: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정부가 우크라이나랑 저런 신경전 벌이는 게
0: 예.
2: 지뢰 사건과 맞물리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인식을 줄까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아주 북한이라 그러면 아주 그냥 전전긍긍하는 거야.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왜 스스로 자초하시는지 모르겠어요.
0: 자, 그럼 여기서 외교 전문가시죠. 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물밑에서 부병사를 데려온 건 아주 잘한 일이죠. 박수를 쳐주고 싶은 심... 아, 저 가보겠습니다.
0: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가지 마세요.
3: 빨리 가야
0: 의원님.
3: 예.
0: 아 지금 방송 중인데.
3: 어 예. 방송 중이죠. 근데 가야 예. 지금 밥 먹으러 가야 되는 거.
0: 아 예.
3: 대통령이 밥 먹으러 가는데 뭐 예. 얌얌쩝쩝 해야지 뭐.

0: 어떻게 합니까? 끊어버려요. 지금. 예. 야, 시시야, 물어!
1: 예. 일단 사과는 잘 받겠습니다, 송 의원님.
0: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손바닥을 정말 발이 되도록 제가 비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제가 예. 대통령이 밥 먹으러 오는 거 어떡합니까? 이제 예. 밥이 식으면 안 되죠. 네.
1: 예, 후속 인터뷰는 10월 중으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그때 기다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하 기자님, 자, 우크라이나 갈등 문제.
2: 저는 뭐 역시 또 하나만한 얘기를 한다는 댓글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아, 최씨가 댓글 보고 있어요? 아니, 괜찮아.
3: 상처 많이 계속, 받으셨어요. 예,
2: 계속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걸 예, 인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제가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는 이것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뢰의 사고와 마찬가지로 예. 첫 메시지가 중요했다라는 건 정부에서도 인정해야 할 듯합니다. 아. 그러니까 좀 더 정제되고 예. 좀 더 룸이 넓을 수 있어요. 이걸 외교 라인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 했더라고 한다면 예. 좀 더 넓게 여러 가지 수를 고민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즉각적으로 대통령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외교 라인에서 할 수 있는 룸이 좀 적어지지 않았느냐.
1: 저는
2: 야, 이미 벌어진 일이고 예. 기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상황을 너무 투명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투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1: 그렇죠.
2: 예, 누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냐부터 해서 아주 세세하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투명하게 공개하되 예. 대신에 관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야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게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종기무 의원의 어떤 키 예. 신뢰를 확보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의 지지도 받아내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 보관을 어떻게 아이디어를 낼 것인가도 관건이다라고 싶습니다.
1: 이거를 그럼 민주당 장미 대변인이 해법을 제시해야 돼요.
4: 저는 이게 대단히 투명하게 예. 공개하게 된 그 경위에 있어서 예. 국민의힘의 어떤 기여가 있는 것 같아요. 나쁜 의미의 기여.
1: 예.
4: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정부의 설명과 대한민국 정부의 설명이 다르니까 우크라이나는 협의 안 했다는데 이거 협의 없었지? 라고 했을 때 추가 부가 설명이 없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재건 사업에 대한민국도 참여를 해야 되고 예. 경제적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외교적인 공간을 넓혀주는 게 야당의 역할일 수도 있는데 너무 이걸 국내 정치화하고 있다는 인상은 좀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1: 네,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7: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6: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8: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9: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10: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예. CBS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얘기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영화들 많이 개봉했어요. 타짜 사탄, 가능한 사랑 또 있는데 논란인 영화는 암살자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암살자들, 유경수 씨의 피격 배우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그 당시 권력기관 중정이 개입된 거 아니냐 나는 암시하는 내용이 좀 문제가 돼.

0: 그래서 지금 보수진영에서는 어떻게 이게 표현의 자유냐, 여기서는 폐륜이다까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부분은 정 의원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1: 글쎄요.
0: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1: 영화
0: 보신
1: 아직
0: 분.
1: 안 봤어요.
2: 네, 아직 안 봤습니다.
3: 전 인턴 봤습니다.
4: 너무 논란이 뜨거워서.
0: 예, 중요한 답변은 아니었고요. 예, 자 아무튼 예.
1: 이게 아마 이제 암살자들. 보수 정치인들이나 예.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분노하겠죠.
0: 예.
1: 근데 저는 그 오랜 기억을 조금 소환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0: 예, 해주세요.
1: 이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때가 그런데 그때 태어나셨었나?
0: 예.
1: 어, 그랬나?
0: 아, 아니죠. 아니죠. 아니었던 것 같아요. 2년 뒤에 태어났어요. 예, 아니에요.
1: 거봐.
0: 예, 아니에요.
1: 아니, 그래서 태어났어요. 중학교 때인데 8.15 네. 광복절이었다고요.
0: 네. 아, 74년.
1: 그런데 그날 광복절 기념식에 유교사가 오렌지빛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TV로 전부 이제 방송을 중계해 준데 갑자기 총소리가 나면서 유교사가 이렇게 쓰러지셨어요. 이렇게. 그 굉장히 이렇게 막 푹 이렇게 쓰러지고 피하지도 않아. 대통령은 그 연단에서 연설을 하다가 이렇게 들어가요.
0: 맞아요.
1: 그 영화 네. 장면에도 있나?
0: 아, 네.
1: 근데 여사는 이렇게 쓰러졌어요.
0: 네.
1: 그리고 나서 이제 유교사가 위독하다. 뭐 이제 이런 뉴스를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오렌지색으로. 나 거짓말 아니에요. 한번 어르신들 계시면 물어보세요. 오렌지빛으로 변하면서 유교사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봐요. 근데 사실은 영부인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뭐 독재자의 부인 이런 걸 떠나서 그거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우리만의 기억이 있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을 좋아하든 존경하든 미워하든 독재자라서 비판하든 영부인에 대한 그 오롯한 기억이 있어요.
0: 유경수 여사에 대한.
1: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바로 제가 같이 의정활동을 했을 때 예. 저와 함께 의정활동을 한 이혜주 의원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예.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셨는데
0: 네네.
1: 이분이 간호과정으로서 영부인이 쓰러졌을 때 모시고 서울대학병원으로 온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0: 아.
1: 그래서 완전히 그 머리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피 범벅이 돼가지고선 돌아가신 상태에서 이제 수습을 하는데
0: 예.
1: 이분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 이제 옷을 수습을 하는데 속에 그 속치마 하얀 속치마를 전부 이렇게 군데군데 기어 입은 이거는 진짜 그분이 무슨 거짓말을 할 일도 없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때가 그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고 제가 이제 그 후로 몇 년 있다가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데모하려고 전단지만 뿌려도 그냥 이렇게 티셔츠를 뒤집어서 중정에서 끌고 가던 시절이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독재에 대한 증오가 있고 또 선배들한테 배운 게 있지만
0: 네.
1: 그것과는 달리
0: 예.
1: 근대화의 시대에 대통령과 부인이 어떤 식으로 소위 그 초근먹피의 그 궁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는지에 대한 또 다른 기억이 한편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0: 예, 예.
1: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0: 예, 예.
1: 이게 아마 이제 일종의 음모론 해서 아마 박종규 경호실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그때 장면을 말씀을 드리자면 무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총을 들고 그러면서만 앞에다 대고 이렇게
0: 예.
1: 하는 그 장면 그러면서 박종규 경호실장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았으나 영부인이 돌아가심으로써 옷을 벗었는데
0: 예.
1: 그 영화의 그 플롯은 아마 박종규 실장이 개입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0: 당시 중정.
1: 네.
0: 예, 저도 잘 안 봐서.
1: 예, 당시 이분은 경호실장이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독재 서슬퍼런 그런 그 독재 시절에 대학생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음모론 중에 하나가 이거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고
0: 예?
1: 문세광이 북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0: 예?
1: 우리가 통일을 하거나 북한을 제압한 다음에
0: 예?
1: 마치도 동독이 통일된 다음에 서독이 들어가서 동독이 문서를 보고 깜짝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서독에 그렇게 간첩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0: 예?
1: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영화는 영화로 그런데 이거는 현대사와 관련한 팩션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던 건 사실이에요.
0: 예, 청라원덕 유구님이 정 의원님 저도 그날 하늘빛을 봤습니다. 선명한 기억이 난다 하시면서 당시 그 하늘빛 정 의원님 오렌지 컬러였다라는 것을 함께 동의해 주셨고 예, 또 정 의원님이 또 생생하게 또 말씀해 주셔서 예. 예.
1: 영화보다 더 생생하지 않나요?
2: 예. 눈에 이렇게 눈물이 좀 고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촉촉하게.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전달이 됐습니다.
0: 예, 예. 예.
1: 다들 안 태어나셨었나? 예.

0: 네. 네. 그렇습니다.
1: 아, 그랬구나.
0: 그렇게 좀 예, 오래된
2: 갑자기
0: 이야기.
2: 갑자기 숙연해졌네요.
0: 예.
2: 네,
0: 갑자기.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 때문에 예, 예. 영화적 상상력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또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도 말하자면 박정희 이 대통령 네. 시해와 관련된 예. 그 영화죠. 그것과 관련된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이 이미 어디서부터 영화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판결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예예 예. 사실 적시를 했느냐.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처럼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느냐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 영화를 보면 까맣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아. 처음에.
0: 예. 그러니까 서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실제 그 장면을 넣는다고 하면 관객들이 저것은 영화적 상상력이라기보다는 다큐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뭐 그거 하나 하고 조금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것이 실화라는 전제로 홍보를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2: 영화가
0: 예. 예.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이거 말고도 좀 여러 가지 전제가 있는 대표적으로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
2: 현재
0: 이 영화는 뭐 제가 정확하게 지금 보지 못한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것이 실화가 아니다라는 고지가 있다라는 것하고
2: 얼마 전에 최근에 또 입장문을 냈죠.
0: 예. 예. 그리고
2: 영화적 상상력이다.
0: 예. 영화적 네. 상상력이다라는 입장까지 더한다면 판결에 있어서만큼은
2: 법적으로,
0: 예,
2: 봤을,
0: 법적으로
2: 경우에는,
0: 봤을 때는 좀 비껴나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1: 아니
0: 예.
1: 제가 첨언을 하잖아요.
2: 예, 정 의원님.
1: 이 감독이 덕혜옹주 만드신
3: 맞아요.
1: 분 아니에요?
3: 맞아요.
1: 예. 덕혜옹주 보셨어요? 크리스마스.
3: 저
0: 8월의 크리스마스 봤습니다.
1: 그 덕혜옹주를 보면
3: 봤어요.
1: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속에 마음 속에 그 조선 왕조에 쓰러져가는 옹조 왕자가 그때 분연히 좀 독립운동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 희망 섞인
2: 예.
1: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이 암살자들도 예. 상상이 많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정치가 지금 얼마나 예민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 극단으로
1: 상당히
2: 가 있고.
1: 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2: 장 변호사님도
3: 영화적 상상력을 허용하지 못하는 이 정치 풍토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2: 예.
3: 이 부분이 저는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뭐 태어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심지어 군모라고 그때 막 그랬어요.
2: 맞아요.
3: 돌아가신 예. 굉장히 큰 사건인데 대통령 부부가 공식 행사를 하는데 총을 갖고 들어갈 수 있었지 어떻게? 거기서부터
2: 예.
3: 이제 의문점이 생기고
2: 예.
3: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북한 공작원이거나 훈련을 받았다면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훈련받은 그 태해가 날 텐데 자기 발에 막 쏘고 그러니까 엄청
2: 오발이 있었죠. 오발이
3: 허술하고 그러니까 예. 또 물음표가 생겨서 이걸 막 다뤘던 다큐멘터리는 봤던 기억이 나요.
2: 예.
3: 이거 과연 어떻게 된 거야? 진실은 뭐야?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영화적인 상상력을 확 크게 입힌 거예요. 제가 영화 보신 분한테 여쭤봤더니
2: 예?
3: 결론이 그렇게 닫힌 결말이 아니래요. 이건 뭐 이를테면 자작극이다. 이렇게 나아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저 본인이 봤을 때 더 인상적인 건 그 당시 엄혹한 시절에 중정이 언론을 탄압하는 거, 입을 막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가 돼 있었고 일단 국민의힘에서 비판하시는 그 결론은 열려있다라고 하는데
2: 예.
3: 이 정도도 이걸 영화를 보는 분들이 어머 이거 자작극이었고 이렇게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2: 예?
3: 그 정도의 사회 신뢰 상호적인 믿음은 있어야 대한민국이 굴러가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2: 네, 이쯤에서 또 보수의 평론가죠 서정욱 변호사 한 말씀.
4: 안녕하십니까 서정욱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야 이 박지만 이분들이
2: 잠깐만요.
4: 왜
2: 물 한 잔 드시고 하세요. 예, 잘 안 들려.
1: 너무
4: 인간입니까?
2: 나
4: 죄송한데 끈 왜 끊습니까?
2: 아, 예, 말씀해 주세요. 차근차근히.
4: 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 박지만 이분들이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죽였냐 이렇게 하면 이 사자 명예훼손죄로 이 처벌될 수가 있고요. 제가 법을 잘 압니다. 아는데 그 친고죄입니다. 그러니까 직계 비속 그 가족들만 고소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 유영아 변호사가 대신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아주 좋은 거죠. 예, 서정욱이었습니다.
2: 예. 서정욱 변호사님 모일날 출연합니다. 예.
4: 고맙습니다. 예. 또 불려서 고맙습니다.
2: 예, 아무튼 유영아 변호사 유영아 의원이 이제 굉장히 패륜이다 하면서 강력히 대응을 예고했기
3: 예,
2: 때문에 관련 소식은 또 다시 준비하고요. 진보 진영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시민 작가에서 이번에는 김어준 씨가 또 등판했는데 이분이 사실은 수위를 조절했어요. 사실은 그동안 보면 그런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그 겸손은 힘들다 이 뉴스 공장에서 이 대통령이 리트윗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쉽게 말하면 이제 대통령의 SNS 상단에 노출되는 게시물들이 사실은 특정 계정들이 알고리즘에 영향을 미쳐 조작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또 하나 얘기는 알고리즘에 갇혀있다 뭐 이런 취지고 또 하나 얘기는

0: 하는 건데
1: 유튜브 구독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과 사랑에서 변한 우정과 동지라는 이 동지애가 과연 어떤 형식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글쎄요.
1: 우정.
0: 예.
1: 친구끼리 또 싸우잖아 보면.
0: 그렇죠. 네, 우정. 사랑하면서도 싸웁니다.
1: 사랑도 싸우네. 네,
0: 사랑이 왜 이렇게 변하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싸우기도 하고요.
1: 파국.
0: 예, 파국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예. 다만 저는 어떤 측면에서 좀 우려가 좀 있었냐면 예. 사실은. 뉴스공장은 청와대 출입기자를 두고 있는 언론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청와대 출입을 허가를 받은 언론이에요.
1: 그러네.
0: 자 언론에서는 자 팩트에 기반한 모든 글들이 실려요. 모든 언사들이 예, 발신이 됩니다. 예. 칼럼이면 어떻게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칼럼도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야 하냐면 예. 알고리즘에 갇혔다. 자, 내가 우리가 취재해 보니까 이런 알고리즘 때문에 정작 온당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더라라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1: 추측이다 그것도.
0: 이것은 추측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위험을 했고 이것이 제대로 그러니까 본인의 뜻대로 전달되기 어려웠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의 메시지로 전달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한 이 논리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추정행위 영역으로 던졌기 때문에 상대편에서는 이 추정행위 영역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1: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갇혀가지고 어떤 그 코어들의 얘기를 못 들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충분히 지금 보도되고 있고
0: 그렇죠.
1: 유시민 작가 얘기는 다 얘기기 때문에 다 전달되고 보고되고 들었지 않았을까요 대통령이?
0: 실제로 보고 들었기 때문에 지난번 기자회견 같은 메시지가
1: 그러니까.
0: 나온 겁니다.
1: 예, 예, 예.
0: 메시지에 모두 발언해서 우리는 모두 친노고 예. 뭐 친문 이 이야기를 이런 메시지가
1: 이재명의 동지다.
0: 그렇죠.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실제로 그 알고리즘의 너머의 이야기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1: 예.
0: 이것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뉴스 공장에서 메시지가 나왔다는 건
1: 아니 그 사랑의식이 끝났다는 연인 관계면
0: 네.
1: 약간 협박이잖아. 우리 헤어지고 우리 이제 친구 관계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사실.
0: 무서운 얘기죠.
1: 무섭잖아 이거.
0: 예, 우정이랑 우리 동지라는 단어가
1: 우리 헤어졌어 이제.
0: 네.
1: 넌 헤어진 이제 거야. 연락 왔는데
0: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1: 연락 왔는데 우리 헤어진 거야 이제. 네. 그게 무서운 얘기죠 연인 관계.
0: 그리고 회복하기 쉽지 않은 관계로 가겠다라는
1: 선전포고
0: 보입니다.
1: 선언.
0: 예.
1: 선언.
0: 다만. 저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난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라 얘기할 때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를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1: 헤어질 때 억울하지 않게.
0: 아니 억울하지 않게가 아니고요. 에. 나는 미련이 있어. 난 너와 잘 지내고 싶어. 왜 그러는지를 부디 얘기해줘라는 거죠. 그 근거를. 근데 그 근거가 예. 제대로 발신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정 의원님 굉장히 지금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이제 하나만한 얘기 따르니까
2: 아니 그럼
1: 뭔 소리야 이런 얼굴 표정이
2: 아니 나는
0: 코너 이름이 바뀌나요
1: 어영부영이야 이거 완전히 아니, 진짜
2: 정치 평론을 하면서 이렇게 사랑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듣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 어영님의 얘기를 한참 듣다 보니까 어떤 상상이 되냐면 김어준 씨가 마치도 너 날 사랑하지 않으면 가만 놔두지 않겠어. 나 이렇게 들렸어. 이거는 스토킹이야.
1: 스토킹이야.
2: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고 동지 우정 얘기를 하면서 너 나 사랑 제대로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느껴져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어떻게 된 거야?
1: 아, 이게 좀
2: 설명 좀 해보세요.
1: 메시지가 무섭긴 해요.
0: 네, 그렇죠. 네,
1: 무섭긴 해요. 우리 장인배 대변인.
3: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무섭다고 말씀하시는데 더 나아가서 네. 이게 도움이 되는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이 발언을 들으면 기시감이 드는 건 뭐 당연하지만 유시민 작가예요. 대통령에 네. 대한 공통된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어요. 추측과 어떤 네. 예측으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알고리즘이 대통령을 꽁꽁 애워쌀 거야. 귀를 막을 거야. 그래서 제일 상단에 뜨는 걸 리트윗하잖아. 이 리트윗한 글 좀 들여다봐. 과거에 이 사람 뭐 문조 땡땡땡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야. 네. 뭐라고 했던 사람이야. 그거 모르고 했어? 알고 했지?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이거는 공격이에요.
1: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기 때 이분이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유튜브 진짜 많이 본다. 그 유튜브 못 보게 뺏어야 된다. 핸드폰 뺏어야 된다. 알고리즘에 갇혀있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게 대통령에서 알고리즘 얘기했다는 거는 대통령의 판단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애들로 표현한 거잖아요.
0: 예.
1: 장윤미 대변인.
3: 그렇죠. 이게 데칼코마니로 기시감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드팀이든 범여권이든 뭐 세빙선 역할

0: 를 하든 다 공통되게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거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지 않으면 본인들의 정치적 미래와 앞날이란 건 없는 거예요. 그건 예.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면은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 나아가서 꽁꽁 알고리즘에 얽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이제는 걸림돌이 된다고 평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 근데 문제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이 그렇게 의연해 보이지 않아요.
2: 의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1: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국정 운영을 하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 그중에 소위 그 외부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3: 예, 예.
1: 왜냐하면은 뭐 DJ, 노무현, 문재인 할 때 그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3: 예.
1: 굉장히 걱정되는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여기서부터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 예.
1: 오로지 국정과 국민의 어떤 그 민생 늘 강조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본인이 그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면 이러한 유령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 같거든요.
3: 유령.
1: 전 유령이라고 봐요.
3: 김어준의 유령.
1: 아니 그리고 알고리즘을 얘기하는데 본인이 만든 알고리즘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2: 김어준 씨가 만든 알고리즘.
1: 그럼요. 예.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더 강력하고.
2: 예.
4: 실제로 그래서
2: 예.
4: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김어준의 메시지와 1대1 대응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여론이 있어요. 이런
2: 의식한 듯한 발언은 그만하셔야 될 것 같다.
4: 예,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본인의 X를
2: 예.
4: 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롭게 좀 재편해야 한다. 지금 대통령의 X는 본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2: 직접 쓰시는
4: 있거든요.
2: 거죠.
4: 예. 예. 팀으로 대응을 해야 하고 저는 여기서는 이 보수 여론을 좀 들을 필요도 있겠다. 어떤 거냐면
2: 예.
4: 국정동력이
2: 예.
4: 대통령의 밤시간 이 밤시간의 에너지조차도 국정동력이 허비되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1번과 2번 우리가 했던 주제들 돌아보면
2: 예.
4: 이거 해결하기도 어렵거든요.
2: 아.
4: 그런데 국정동력이 이곳에 쓰인다? 사랑, 우정, 동지 그리고 알고리즘 확인될 수 없는 곳에 쓰인다. 이거는
2: 예.
4: 굉장히 심대한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2: 예.
4: 예, 왜냐하면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예, 예, 예. 예.
1: 제가 그래. 도발적인 한마디만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2: 도발해 주세요.
1: 네.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예.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인데
2: 예, 예.
1: 밤에 엑스를 하신다 그러니까
2: 예.
1: 정치인들이 잠을 자는 시간에 경제가 발전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밤에는 다들 좀 자요.
3: 결국은 소중함을 자야 되네요.
2: 수면. 여러분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뇌 건강 관련 공부 많이 하잖아요.
1: 네.
2: 예, 하루에 7시간, 8시간 충분히 주무셔야 된답니다. 저도 자려고 그래요.
4: 예.
2: 예, 한 판에서 뭐 조회수 안 보고 예. 바로 자려고 합니다.
4: 안 볼 수가 없는데요.
2: 예?
4: 안 볼 수가,
2: 안 볼 수가 없잖아. 예. 예. 제작진이 보기로 했어요. 자, 국민의힘 얘기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향해서 정당 해산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잠깐 나와주실까요?
5: 홍준표입니다. 연말에 국민의힘은 아주 큰 고비가 올 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윤석열 전 대통령도 유죄 판결이 나면 그 당은 내란 정당이 됩니다. 네, 그래 봅니다.
2: 어유 목소리에 힘 많이 들어가셨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야 되는 건가요? 미래가
5: 이제 그 당은 사라진다 봐야죠.
2: 그래요?
5: 이재명 대통령이 정당 해산을 할 것이다. 네 그래 보고 준서가 연말까지 기다려라. 그때 공간이 생긴다. 네 예. 그래 봅니다.
2: 자, 2부에 테크볼 금메달리스트 이준석 선수가 나오고요. 아무튼 여기서 말한 준석은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1: 그렇군요.
2: 자 정당 해산 얘기까지 하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어떤 큰 그림을 갖고 계신 걸까요?
4: 큰 그림보다도 예. 사실은 그냥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를 강하게 낼 뿐이지
2: 예.
4: 실제로 이 정당 해산을 추진할 동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2: 아, 그런가요?
4: 예, 지금 현안도 제대로 네.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게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2: 예.
4: 오늘 우리가 한 이야기들 모두입니다.
2: 예,
4: 그런데 정당 해산까지요. 그런 굉장히 많이 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렵지 않느냐.
2: 어렵다.
4: 예.
2: 예, 장윤미 대변인.
0: 법률적으로 들여다볼 여지는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통진당이 해산됐을 때 아주 판시가 결정적으로 있는 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야 했는지 여부인데
2: 예.
0: 이석기 그 통진당 같은 경우에는 내란 아니었어요. 내란의 예비 음모만으로 이 당은 대한민국에서 존속하면 안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추경호 의원이 유죄를 받았다면 그 당시에 원내대표고 정말 교란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내란을 성공시키기

0: 위해서 거기에 의원들이 같이 뭐 결합했던 의원들도 있을 거고 그 지시에 따랐던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정당이 대한민국에 과연 민주주의에 기여하는지 아니면 마이너스인지 없어져야 될 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논의는 홍준표 전 시장이 언급한 대로 촉발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10월이 중요한 달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또 2심 판단
0: 항소심.
1: 나올 수도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그리고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재판 내란 재판 결과가 나올 텐데 정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2: 영국 대사가요, 주한 영국 대사가 여기서 임기가 끝났는데 본국 정부에 요청을 했어요.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고 한국에서 너무 재밌다고 정치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 나라는 난생 처음
1: 주한 영국 대사가
2: 본다고 했어요. 주한 영국 그런 적이 있었어요.
1: 예.
2: 그래서
1: 그건 한국말 잘하시는 분, 그분 말이
2: 그래서 한국말을 잘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알겠는데 아무튼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심은 다음 달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있는데 얼마나 다이나믹한 일이 일어날지 저는 예측할 만한 그런 수준의 상상력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3: 충분히 재밌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2: 그런데 한국은 말이죠.
3: 그런데 말입니다.
2: 그렇게 당장 뒤집어질 것 같은데도 또 정상성을 회복해서 가는 저력이 있는 나라예요. 정당 해산은 안될 거예요.
1: 우리 장희 대변인 얼굴을
0: 저도
1: 똑바로
0: 된다는 건
1: 보면서
0: 아니었습니다.
1: 안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자, 아무튼 오늘 어영부영 오늘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2부에서는 아시안게임 태크볼 초대 금메달리스트 이준석 선수를 만납니다. 네분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중부와 전북 지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에 경기 북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밤에는 충청도와 전북 지역으로 비가 점차 확대되겠고요. 예상 강우량은 5에서 3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이 있겠고 내일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전주 17도, 원주대구 16도가 예상되고 한낮 기온 서울 26도, 원주대전 27도, 광주 28도, 대구가 29도까지 올라서 여전히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만 내일 비가 그치고 난 뒤에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10월 들어서는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겠는데요. 목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12도, 주말에는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6: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7: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8: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0: 농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1: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2: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1: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4: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4: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4: 당연히 콤비타죠!
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6: 콤비타 마누카 꿀.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CBS 박종현 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IT 나고야 아시안게임 11일째 진행 중이고 우리 선수들의 메달 소식 연이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 20일 아시안게임 테크볼 초대 금메달리스트가 된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를 모셨습니다. 이준석 선수인데요. 저희 한판승부가 주로 이준석 하면 정치인을 모셨는데 우리 금메달리스트 이준석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와, 야, 아 이게 화면으로 뵙다가 제 옆에 계시니까 약간 뭔가 현실감이 없고 외람 되지만 굉장히 잘생기셨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1: 아닙니다. 메이크업을 이쁘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0: 메이크업도 원래 기본이 돼야지. 예. 자, 아무튼 뭐랄까 이 금메달 따신 다음에 그 우승 확정된 당시에도 굉장히 모습이 감격하시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셨는데 일주일이 좀 지났습니다. 네.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실감이 나세요?
1: 살짝 실감은 나는데 네. 아직도 이렇게 좋은 곳에서 불러주시거나 길에서 이렇게 알아봐 주시거나 하는
0: 길에서.
1: 게 오.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신기한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네. 금메달을 갖고 나오셨어요. 살짝 들어주실까요? 카메라를 네. 통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아 크네요. 큽니다. 이야 테크볼 첫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죠?
1: 네.
0: 야, 이게 좀 무게가 좀 되더라고요, 그죠?
1: 생각보다 무게감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인데 네. 다른 분들도 이렇게 전달드렸을 때, 무겁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얼마나 행복하세요, 사실. 금메달 상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메달 1등 아시아 1등 대한민국 1등도 아니고 아시아 1등입니다. 사실 우리 이준석 선수가 테크볼로 오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대표 선수가 돼서 금메달 따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1: 네.
0: 딱 이제 마지막 포인트를 따고 금메달 확정됐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1: 지금 생각해도 뭔가 네. 울컥하고 네, 네, 네.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간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래 걸리기도 했고 예. 힘든 순간들도 많았는데 그게 다 스쳐 지나가면서 그래도 뭔가 하나 이뤄낸 것 같다 하는 안도감과 기쁨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너무 자랑스럽죠. 무엇보다 네. 또 처음 생긴 공식 종목이 된 종목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메달을 뗐다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사실 개척자잖아요.
1: 그렇게 프론티어. 된 것 같습니다.
0: 네. 네. 사실은 원래 축구도 하셨고
1: 네.
0: 그 이후에 또 족구도 하셨었고
1: 네.
0: 근데 테크볼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1: 네.
0: 어떻게 그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 거예요?
1: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 어쨌든 운동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았었는데
0: 딱 인상이 네. 딱 그 운동인이세요.
1: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0: 저는 딱 그 보통의 아저씨거든요. 근데 인서 선생님은 약 딱 각진 게 아, 네. 저분은 뭔가 운동인이다. 예. 네, 운동하셨는데.
1: 근데 이제 테크볼이 이제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이 추가로 됐다는 좀 기쁜 소식을 듣고
0: 예.
1: 아실 수도 있겠지만 뭐 생계를 내려놓으면서까지도 이 무대가 너무 욕심이 났습니다. 운동선수로서

0: 그렇구나.
1: 가슴에 태극마크 뛴다는 게 영광스러운 일이라서 도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2: 그렇군요. 네. 자, 일단 지금 댓글에 일단 테크볼이 뭐예요? 또 묻는 청자분이 계시고 저희 방송이 또 연세 있는 분들이 많이 들으시고 어르신들이 많이 보셔서 테크볼이 뭔지 설명을 공도 갖고 나오셨는데 네. 예. 테크볼이 뭔가요?
1: 네, 테크볼은 2012년도에 유럽 헝가리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탁구대 같은 테이블인데 예. 끝이 살짝 휘어진 곡선형 테이블에서 경기를 하고요.
2: 예.
1: 1인제, 2인제 경기가 있고 축구처럼 손과 팔을 제외한 예. 모든 신체 부위로 공을 예. 주고받으면서 점수를 내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2: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인숙 선수가 하시는 걸 봤는데 뭐랄까 탁구대 같은 테이블 위에서 네. 하는 족구 느낌?
1: 네, 족구 느낌도 있고 축구 느낌도
2: 축구
1: 있고.
2: 축구 느낌도 있고.
1: 네, 맞습니다.
2: 그 공을 거의 몸에 붙이면서 다녀야 되겠던데 공을 잘 다뤄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1: 네, 일단 공이랑 친숙하지가 않으면 네. 테크볼 하기는 어려워서.
2: 일단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축구 선수는 언제부터 하셨던 거예요?
1: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작해서 네. 21살 때까지 K4 리그를 마지막으로
2: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20대 초반까지 축구 선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네요. 그러면
1: 네, 그래도 성인 때까지 끝까지 네. 좀 도전을 하다가 네. 여기로는 좀 길이 쉽지 않겠다 스스로 판단을 해서
2: 와 판단이 그래도 하셨네요. 그래도
1: 네, 다행히 네. 좀 빠른 판단을 했습니다.
2: 그때 이 강계 족구.
1: 족구는 그 전에도 약간 취미로서 아버님 따라서 하고 있었고 이제 축구를 그만두고 테크볼을 제대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2: 예, 자 일단 우리 이준석 선수가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 또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방송 한판 승부 남자 복식 랠리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1: 공격하는 선수가 이태빈 선수입니다.
2: 아 그렇군요. 빨간색 오른쪽이 우리 이준석 선수. 자, 공을 떠먹여줬고 해서 네 상대의 공격을 한 이겼어요. 이준석 선수가 이겼어요. 아 복식 남자 선수들
1: 맞습니다.
2: 예 이렇게 하는 거고 훈련 영상도 있다고 하는데 훈련 영상도 잠깐 볼게요. 자 소리가 나가고 있는 요거 이제. 우리 인소 선수 훈련하고 계신 거죠, 그죠?
1: 네, 저희 선수들이 총 4명인데 예. 이제 4명 선수들이 이제 안무진 코치님이랑 좀 피지컬 트레이닝을 하는 영상입니다.
2: 우리 인석 선수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계신 건가요?
1: 지금은 이태빈 선수고
2: 네. 공을
1: 지금은 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장은서 선수도 나오고 이태빈 선수가 있습니다.
2: 예, 주로 주인공들을 다른 선수들에게 맡기고 본인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 근데 금메달을 땄다는 거 대단합니다. 자, 일단 직접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아이치 그 뭡니까 나고야 아시안 게임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린 거고 자 그러면은 테크볼이 아까 헝가리에서 이제 시작됐다라고 네. 말씀했잖아요.
1: 네.
2: 헝가리 직접 가신 거죠?
1: 아 네 제가 아시안 게임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네.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좀 사비를 들여서 이제 헝가리에 상위 랭커 선수가 있어요. 네. 그 선수한테 SNS로 그냥 무작정
2: SNS로
1: 예.
2: 야,
1: 혹시 한번 레슨 해줄 수 있냐 해서 가서 좀 배우고 와서 되게 큰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2: 야, 근데 그 선수도 답변해준 것도 고맙고
1: 맞아요.
2: 잘하려고 헝가리 선수 SNS 찾아가 연락하신 우리 이준석 선수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요.
1: 저희가 사실 네. 이 아시다시피 테크볼이 네. 그 전에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무모함밖에 없었습니다.
2: 도전.
1: 예, 맞습니다. 네.
2: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맨 땅에 해당하는 것처럼 모든 걸 다. 그러니까 협회도 처음이니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 노하우가 없으니까
1: 네.
2: 선수 스스로 모든 걸 개척해야 되고
1: 네.
2: 배우기 위해서 헝가리 선수도 막 직접 컨택해서 네. 나 좀 쿠주?
1: 맞습니다.
2: May I?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Why not? 해갖고 네. 가신 거네. 그렇죠?
1: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2: 오. 맞습니다. 헝가리 선수랑 얼마나 만나서 연습하신 거예요 그러면?
1: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가 있었는데
2: 이야 대단하시네.
1: 근데 그 선수랑은 이제 한 달 동안은 못했고
2: 네.
1: 딱 하루를 배웠습니다.
2: 아 하루?
1: 네. 근데 그 선수도 이제 본인 업이 있다 보니까
2: 그러네요.
1: 하루하고 대신 네. 유럽에 있는 대회에 한번 참가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2: 이야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선수도 종주국의 선수니까 딱 보면 우리 이준석 선수에 대해서 평가를 해줄 거 아니에요.
1: 아 맞아요.
2: 너 그냥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아 라든가 혹은 계속 해봐.
1: 네.
2: 세계적 수준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좀 그런 조언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유럽 사람은 또

0: 쿨하게 말 안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1: 아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그 선수가 네. 이제 아시아에서 강국 중에 하나가 태국 선수들이거든요. 아. 근데 그 선수는 태국 선수들과 국제대회에서 많이 경기를 해봐서
0: 세팍타크로인가?
1: 아 맞습니다.
0: 예, 그거 잘하니까 태국 선수 네, 약간 네. 유사하기도 하고 하니까
1: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내가 태국 선수랑 해봤는데 너가 하면 잘 연습하고 부족한 거 채우면 충분히 한번 대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희망적인 조언을 해줘서 예. 그때는 사실 어쨌든 초면 사이니까 예. 좋은 말을 해준 건가 생각을 들었는데 예, 예. 지금 생각해보면은 고마운 또 조언을 해줘서 더 힘을 얻어서 한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축구 선수에서 이제 태크볼까지 갔는데 네. 그러면은 태크볼이 있다는 존재도 처음 이제 아시게 된 건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1: 아 제가 축구를 그만두고 예. 이제 아는 감독님께서 예. 유럽의 헝가리의 태크볼이라는 스포츠가 한국에 들어올 것 같은데 예. 너가 축구도 했었고 운동 좋아하니까 한번 해봐라 그러셔가지고 그때는 뭐 가벼운 마음으로 네 좋습니다. 저는 뭐든 항상 도전하는 걸 좋아했었어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0: 가벼운 마음으로 금메달 따셨는데 대단하십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태크볼이 이제 정식 종목 아시안 게임 최초로 도입된 게 올해 2월이었다고 그래요. 네. 그때 어떤 마음 드셨어요? 야 이거 나를 위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1: 아 사실 이제 태크볼 처음 시작할 때. 네. 어렴풋이 태크볼이 아시안게임 올림픽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정말 이렇게 신라같이 있었는데 딱 그 소식을 듣고는 진짜 이게 됐네?
0: 이게 되네?
1: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뭐를 포기하든 포기해도 이거는 꼭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 열망이 엄청 올라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0: 아 그래서 지금 당시 대기업 정규직 전환식이랑 겹쳤었다고 하는데 네. 또 우리 인수 선수 인터뷰 보니까 그동안 포기하고 온 게 너무 많았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1: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대기업 정규직 전환이 될 수도 있는 네. 가능성이 있는 딱 시기였는데 네. 아시안게임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 저 스스로는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진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이 무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살면서 원했던 일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포기를 선택했고 또 어머님이랑 누나한테 얘기했을 때도 흔쾌히 저를 좀 믿어줘서 포기하고 온 게 너무 많았다는 그 말은 제가 힘들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0: 어머님이 또 지원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1: 네, 저희가 사실 이 테이블이 네. 250만 원 정도 하는데
0: 왜 이렇게 비싸요? 아 비싸겠죠. 탁구도 네. 비쌉니다, 그죠? 네. 예.
1: 근데 그 당시에는
0: 약간 곡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평평하지 않고.
1: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당시에는 태크볼 테이블이라는 걸 아는 사람도 없었을 건데
0: 헝가리에서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1: 그때 제가 막 찾아봤을 때 한국 수입 업체가 있었던 것
0: 대한민국에?
1: 같아요.
0: 대한민국에? 네. 그래도 있었네. 네.
1: 그래서 어머님이 사실 핸드폰이면은 누구나 쓰는 거니까 사줄 수도 있어도 네. 테이블은 사실 어머님 입장에서 이 생뚱맞은 걸 얘가 왜 산다고 할까 싶었을 것 같거든요.
0: 식탁도 아니고 태크볼 테이블 좀 사야겠어 엄마. 네, 그게... 어머니
1: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어머님이 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감사하게 잘 온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사실은 이제 막상 태크볼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본인 스스로도 축구도 하시고 족구도 네. 하셨어요. 이거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운명적인 느낌도 있을 것 같은데.
1: 했을 때는 잘 맞는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0: 아 나에게 잘 맞는다.
1: 네, 제가 축구도 했었고 어쨌든 족구도 하면서 이거는 내가 했을 때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딱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우리 제작진들이 이준석 선수의 인스타그램 그 보니까 퇴사하고 유럽 리그 도전기, 네. 아무도 모르는 국가대표 선수의 우승 도전기 이런 영상을 꾸준히 올리셨어요. 네. 야 그러면서 이분이 근성도 있지만 콘텐츠에 대한 감각도 있는 분이다. 저의 유튜버적인 생각으로 보면 아 이분이 뭔가 잘 뽑으시네 이런 생각 들었는데 네. 이거 난 책도 한번 쓰셔야 되겠는데요?
1: 실제로 책은 써보고 싶습니다. 제가
0: 출판사 자 이 방송에서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 인쇄 선수가 퇴사고 유럽 리그 도전기 아무도 모르는 국가대표 태크볼 선수의 우승 금메달 도전기 책 쓰고 싶으시답니다. 예 꾸준히 올리셨는데. 네. 사실 퇴사한 다음에 이제 계속 국가대표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네. 혼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1: 네. 근데 이제 같이 하는 4명 선수가 저 포함해서 예. 4명 선수가 있는데 예. 이제 그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생업을 포기하고 다 왔습니다.
0: 그분들도 보통 사람이 아니네. 4분. 네, 맞습니다. 유소수 포함해서.

0: 네.
1: 제가 보니까 여성 선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0: 네, 네. 여성 선수도 이제 세팍타크로를 하던 네. 선수인데 예. 잠깐 좀 뒤로 하고 이제 좀 태크볼에 몰두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1: 예.
0: 혼자였으면 사실 진짜 무너졌을 수도 있는데
1: 혼자 막 같이 망할 수 있으니까. 아 동료가 있으니까.
0: 네, 예. 동료가 있으니까 저희끼리 정말 끈끈하게 야. 미친 듯이 이렇게 막 동고동락하면서 했던 게 그런 버팀목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미친 듯이. 야, 이 단어가 얼마나 절실하게. 열심히 하셨는가 말씀 들어보니까 박지용 너는 무언가 이렇게 절실해 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좀 묻게 되는데 아, 축구 선수도 K4 리그까지 하셨고 족구도 네. 하셨고 또 대기업 동료들도 그냥 일상적으로 작년까지 봐도 같이 이제 출퇴근하고 점심 같이 먹다가 오늘 뭐 먹어 짜장면 뭐 이러면서 네, 이제 하다가 갑자기 TV에 나와서 금메달 땄어 뭐 이러 하니까 너냐 맞아 뭐 이렇게 좀 놀랍다는 반응 할 거 뭐라고 말씀하세요?
0: 진짜 딱 말씀해 주신 대로
1: 네.
0: 오 뭐냐 이게
1: 너 맞아?
0: 어,
1: 준성이 뭐, 너 맞냐?
0: 네 운동을 좋아해서 뭐 한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네. 뭐 금메달을 땄네요 뭐야 막 이런 반응이 엄청 많아서
1: 네.
0: 제가 아 뭐 운 좋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좀 열심히 답변해 드렸습니다.
1: 아, 네. 이제 앞으로 아시안 게임 계속 정식 종목이 됐으니까 다음 아시안 게임도 있을 거고 올림픽은 아직. 안 된 건가요?
0: 아직 올림픽... 들어가진 못했는데 네. 국제연맹에서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서 한 2032년 올림픽 정도에는 가능성이 혹시 있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아, 그때까지 우리 윤석 선수가 남아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너무 힘드니까 예, 그건 제 욕심일 수 있을 것 같고 협회가 있죠?
0: 네 맞습니다.
1: 지원을 좀 잘해 주시죠?
0: 아, 네 잘해 주셨는데
1: 예. 네,
0: 저희가 예. 이제 태크볼 자체가 원래 이제 네.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보니까
1: 네.
0: 협회에서도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1: 그러니까.
0: 네, 그래서 네. 사실은 대한체육회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고 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1: 예.
0: 그 부분도 이제 쉽지 않다 보니까 어찌됐든 유성근 회장님을 비롯해서
1: 예.
0: 임원분들이 어쨌든 저희가 숙소 생활하면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운동할 예. 수 있게 좀 최선의 지원을 해주셔서 사실은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1: 그러네요.
0: 네.
1: 아, 그 지원해준 협회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고
0: 네.
1: 사비도 쓰셨는데 네. 제가 이제 훈련하고 연습한 영상 보니까 우동이랑 분식 드시면서 또 다른 종목 경기장을 빌려서 연습하는 장면도 있더군요.
0: 네. 그 어쨌든 이제 지원을 받아서 네. 저희가 그 실내 구장도 쓰고 축구생활도 네. 하고 이제 밥을 먹긴 한 건데 저희가 이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1: 그렇죠.
0: 네, 아침에 뭐 이렇게 너무 많은 비용이 들거나
1: 네, 말 아끼시는데 네.
0: 그러긴 좀 어려웠었고
1: 예, 예,
0: 사실
1: 예.
0: 근처에 또 마땅한 데도 없어서
1: 예, 예.
0: 네, 아침에 좀 가볍게 먹은 것도 있는데
1: 예.
0: 선수촌에서 이렇게 먹었으면 참 선수촌 밥도 맛있고 하니까 좋았어요.
1: 선수촌에 못 들어가셨어요?
0: 예, 저희가 조건에 해당되지 못해서 네, 아쉽게 못 들어.
1: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선수촌 들어가려면?
0: 이제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1: 네.
0: 이제 종목마다 이제 정예원 단체가 있고 뭐 준예원 단체가 있고 해서
1: 네, 섭섭하네요. 네, 섭섭합니다. 예. 네. 아.
0: 근데 대한체육회도 도와주려 하셨는데
1: 예, 예.
0: 어쨌든 저희가 또 무작정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쉽게 그렇게 됐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아무튼 이제 처음 신생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뭐 대한체육회에서도 이제 더 도와주고
0: 네 맞습니다.
1: 이제 뭐랄까 지원도 더 많아질 것 같아요.
0: 네.
1: 자, 우리 이준석 선수뿐 아니라 김은준, 이태빈, 장은서 선수 네 분이 출전을 했네요.
0: 네.
1: 화면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끈끈하고 서로 눈물도 흘리시고
0: 네.
1: 그죠? 어떨 때 제일 힘드셨어요?
0: 훈련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예, 순간이요. 예. 선수들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희가 한국에서 딱 저희끼리밖에 없고 저희가 대회를 많이 나가보거나 그런 것도 없으니까 막 영상을 찾아보고 훈련을 하는데
1: 네.
0: 이게 맞나?
1: 하...
0: 네 저희가 이게 목적지 깃발이 있으면 글로 가면 되는데
1: 그러니까.
0: 우리가 지금 뒤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그 막막함이 사실은 제일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1: 그 10년 후 20년 후에는 우리 이준석 선수가 국가대표 감독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선배로서 코치가 돼서
0: 네.
1: 또 우리 후배들을 양성할 수도 있겠네요.
0: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그럼 네. 태크볼을 이제 나도 이제 이준석 선수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신 거잖아요. 누군가의 꿈이 됐어요 지금 이제.
0: 그런가요?
1: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0: 네.
1: 태크볼 어떻게 접할 수 있다. 뭘 노력하면 된다. 조언하신다면.
0: 근데 아직 현재 이제 태크볼 테이블을

0: 하거나 이런 여건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제 접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번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긴 했지만 예. 아직 테크볼이 더 활성화가 되고 큰 종목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1: 예.
0: 어찌됐든 도전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1: 예.
0: 어쨌든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1: 일단 네. 공이랑 친해져라.
0: 네, 맞습니다.
1: 공이랑 이게 방송 아나운서를 하려면 마이크랑 친해져서 말하는 걸 좋아해야 되는 것처럼 테크볼 금메달리스트가 되려면 일단 동구랑 공이랑 친해져라. 축구공이랑 친해지면 되겠네요. 그죠?
0: 맞습니다. 축구를 하면서도 되고 네. 네. 공이랑 언제 하루에 10분이더라도 꾸준히 친해지.
1: 10분이라도?
0: 네.
1: 아, 나를 바꾸는 시간.
0: 딱 맞는 것 같습니다.
1: 10분이라도 네. 온다. 자, 이번 아시안게임 얘기 좀 해볼게요. 조별리그 결승부터 한 세트도 안 내주셨어요.
0: 네.
1: 거의 그 테크볼의 메시? 이거 제가 처음 얘기한 겁니다. 테크볼의 메시. 야.
0: 민망하지만.
1: 민망하지만 인정했습니다. 테크볼의 호나우두?
0: 메시로 하겠습니다.
1: 아, 축구 선수로서 또 메시가 더 또 이제 선호하는.
0: 체격도 저랑 좀 비슷하고 이러다 보니까.
1: 아, 맞네, 맞네. 네. 테크니션 느낌도 네. 있고. 예. 그 어떻게 한 세트도 안 내주죠?
0: 사실 저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1: 예, 예, 예.
0: 저는 그냥 딱 목표가 한 경기 그냥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몰입하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1: 예.
0: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욕심도 전혀 없었고요.
1: 예, 예. 예,
0: 근데 정말 운 좋게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퍼펙트 게임을 우승하게 돼서 그것 또한 좀 영광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1: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예, 선구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결승전 1세트에서는 초반에 좀 밀렸어요.
0: 네.
1: 12대 11로 접전이었는데 2세트는 12대 5 압승이었고 1세트 줄 접전으로 이기신 다음에 2세트를 뭔가 좀 편안한 마음에 드셨던 겁니까?
0: 1세트에 사실 너무 어려운 경기를 했어서
1: 네, 네.
0: 초반에 4대 0으로 지고 갔는데
1: 네, 네.
0: 제가 그때 멘탈을 다시 다 잡고 이렇게 쫓아가서 이겼을 때 2세트 때 이제 승리를 확 장담하진 못했지만 내가 이 분위기만 살려가면
1: 예.
0: 내가 초반에 무너지지만 않으면 충분히 승산이시 내가 승리를 가져올 것 같다 생각은 했는데
1: 예예.
0: 다행히 또 상대 선수도 좀 긴장하고 주눅든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1: 윤석 선수 얼굴 보면 또 좀 주눅이 들 것 같아요. 저분은 금메달을 딸 얼굴인데 이런 느낌.
0: 아우 감사합니다.
1: 예, 예. 상대수도 약간 좀 이수 선수와 심리전에서 좀 밀린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보니까.
0: 네, 그 선수가 이제 복식 경기에서도 상대를 만났는데
1: 예.
0: 복식 경기와 다르게 예. 단식 경기 때는 원래 그 선수도 파이팅 넘치는 선수인데
1: 예.
0: 살짝 긴장하고 떠는 모습이 느껴져서.
1: 기세.
0: 예, 맞습니다.
1: 기세군요. 기세, 기세. 그 점수를 딸 때마다 그 함성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하셨어요.
0: 네.
1: 예, 지금 인터뷰 굉장히 점잖게 하시는데 펜싱도 왜 보면 한번 하면 나리가 나거든요.
0: 맞죠.
1: 원래 저 게임이 저런 걸 하는데 우리 테크볼도 마찬가지죠. 전 좋습니다 그런 게. 예, 파이팅. 방송도 약간 조용하게 안 하기 때문에 전 너무 좋았는데 그런 파이팅도 또 하는 그 개인적인 성격도 좀 도움이 되셨던 게 아니었나?
0: 네. 맞습니다.
1: 예.
0: 저도 시합 때 이제 긴장도 되고 약간 상대랑 기싸움도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잘하는 선수들은 예. 더 차분히 할 수 있는데 저는 첫 무대이기도 했고
1: 예,
0: 너무
1: 예.
0: 간절했어서 한 점 한 점마다 좀 파이팅하면서 좀 힘을 내려고 했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아유, 이 간절함. 오늘 전 이준석 선수한테 그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50 됐는데 이제 남은 인생을 간절함으로 물론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 애청자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이준석 선수가 이제 금메달 외에 테크볼을 갖고 오셨어요. 테크볼 테이블은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가 작아서 못 가져오셨고 공을 갖고 오셨는데 한번 잠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1: 예, 공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여주시고 간단하게 테크볼 기술을 한번 살짝 시연해 주신다고 했어요. 제 뒤로 이렇게 네. 가셔가지고. 한번 예, 메달은 소중하게 떼고
0: 네.
1: 테크볼 국가대표의 시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야 우리 인서 선수가 저희가 좋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그 체조 배웠던 그 장소인데 예 카메라가 한번 인서 선수를 한번 비춰주실까요? 예 카메라가 갔습니다. 됩니다. 나옵니다.
2: 네.
1: 예, 살짝 예 어떤 기술인가요? 이거는
2: 제가 지금 공간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1: 많지 않아서 간단한 트래핑 같은 거 살짝 어이구 좋아요. 오 좋아요. 제기 차이가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좋습니다. 예 좋아요. 예 공간 한도 내에서 최고의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큰 박수로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0: 아시안 게임 테크볼 금메달리스트 이진석 선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한 1분 20초 남았는데요. 어머니께 이 시간에 빌려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해주세요. 어머니.
1: 제가 참 이 터널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저도 저 스스로를 믿기 힘든 순간이 참 많았는데.
0: 그렇죠.
1: 네. 사실 어머님이라는 존재가 저보다 저를 더 믿어주셔서 제가 되게 힘든 순간에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서 언니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이런 좋은 모습으로 꼭 효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0: 아유, 그래 어머니 분명히 이 방송 보실 텐데 어머니 사랑한답니다. 우리 이준석 선수가 이제 진천 선수촌 입소를 하시게 됐다고 하는데 맛있는 음식 드시면 좋겠어요. 무슨 음식 어머니가 해주면 좋을까요? 엄마 뭐 해 주세요. 김치찌개, 갈비.
1: 김치찌개.
0: 네. 어머니 김치찌개 해주세요. 자, 이준석 선수의 다음 스텝이 궁금한데 다음 스텝 30초.
1: 네. 올해 이제 11월 말에 세계 선수권 대회가 지금 준비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아시아의 벽을 넘어서 세계의 벽을 도전하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 거기서 꼭 잘해서 입상을 하고 싶고 보내 주신 관심이 헛되지 않도록 운동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겸손한 선수로 얼굴 비치고 싶습니다.
0: 네. 광고도 많이 하시고 돈도 많이 버셔서 앞으로의 이준석 선수의 앞길이 꽃길만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태크볼 초대 금메달리스트 이준석 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6: 네, CBS 박정현 판승과 함께하셨습니다. 이준석 선수에 대한 칭찬 맞네요. 방송 스타일이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한판 승부 내도 열심히 준비해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7: CBS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유례 없는 폭우, 폭설, 태풍, 폭염까지 자연이 보내는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의 우리를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두 함께 탄소 중립 실천에 집중해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2: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1: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3: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19번째 페이지. 조선 왕실의 강화 도령이 있었다면 잡지사인 역사 도령이 있습니다. 역사 속 흥미로운 이야기 들려주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1: 최근에 실제로 강화도에서 역사 강연도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2: 네. 강화도 쪽에 용운궁 일대를 좀 살펴보기도 했었고 또 이제 교동이라고 해서 강화도 옆에 작은 섬이 있잖아요. 섬 전체가 지금도 민통선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신분증을 확인을 하고 네.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이제 이런 곳들을 살펴보면서 아 강화도, 교동 이런 곳이 왕실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
1: 워낙 한국사에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2: 맞습니다.
1: 강화도에서.
2: 그리고 왕족들을 귀향을 보낸다. 라고 하면은 강화도지만 정확하게는 교동. 아. 그래서 연산군 광해군도 교동 섬으로 이제 귀향을 갔었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왕실 역사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섬.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근대 이후에 병인신미양요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네. 또 그 이전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1: 네. 오늘 다룰 얘기도 강화도에서 이제 왕실의 역사와 좀 얽혀서 좀 살펴볼 만한 이야기인데요.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19살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들어도 들어도 참 놀라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바로 오늘의 주인공 강화도령 조선 제25대 왕이죠. 철종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19살 청년이 선생님 대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걸까요?
2: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뭐 고구려 때나 신라 때 같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시스템을 굉장히 잘 갖춰 놓았던 조선 그것도 후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역사 속에서 계속 이 강화도령, 철종, 세도 정권 하다 보니까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냐면 몰락한 왕족의 후손 한 명을 그러니까 당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세도 정권과 결탁한 왕비가 선택을 해서 왕에 올렸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세도 정권기에 어떤 혼란스러운 역사가 이어졌다. 이렇게 네. 되면서 네. 초점이 철종으로 살짝 가는 듯 하다가 다시 어디로 넘어오냐면은 세도 정권의 어떤 뭐 삼정의 문란 이쪽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실제 강화도령이었던 철종. 이원범이라고 하는 인물이
1: 이원범이군요.
2: 네.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그 배경이 무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게 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왕족이 별처럼 많이 있는데 네. 세도 정권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그 좀 이렇게
1: 입맛에 맞게
2: 허수아비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픽업한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1: 아, 그래요.
2: 근데 네. 그렇지만 당시에는 선택지가 굉장히 좁았다.

0: 유일한 선택지였다.
1: 단순히 제일 만만한 사람 많은 후보 중에 고른 게 아니라 맞습니다. 선택지 자체가 좁았다.
0: 네, 그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시기에 뭔가 왕실과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미처 관심을 갖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제 왕위가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굉장히 당대의 의외의 사건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굉장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되는 인물이라면 사실은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관리들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 지금 임금이 후사가 없는데 네. 다음에 누가 왕이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정원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강화도에 가서 철종을 모시러 가요. 네. 모시러 가는데 이제 사는 집
1: 정원용은 뭐 그냥
0: 그 이제 왕으로 즉위를 시키기 위해서 네. 모시러 갔던
1: 대신이에요.
0: 대신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갔는데 이분이 갈 때 이제 주소도 가지고 갈 거고 네. 그다음 이름도 가져갈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얼굴을 몰라요.
1: 얼굴 모르겠지.
0: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은 그 사람 심지어는
1: 아니, 뭐
0: 그
1: 사진 찍었던 시대도
0: 심지어는
1: 아니고.
0: 철종이 서울에서도 활적이 살았었거든요. 꽤.
1: 어렸을 때요.
0: 네, 지금 수성동 일대에서 꽤 살았었거든요.
1: 아, 그래요.
0: 이제 그런데 네.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지금 왕이 돌아가시고 이제 새 왕을 모셔야 되는데 네. 이분이 강화도 가서 저기 혹시 여기 이원범이라는 사람이 여기 사시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 이원범이 누구지요? 하면서 이제 하면서 이름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무하다 오던 이원범을 찾아냅니다. 당신이 혹시 네. 이원범 그러니까 제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또 옆에 사람 뭐 이분이 맞는지요? 네. 하면서 이분이 다음 왕이 될 뿐이다. 라고 해갖고 이제 왕이 타는 연이라고 하는 큰 가마 있잖아요. 네. 그거를 태워서 이제 비로소 올라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 보통의 왕실 사람들은 아무리 신분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무슨 군 무슨 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네. 이 이완범 그러니까 철종은 군호가 없었어요.
1: 아 군호도 없었어요.
0: 네, 그러니까 나중에 창덕궁에 와서 먼저 덕완군으로
1: 부랴부랴
0: 봉군을 하고 네. 그다음에 관례도 치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에 오르는 즉위식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네. 그런 면에서 당대 사람에게도 굉장히 의외의 사건이었고 한편으로는 이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철종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귀하지만 잘 몰랐던 인물 이런 그렇죠. 의미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당대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임금님이 어디 어떤 분 그랬더니 잘 모르겠고 강화도에서 오셨어.
1: 농사짓던 사람이라는데.
0: 그리고 홀레도 안 치른 것 같아.
1: 강화도에 여자친구 있었다는 얘기가
0: 있어요.
1: 맞죠? 그 얘기는 그건 사실인 있어요. 거죠?
0: 그거는 그런 것
1: 전해지는
0: 같아요.
1: 전해지는 얘기인가?
0: 네. 그래서 거기 그 네. 운물가에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네네네. 아무튼 그래서 강화도의 도령님 강화도령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 왜 이원범이 선택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풀어주실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철종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아마 철종은 제 생각에 조선 왕 중에서는 백성들의 현실적인 삶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왕이 아니었을까
0: 맞습니다.
1: 싶은데
0: 서울에서도 비록 살긴 했었지만 강화도에서 철 들고는 주로 강화도에서 살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백성들하고 동일한 삶을 살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못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1: 끼니 걱정하고
0: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수라상을 받았을 때 굉장히 놀랐지 않았을까요?
1: 그런 기록은 없나요?
0: 그런 기록은 따로 없어요.
1: 갑자기 폭식을 하셨다라든지
0: 폭식을 하셨다는 기록은 없고 네. 오히려 음식을 소박하게 드셨다.
1: 소박하게라는
0: 기록이 있고
1: 하시던 그게 있습니다.
0: 가능하면은 고기 올리지 마라. 이 고기가 보통 왕실에 오르는 고기는 소고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 소는 농사를 지을 가축인데 네. 이 고기를 내가 먹으면 농사일에 폐가 되지 않겠느냐.
1: 그래 현실을 너무 잘 아시니까.
0: 네.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왕비의 행장 속에서 왕에 대한 얘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낙죽. 타락죽도
1: 예.
0: 드리지 말라고 했다. 송아지가 먹을 건데 그걸 내가 먹을 수 있겠느냐?
1: 백성을 위해서 양보하는 게 아니라 송아지가 먹어야 되는 거니까.
0: 지금 젖소하고는 조금 달랐던 게 그때는 송아지가 먹을 젖을 이제 그 네. 관리들이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네. 타락색에 있는 관리들이 네. 그리고 또 백성들이 이제 가뭄이나 뭐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용돈이죠. 내탕금을 풀어서 백성들을 구제하기도 했으니까 개인적인 성품만 놓고 보면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했고 또 굉장히 선하고 착한 임금이다라는 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 그리고 철종이 우리가 이제 상상이 아니라 실제 얼굴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조선 왕이죠?
0: 맞습니다. 태조, 영조, 그다음에 철종, 고종순종은 물론 어진이 있지만 사진도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조선 역사에서 얼굴을 잘 알 수 있는 세 분 중에 한 분.
1: 그러네요.
0: 네, 네. 물론 이제 반쪽 면이 그 불에 타기는 했지만 충분히 나머지 반쪽으로.
1: 용안 쪽은 약간 네. 학원 쪽 그을린 거 말고는 많이 남았어요.
0: 그래서 복원이 가능하거든요. 네, 네, 네. 네. 네, 굉장히 수려한 얼굴에다가 눈도 동그란. 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생긴 얼굴인데 선한 순한 얼굴.
1: 좀 순수한 느낌이 좀 있어요.
0: 맞아요. 네,
1: 맞아요, 맞아요. 자,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해서 파고 들어가 볼 부분은 당시 그렇다면 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강화도에 숨어있다시피 살던 이원범이 왕의 자리에 오를 수밖에 없었는가. 그 과정을 보면 참 놀라운 부분이 많다고 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범이 왜 왕이 되었는가. 어디서부터 풀어봐야 될까요?
0: 정조 때부터 풀어봐야 됩니다.
1: 정조. 정순헌철인데.
0: 네, 네. 순헌 사이에는 사실은 효명세자라고 하는 이제 물론 이제 후대에는 나중에 익종 또는 그 문조로 추존되는 인물이지만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좀 널리 알려진 이름으로 한다 그러면 네. 정조, 그다음에 순조, 네. 효명세자, 그다음에 헌종.
1: 그러니까 다 부자 관계죠. 정조의 아들이 순조, 순조의 아들이 효명세자, 효명세자의 아들이 헌종.
0: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여기가 다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1: 아, 형제가 없구나.
0: 네.
1: 아.
0: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왕손이 귀한데 특히 정조 이후에는 왕손이 너무 귀해서 네. 그래서 순조와 순원왕후 이후에 이제 효명세자를 놓고 그다음에 효명세자가 또 막 개혁정치를 한다고 했지만 세자의 신분으로 그렇지만 오히려 순조보다 일찍 죽습니다.
1: 누가요?
0: 효명세자가.
1: 효명세자가.
0: 아들이.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어린 8살의 헌종이 왕위에 그렇죠. 올라가게 되는데 네. 8살은 너무 어리니까 한 6, 7년 이제 기다리면은 장성해서 후사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처음에 이제 왕비를 그 전 왕비가 있고 후 왕비가 있는데 모두 후손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격식을 갖춰서 경빈김 씨라고 하는 후궁까지 드리는데 네. 그 후궁을 드리고 후사 없이 1년 만에 1849년에 생을 마감하면서
1: 헌종이요.
0: 헌종이 네, 네. 그러면서 네. 갑자기 이제 정조 이후에 직계 왕손이 모두 끊기게 된 거죠.
1: 그러네요. 정조 아래로는 다 외아들이었고.
0: 그렇습니다.
1: 후사가 헌종은 아예 아들을 못 낳고.
0: 그렇습니다.
1: 그렇죠. 끊겼어요.
0: 그러니까 이제 네. 당시 왕실에서는 아 큰일 났다. 네. 그러면은 다음 왕은 헌종의 후사는 네.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냐면 정조 이후는 없으니까 네. 그럼 정조의 아버지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1: 사도세자.
0: 사도세자.
1: 사도세자가 정조 임금 말고 아들들이 있었나요?
0: 그렇죠.
1: 이제 있었어요?
0: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도세자의 아들들부터 이제 다시 후손
1: 더 위로 올라가서 찾아야 되는구나.
0: 늘 찾기 위한 이제 준비가 시작이 되는데 네. 사실은 이 사실은 우리는 찾는 거지만 네. 당대 왕실에서는 알고 있었겠지만 이제 이 상황이 또 어떻게 됐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1: 좋습니다.
0: 것 같은데요.
1: 예.
0: 일단 사도세자는 아들을 다섯을 두었습니다.
1: 좀 이른 나이에 가셔가지고
0: 28.
1: 아, 28이면 5명 둘 수 있죠.
0: 네, 충분히 둘 수 예, 있습니다.
1: 예, 예, 예.
0: 일단은 그 사도세자가 혜경궁 홍씨와 사이에서 두 아들을 두었는데 네. 의소세손이라고 정조의 형이 있었어요. 3살 때 죽습니다.
1: 아, 그래서 제가 몰랐구나.
0: 네, 그러니까 이제 헌경왕후가 낳은 아들로서는 정조 한 명뿐이지만 이제 정조의 후손은 끊겼으니까 네. 그럼 이제 서자들이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될 텐데.
1: 그러니까 정조의 이복 형제들.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조의 이복 형제가 은원군, 은신군, 은전군이 있습니다.
1: 셋인 거죠, 셋?
0: 셋.
1: 셋.
0: 그래서 은원군, 은신군은 같은 엄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전군은 엄마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도세자가 후궁 둘을 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네. 사도세자가 궁녀를 네. 궁녀와 같이 동침을 하고 아들 둘, 아들 하나를 낳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요 느낌이 영조가 볼 때 저 아들은 방탕한 아들이구나.
1: 아,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구나.
0: 네. 그래서 은원군, 은신군을 네. 싫어합니다.
1: 어쨌든 저 손주인데.
0: 손주이지만 손주인데. 영조는 그 좋고 그래, 싫은 그래. 게 뚜렷하잖아요.
1: 맞아요.
0: 예. 정조는 되게 좋아했지만
1: 맞아요. 예.
0: 은원군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네. 니네 아빠가 방탕한 생활을 해서 낳은 아이가 너다. 이런 느낌을 해갖고 은원군, 은신군이 계속 버림을 받아요.
1: 사도세자가 밉보인 게 그런 요인도 있는 거예요?
0: 그런 요인도 있는 거죠. 이 가운데 이제 사도세자가 1762년에 네. 그 죽임을 당하고 나서 은원군 운신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왕실에서 계속 이렇게 밀어내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걸 해경홍 씨가 감싸긴 했어요.
1: 아, 이게 해경홍 씨가요?
0: 정조의 어머니까. 네, 네. 그러니까 감싸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은원군 은신군 형제를 제주도로 귀향을 보냅니다. 아,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은신군이 죽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은원군 하나 남았습니다.
1: 예.
0: 은원군 하나 남고 그래서 이제 정조로 볼 때는 네. 하, 내 이복 동생이 지금 둘이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은원군, 은전군.
0: 은전군 둘이 있는 거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리고 나서 이제 정조가

0: 은원군 하나 남았네.
1: 한 명만 남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0: 그럼 우리가 지금 헌종 뒤를 왕을 찾고 있는데 사도세자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거기서 남은 건 은원군밖에 없다는
1: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예. 정조하고 은원군이 예. 남았는데 정조선 예. 이제 끊겼으니까 그렇죠. 이제 예. 은원군 쪽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0: 네네네.
1: 있는 거죠.
0: 유일한 선택지네요. 네. 은원군 쪽이.
1: 네. 그러니까 이제 은원군은 이제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툭하면은 어떤 세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역모를 꿈꾸면 이제 나를 지목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네. 은원군이 약간 그 성격이 자기 아버지랑 좀 비슷했던 성향이 있는 것 좀 괄괄했던 것 같긴 한데 아, 네. 그럼에도 이제 사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은원군이 아들을 한 다섯 정도를 두거든요. 다섯 또는 여섯이라고.
0: 그래 후보가 많아졌다 갑자기. 예.
1: 되는데 네네네. 문제는 이제 중요한 제일 중요한 아들은 큰 아들입니다. 네. 이제 이 큰 아들인데 이 큰 아들이 두 번이나 역모에 연루가 됩니다. 보통 아들을 이제 상계군이라고 부르는 상계군. 이 아들인데 네. 처음에 이제 홍구경이 정조를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왕에 올리는 성공을 하는데 네. 홍구경이 자기 누이 동생을 정조의 후궁으로 만듭니다.
0: 누이 동생.
1: 네, 원빈이라고 네. 해서 네. 네. 그런데 그 누이 동생이 일찍 죽으니까 홍구경이 왕실과 인연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은원군의 큰아들이었던 상계군을 네. 이 홍구경이 죽은 누이의 양자로 집어넣어요.
0: 죽은 누이의 양자로?
1: 네. 네 예.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이것도 사실은 조금 무리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무리수인데 이 무리수를 더 하나 더 둔 게 뭐냐면은 군호를 완풍군으로 신청을 합니다. 네,
0: 그게 무슨 의미예요?
1: 전주 이 씨의 완주잖아요. 완산주. 아. 그다음에 홍 씨가 풍산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전주 이 씨하고 자기 집안을 동격으로 놓은 거예요.
0: 동격으로 놨다는 의미구나. 네. 선을 넘었네 그러면.
1: 건방지다. 네. 왕실에서 볼 때는 제 홍구경이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있는데 네. 지금 완풍군이라고?
0: 정조도 좀 탐탁지 않았겠네요.
1: 탐탁지 않아서 결국 홍구경을 네. 원래 이 정도면 이제 역모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홍구경하고 네. 면담을 해서 낙향을 시켜버립니다.
0: 가까웠던 홍구경을 네. 낙향을 시켰어요.
1: 그래서 완풍군 군호도 이제 상계군으로 바꾸게 되거든요.
0: 아, 그래서 상계군이 됐는데.
1: 네.
0: 그러니까 은원군의 맏아들이지만 상계군은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1: 네. 그러니까 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어쨌든 이제 연결이 되고 막 네. 이러면서 자신이 뭔가 왕실하고 정조를 위협하는 세력이 된 건데 네. 나중에 이제 구선복이라는 사람이 역모를 실제로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추대한다? 상계군을 추대한다. 아. 결국 이제 상계군이 죽게 되니까 아. 이제 은원군 집안이
0: 맏아들은 탈락.
1: 네, 정교가 지켜주긴 하지만 네. 이제 풍비박산이 나게 되고 네. 다른 두 아들도 결국은 1817년 18년에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상계군도 사실은 이게 죽은 게 아니라 은원군이 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좋지 않겠니? 네. 라고 압박을 한 것으로 알려져 그래요? 있어요. 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은원군은 이제 강화도로 이제 귀향을 가게 되고
0: 아, 은원군이 강화도로 갑니까?
1: 네,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 이제 살아남는데. 네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정조가 그 1800년에 죽게 되니까 네. 은원군만은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정조가 어쨌든 은원군을 강화도로 보낸 거 아니에요. 원래 상계군이 역모에 연결됐으면 아버지도 따라서 네.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1800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 박해가 있습니다. 이 천주교 박해는 여러 네. 정치적인 논란이 있었는데
0: 아, 네.
1: 그 천주교 박해 사건에서 놀라운 사건 하나가 발견됩니다.
0: 어떤 사건이요?
1: 은원군의 부인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0: 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1: 그러니까
0: 그 부인의 아들들이 또
1: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며느리도 세례를 받았어요.
0: 아,
1: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은원군의 부인을 송씨, 그 다음에 네. 은원군의 그 며느리를 신씨라고 부르는데 네. 카톨릭에서는 송마리아, 신마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 여기를 피하지 못하고 은원군도 죽게 되면서
0: 아.
1: 이제 그 아들들만 한 세 명 정도 살아남았는데
0: 그렇죠.
1: 그 아들 중에 둘은 의문의 죽음을 담아서 마지막 아들이었던 이광.
0: 하나 남은 거예요. 은원군 네, 이광, 아들 중에 이광. 예.
1: 나중에 이제 전계대원군이라고 부르는 네. 이 이광 하나만 이제 살아남게 되는 거죠.
0: 그럼 이광을 올리든지 이광 뭐 아들들이 있다면 아들 중에 찾든지.
1: 아니, 이때는 아직 왕이 있을 때예요. 헌종 있고
0: 아.
1: 네, 순조 있고 있을 때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0: 그럼 나중에 이제 예. 이광 쪽에서 어쨌든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예, 예, 예.
1: 그래서 이제 전계대원군이라고 하는 이광이 네. 세 명의 아들을 뒀어요.
0: 네.
1: 세 명의 아들을 뒀는데 이제 회평군, 영평군, 그다음에 이제 이완범. 각각 엄마가 다 다릅니다.
0: 엄마 다르고 이원범이 이광 아들이에요.
1: 야. 그런데 문제는 이 맏아들 회평군이 그 바로 역모에 연결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계대원군이 죽고 나서
0: 네.
1: 그러니까 삼형제 중에서 일단 큰 아들이 먼저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결국은 헌종이 죽었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그 사도세자의 후손 중에서.
0: 네, 네.
1: 이원범하고 그 형이었던 영평군.
0: 영평군이죠.
1: 둘밖에 안 남은 거예요.

0: 진짜 선택지가 없었네.
1: 선택지가 없어요.
0: 지금 다 찾아봤는데 뭐 다 용모되고 다 죽고 이래가지고 둘밖에 없어요. 이원범이랑 이원범의 형 영평군.
1: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약간 논란의 문제가 있었던 뭐 역사 왜곡 문제도 있고 또는 시작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철인왕후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0: 인기 좋았죠.
1: 네, 그 드라마에서 보면서 납득이 안 되는 장면이 한 장면이 있었을 겁니다. 보면은 철종이 거기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0: 김정현 씨가
1: 네. 그 철종의 형이 계속 호위무사처럼 다녀요.
0: 영평군이에요?
1: 근데. 네, 그 사람이 영평군이라고 아예 그 자막에 찍혀서 나옵니다. 예, 예. 그러면 언뜻 생각할 때는 왜 형이 있는데 네. 동생이 왕이 됐을까?
0: 그렇지.
1: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통은 보게 될 텐데 보통 그런 댓글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0: 아, 근데 같은 조건이면 형을 선택하지 않나요?
1: 그거? 맞습니다.
0: 왜 영평군 살아있는데 이원범이 선택을 받았을까요?
1: 그러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명목상의 이유는 이겁니다. 영평군이 어쨌든 그 회평군이 죽고 났으니까 큰 형이 죽었으니까 네네. 둘째니까 네가 이 집 제사를 맡아라. 큰아들로서.
0: 제사 맡아야 돼서 탈락인가요?
1: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실제로는 다른 내막이 있었겠죠.
0: 그러니까요.
1: 예. 예. 그 첫 번째는 네. 엄마가 모두 다른데 네. 사실은 영평군의 어머니가 조금 신분이 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아무리 부계는 왕실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 모계가 너무 천하니까 이 사람을 올리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을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기에 왕이 되는 사람은 세자 수업을 받지 못했잖아요.
0: 못했죠.
1: 그럼 왕실에 가면은 대비가 수렴청정을 할 때 그 상황을 수렴청정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이 좋다. 근데 세 살이 어리거든요. 그래서 영평군 대신에 동생이었던 철종 이원범을 강화도령이었던 이원범을 네. 이제 왕위에 올리는데 이제 선택을 하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덕안군으로 봉한 뒤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0: 아, 이렇게 어렵게 찾은 왕이었다는 거를 저는 잘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예. 근데 여기서도 이제 묘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족보를 따져봤더니 이제 왕이 됐어요. 근데 철종 이원범이 앞서는 헌종보다 오히려 위탁렬이었어요?
1: 맞습니다.
0: 아, 그렇게 되는 건가?
1: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헌종은 사도세자의 고손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철종은 사도세의 증손자. 그러니까 4대손, 3대손이 됩니다.
0: 맞지. 맞죠.
1: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철종은 효명이랑 같은 학렬이거든요.
0: 철종은?
1: 네. 네. 그러니까 이원범은.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면 뭐냐면 당시에 보통 이렇게 왕을 새롭게 다른 왕족을 끌어들이면 양자로 들여야 돼요. 네. 그러면 헌종의 양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숙부뻘 되는 양반을 헌종의 양자로 드리는 거는 적절하지가
0: 않겠죠.
1: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학렬이 맞지 않는 게 당시 세조 정권 가문이었던 안동 김 씨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0: 학렬이 맞지 않는 게 더 좋았다.
1: 네.
0: 왜요?
1: 왜냐하면 학렬을 맞추려면은 철종보다 학렬이 한 단계 높은 사람한테 입양을 시키는 게 맞잖아요.
0: 네.
1: 아버지뻘. 네. 그게 바로 순조입니다.
0: 그러니까 순조 아들로 철종을
1: 입양을 시키는 거죠.
0: 입적시킨다고 하죠.
1: 예, 입적을 예. 시키는 거죠.
0: 예.
1: 그러니까 족보에 넣으면 그러면은 당시 순조의 왕비가 순원왕후 김씨니까 왕실의 최고 어른이면서 안동 김씨의 대표자거든요.
0: 아, 순조의 왕비인 순원왕후는 안동 김씨의 대표예요.
1: 네.
0: 그런데 순조 아들로 입적이 되면 순원왕후는 땡큐다 이거죠. 철종의 인생은 이제 안동 김씨한테 이용되는 인생이었어요.
1: 맞습니다.
0: 제가 봤을 때.
1: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되고 나중에 이제 그 과정에서 새롭게 이제 혼인을 하게 되니까 철종의 왕비도 안동 김문에서 이제 간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중에 이제 철인왕으로 알려진
0: 철인왕후도 안동 김씨
1: 예, 김문근이라는 분의 이제 따님이 되는데 그래서 이 철인왕후도 역시 안동 김씨였다라고 본다면 그 당시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종은 모두에게 포위된 그런 그러네요. 상황에서 예. 왕위에 어떤 자신의 통치를 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0: 안동 김씨에게 유리한 판을 이제 짜기 위한 어떤 수순이 진행됐습니다. 네, 이제 철종 집안에 아까 좀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영모에 연루된 사람이 워낙 많았잖아요.
1: 은정군, 네, 또 상계군, 회평군, 네. 뭐 막 다 많죠.
0: 집안에 그런 이력이 있으면 왕이 되고 나서는 문제가 안 됐습니까?
1: 되죠.
0: 아, 돼요?
1: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사회하고 조선 사회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네. 지금은 연좌제가 없잖아요.
0: 네.
1: 근데 조선은 연좌제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시기였습니다.
0: 그래도 안동 김씨가 불러서 온 사람인데.
1: 네, 심지어는 네. 자기 형.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기 큰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영모에 휘말렸고 자기 할아버지

0: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역모에 휘말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왕실에서는 정통성 문제에 누군가가 트집을 잡으면 잡힐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원왕후가 어떤 조처를 취하냐면
1: 순원왕후가
0: 네, 예, 이제 예. 대리청정을 하면 당시 정치를 이끌어갔던 순원왕후가 예. 철종을 즉위하자마자 이른바 역사 삭제령을 내립니다.
1: 역사 삭제.
0: 즉 철종의 윗 조상들에 관련된 안 좋은 기록들은 모두 지워라.
1: 그러니까
0: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드문 사례예요.
1: 그래요?
0: 네. 아.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역사책을 막 하다 보면 아니 역사책을 어떻게 바꾸느냐.
1: 실록을 지우는
0: 실록은 건가요? 못 건드려요.
1: 실록은 못 건드리죠.
0: 네. 예. 실록은 못 건드린 대신에 실록은 나중에 이제 철종 후 뭐죠? 그 다음에 이제 실록 만들 때는 정리하면 되는 거지만 그래서 정조 이후에 네. 모든 기록들 중에서 승정원 일기라든지
1: 승정원 일기를 건드렸어요.
0: 그다음에 일성록.
1: 일성록.
0: 네. 어. 그래서 역모 관련된 기록들을 다 지워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역모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 승정원 일기나 그 일성록에는 찾을 수가 없고 다른 어떤 추국 관련된 그러니까 어떤 국문 관련된 기록이 따로 남아 있거든요. 네. 그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을 한 겁니다.
1: 야, 순원왕후 대박이네. 승정원 일기와 일성록의 일부를 지워버렸습니다. 자, 조선시대에 왕위를 잃을 직계 후손이 없을 때 어떻게 왕을 찾았는지 박광일 선생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1: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기록 조선왕조실록. 그런데 의외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은 철종실록까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그 후대 왕의 기록인 고종실록과 순종실록도 남아있습니다만 그 두 왕의 실록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산하기관에서 편찬됐기 때문에 일제의 어떠한 의도에 따라 기록이 남겨졌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농민에서 하루아침에 왕이 된 철종은 그렇게 총 25대 472년의 역사를 담은 조선왕조실록이 온전히 기록한 마지막 임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SBS
1: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0: 비타 마누카꿀.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은 유엔 사령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며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북한군 지뢰에 대해 유실된 것이 아니라 매설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유실된 지뢰일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국경선 요새화와 관련해 매설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은 명백하고 북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확정되면 국제사회와도 공조해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명문대 경영동아리 출신 금융 엘리트들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상장사 미공개 내부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 카르텔을 조직해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겨오다 적발됐습니다.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오늘 핵심 혐의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인연을 맺은 이들은 사모펀드 운용사 등에서 알게 된 상장사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이후 가족과 지인을 통해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면 파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대규모로 거래한 종목은 최소 5건으로 부당이득 규모는 2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파기를 이유로 우크라이나 측에 공식 항의한 뒤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아직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설명을 들은 것은 없다며 우크라이나 측과 소통 채널은 항상 열려 있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앞으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어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안드리 베슈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초치해 우크라이나 측이 일방적으로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한 뒤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고 허위 공보한 데 대해 항의했습니다.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랭킹 3위 야마구치 아카네를 2대0으로 완파하며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안세영은 2022년 항저우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사상 첫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오늘 승리로 안세영은 올해 57경기에서 단 1패만을 기록하며 98%가 넘는 승률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근 수로에 열흘 넘게 체류해온 상어 북항이를 외해로 유도하는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오늘 워터펌프를 동원해 북항이를 바다로 내몰려고 했지만 북항이가 번번이 물줄기를 피하며 3시 20분쯤 작업을 종료하고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지역 명물로 자리 잡은 북항이를 그대로 두자는 여론도 있지만 큰 바다에서 서식하는 상어가 좁은 수로에서 장기간 머물 경우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 자연 해역 복귀 유도가 결정됐습니다. 당국은 다음 달 2일쯤 수로에 그물을 쳐 북항이가 빠져나갈 틈을 막고 수로 밖에서 서서히 이동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전북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7도, 습도는 46%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3: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1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0: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K-콘텐츠 세계를 꿈꾸게 하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이 언니에게서 한국 소식을 듣습니다. 틱톡 크리에이터 릴리 언니, 송릴리아나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송릴리아나 씨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교포 2세입니다. 30년을 넘게 아르헨티나에 있던 릴리아나 씨가 어떻게 한국 국적을 얻게 됐고 또 어떤 삶을 살게 됐을까요? 전 세계의 한국 소식통 역할을 하고 있는 송릴리아나 씨의 강연,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0: KB핑크.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전문 건설 공제조합 KB핑크.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워킷 안전화.
4: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5: 르노.
6: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르노.
4: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

0: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교포이세 송릴리아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아르헨티나까지 얼마나 걸리시는지 아십니까? 32시간 걸립니다. 제일 먼 나라예요. 전 이 먼 나라 아르헨티나에서 35년 동안 계속 쭉 살았고, 5년 전부터 릴리 언니, 한국어로는 릴리 언니라는 이름으로 스페인어로 한국 문화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춘천에서 어느 트럭이 도로에 갑자기 넘어져 맥주를 다 쏟았었는데 주변 분들이 다가와서 끝까지 다 치워주고 아무렇지도 않게 떠난 영상이에요. 전 이거 보고 너무 충격 먹었어요. 아니 남의 일이기도 하고 우리 뭐 유리가 깨져서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모른 척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도와줬다고? 와, 이건 꼭 공유해야겠다. 이걸 리뷰해서 올렸더니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공동생활의 표본, 한국 시민들 간의 존중과 협력이 정말 감탄스러워요. 이런 사람들은 전 세계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들을 남겨주셨어요. 사실 해외에서는 트럭이 넘어지면 도움 주기보다 귀에 삼아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가는 뉴스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한국엔 이런 뉴스도 제가 자주 봐요. 어느 할머니가 사회에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하셨다는 뉴스. 아니면 경찰서에서 좋은 일에 써주세요 라고 써져 있는 동봉투만 남기고 간 익명의 기부 천사 이야기.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서로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들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좋은 면들에 대한 영상들이 바이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좋은 이슈만 올리지만 않아요. 한국 드라마 영향 때문에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 위해 이제 한국도 다른 나라들처럼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일들도 있다고, 그리고 풀어야 할 문제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도 많이 다루기도 합니다. 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면요. 전 어릴 때 정체성 혼란이 너무 심했습니다. 나는 아르헨티나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아르헨티나랑 한국이랑 축구하면 누구를 응원하지? 근데 실제로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2010년이었는데요. 남아공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랑 한국이 붙은 거예요. 전 어릴 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월드컵 때마다 수업도 안 하고 이제 강당에 다 모여서 아르헨티나를 응원했거든요. 그 날은 이제 길거리에도 사람이 없고 그 뭐 가게들도 문 다 닫아요. 이제 역시 축구의 나라죠. 이제 그렇게 축구를 하는데 이제 한국이 경기를 하면 저는 이제 가족이랑 그리고 교포 친구들이랑 모아서 이제 한국도 응원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2010년대는 어땠냐면요. 제가 그때 LG 아르헨티나 법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200명 정도는 현지인들이고 한 20명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법인장실에서 법인장님은 한국 분이시니까 다 같이 모여서 한국을 응원하고 나머지는 이제 사무실 전체는 아르헨티나를 응원했었죠. 전 그때 너무 갈등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에는 전 아르헨티나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골을 너무 많이 넣는 거예요. 그날 몇 대 몇으로 한국이 졌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4대 1로 졌습니다. 그래서 골이 들어갈 때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마모스! 마모스가 가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와, 이렇게 환호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기는 것도 좋은데 이제 뭔가 동시에 한국이 지는 것도 이제 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부터는 저도 이제 법인장실로 가서 한국 분들이랑 한국을 응원하게 됐어요. 어, 제가 이걸 갖고 이제 아르헨티나보다 한국을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이제 복잡하거든요. 약간 엄마 아빠를 고르라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저는 둘 다 좋은데. 어, 그리고 제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건 각 나라가 주는 메시지였어요. 너무 정반대거든요.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에 태어나면 평생 아르헨티나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디에 태어나든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확실히 다른 외모 때문에 온전히 아르헨티나 사람으로 느끼는 거에 좀 어려움을 느꼈었고 소속감을 느끼는 게 좀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왕따를 당하거나 저를 일부러 따돌리는 것도 아니었는데 깊은 관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전 문화가 너무 달랐고 가치관이나 취향도 너무 달랐습니다. 전 어릴 때 뽀뽀 보고 자랐거든요. 아기 공룡 둘리랑요. 그리고 사극 그 허준 64편도 다 봤었어요. 엄마 아빠 옆에서 봤었는데 사극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뭐래? 왜? 왜 그런 거야? 뭐 무슨 일이야? 막 이해를 잘 못하면서 끝까지 다 봤던 걸 기억나요. 그때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어가지고 주말에 가면 한인 비디오 가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 비디오 빌리고 주중에는 이제 다 보고 또 주말에 가서 반납하고 다시 빌리고 그렇게 해서 봤었습니다. 음악도 K-POP만 들었어요. 전 SES 언니도 진짜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현지인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좀 들려줬고 그랬었는데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좀 관심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면 제 문화가 좀 인정되지 못해가지고 아니면 공감을 못 받아가지고 저는 현지인 친구들이랑 그렇게 깊게 가까워지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요새는 좀 더 알려지긴 했는데 사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서로의 나라들이 아무 교류도 없고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먼 나라이기도 하니까요. 한국이란 나라는 너무 생소했어요. 항상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만 하고 만약에 한국이라고 하면 남한, 북한 그거밖에 그런 질문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내면에는 한국이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30살 됐을 때 그 친구 채널에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한중일 비교하는 콘텐츠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대표해서 나갔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바이럴 된 거예요. 얼굴도 좀 팔린 것 같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참에 한국 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 그럼 주제를 한국 문화로 정한 거였어요. 제가 크리에이터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외할아버지의 슬픈 과거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아르헨티나에 같이 사셨어요. 80년대 저희 어머니 쪽이 다 가족이 전체가 다 이민 가셨거든요. 어릴 때는 외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시지? 귀가 잘 안 들리셔서 그러신가? 아예 감정 자체가 없으셨던 느낌이었어요. 좋다거나 싫다는 표현도 없으시고 너무 무덤덤 하셨거든요. 좀 더 커서 생각해보니까 할아버지가 6.25 때 월남하셨다는 건 알았지만 저희 가족 어느 누구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할머니께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전쟁 중에 흥남에서 미군 화물선을 탑승해 거제도에 도착하셨다는 것만 알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어머니와 형들은 북한에 남고 혼자 내려오셨어요. 좀 더 알아보니까 국제시장이란 영화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흥남 철수 사건이 할아버지 경험과 일치하더라고요. 당시 미군은 흥남에서 철수할 때 북한 피란민들을 구출할 계획은 없었지만 결국 약 10만 명의 북한 피란민들을 기적적으로 함께 구출했어요. 그 중에 저희 할아버지도 계셨던 거죠. 좀 더 알고 싶어서 할아버지에게 물어봤는데 귀가 잘 안 들리셔서 제대로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외할아버지의 이북에 국민학교 동창이 한국에 계신다는 걸 생각났어요. 그건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대해서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저희 외할아버지랑 그분이랑 편지를 주고받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외할아버지가 직접 동창회에 쓰셨던 편지를 복사를 하시고 남기신 거예요. 그 복사본을. 더 놀란 건 제가 알고 싶었던 할아버지의 인생 이야기가 자세하게 다 써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왜 우리한테 안 해주셨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좀 더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픈 이야기라 할아버지가 가족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침 저녁 두 끼 주먹밥에 소금을 찍어 먹고 밤에는 더러운 엷은 포대를 덮고 추위를 견디기 보름이 지나자 이제는 춥고 배고픔은 더 견디지 못해 젊은 방공 청년들은 불만을 품고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헬스워드 쓰고 상부에 진정했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얼마나 잔인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더 슬픈 건 한국의 모든 분들의 역사라는 게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있으셨는데요. 고향을 다시 한번 방문하는 게 평생 소원이셨지만 못 이루시고 2년 전에 세상 떠나셔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한국 역사, 특히 한국 전쟁에 대한 제 관심이 커졌어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런 역사 배운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런 영상을 스페인어로 만들면 저와 같은 이세들도 한국의 역사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엄청 공부하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크리에이터를 일하기 전에 편의점 장사를 아르헨티나에서 하고 있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게 되었거든요. 망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따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한번 한국에 살아볼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아르헨티나에 살았기 때문에 쉬운 결정이 아니어서 작년 3개월 동안 남편이랑 먼저 살아보기로 결정했어요. 기대도 되고 동시에 적응 못할까 봐 걱정됐는데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5개월 동안 다 정리하고 올해 1월부터 한국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뭐가 좋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치안이 너무 좋아요. 길거리에 손에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게 한국 분들에게는 너무 당연하시잖아요. 전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너무 편리하고 빨라요. 제가 은행을 갔는데 이제 바로 그 체크카드를 바로 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한 열흘 정도 걸리는데 그런 거 보면 막 너무너무 깜짝 놀래고 그리고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주로 한식을 먹었었는데 뭐 좀 더 당연하게 들리시겠지만 역시 한국 사람에겐 한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아르헨티나에서는 그 육수를 만들려고 다시마도 넣고 멸치도 이제 똥도 하나하나 다 바르면서 이렇게 육수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제가 오목탕을 끓여 먹으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육수도 다 끓여 넣고 그랬는데 이제 어묵을 이 봉지를 이렇게 뜯어서 넣으려고 할 때 보니까 그 스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벌써 그런 걸로 육수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고 열심히 육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막 약간 한참 이렇게 쳐다봤어요. 역시 한국에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다 되어 있구나. 전 그런 걸 몰랐던 거죠. 이런 거 보면 나 역시 한국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1년 돼가는데 적응도 너무 잘했고 정착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국적이 아르헨티나인데 저번 달에 한국 국적을 회복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주민번호도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네, 한국에 직접 와서 콘텐츠에 도움도 훨씬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영상이나 기사로만 리뷰했는데 지금은 직접 나가서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게 돼서 이제 그런 영상들을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좋고요. 특히 제가 사건 대해서 리뷰를 자주 하는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 맞이했는데 제가 직접 추모 현장에 가서 느낀 점들을 공유하기도 했어요. 제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한국에서 잘 정착하고 있는지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문화 충격 받는지 그런 관심이 있어서 이런 것도 제가 경험해서 공유할 수 있게 되어 한국으로 온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전 아르헨티나에 살았을 때 한국이 먼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멀리 있어도 우리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살게 되니까 아르헨티나가 먼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젠 여기 와서 보니까 한국 분들이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고 일단 관심도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한국이랑 정말 접점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전 제일 안타까운 게 아르헨티나를 뉴스로만 접하시니까 뭐 경제가 힘든 나라로만 생각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아르헨티나 경제가 힘든 것도 맞지만 그 이상의 것들이 많아요. 뭐 문화, 음식, 역사,

과연 아르헨티나만의 독특한 면들이 있죠. 혹시 와인 좋아하시나요? 아르헨티나 와인 진짜 좋습니다. 와인이라고 하면 칠레 와인은 알아주시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 그 와인도 정말 좋은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르헨티나 와인이라고 하면 말벡이 제일 유명해요. 원래 프랑스에서 시작된 포도 품종이었지만 아르헨티나의 기후와 땅에 더잘 맞아서 말벡은 아르헨티나의 와인의 상징이 되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이런 부분도 더 많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르헨티나에 있었을 때는 한국은 말이야 이랬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끊임없이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전 지금 한국 생활하는 게 너무 만족스러워요. 근데 최근에 한번 크게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그 엠파나다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내용이었어요. 엠파나다가 남미식 만두거든요. 근데 갑자기 와, 엠파나다 먹고 싶다는 욕구가 너무 미치겠더라고요. 아니, 저는 아르헨티나에도 한식만 먹었었는데, 근데 이제 거의 1년 동안 안 먹으니까, 아르헨티나 음식 하나도 안 먹으니까 정말 그립네요. 여러분도 엠파나다를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르헨티나에 대해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국어로 아르헨티나랑 남미 문화 콘텐츠를 한번 도전해볼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응원해주시면 시작할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에도 한국 대해서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한국 사람도 아르헨티나나 라틴 아메리카 문화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전 그것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상호 교류가 더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릴리언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K-콘텐츠 세계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이 언니에게서 한국 소식을 듣습니다. 릴리 언니 틱톡 크리에이터 송릴리아나 씨가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영화 여인의 향기 중에서 뿌르 우나 까페짜, 한국어로는 간발의 차이이고요. 영화 에비타에서 마돈나가 부른 Don't Cry For Me Argentina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 세상은 커피 한 잔으로 반드시 바뀝니다. 장성은 요크 대표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학교에 가야 할 아이가 왜 소를 몰고 있지? 장성은 씨의 무모한 도전은 이 간단한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0: 빵과 소, 커피가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빈곤 문제와 기후 위기에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 들려드린다는데요. 아무런 연관도 없어 보이는 세 단어, 태양광, 소, 커피. 여기에 얽힌 빈곤 극복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크의 장성은입니다. 오늘 강연은 이한 장의 사진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한근 5년 동안 30번 정도 다녀왔는데요. 네, 아이들이 그곳에서는 이렇게 소를 치는 게 굉장히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풍경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면, 아, 멋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학교 갈 시간인데 아이가 소를 치고 있지? 네,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이 사진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맹한 것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마사이족 첫째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실제로 가축을 돌보느라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여자애들은 이제 동생 돌보고 또 집안일하고 시집 가면 그만인데 이런 생각에 아이들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특히 빈곤층, 취약층이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면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조혼, 일찍 결혼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빈곤 속에서 낳은 아이들은 또다시 아동노동을 하는 그런 빈곤의 악순환에서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 집집마다 가가지고 이걸 말을 해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끝에 저는 태양광 소, 솔라카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솔라카우는 특별한 우유를 만듭니다. 진짜 우유는 아니고요. 그 태양광 소가 만든 에너지를 우유병 모양의 배터리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안 가시나요? 영상으로 보실게요.
2: With the solar milk batteries, my friends go to school where the solar cow waits for them. They plug their batteries into the solar cow. While they wait for the solar cow to charge their batteries, they can take classes and also have fun with their friends. After school, they can go home with fully charged batteries to power lights and cell phones. Thanks to Solar Cow, the house is now bright at night. Also, they no longer need to go to charging shops far from home.
1: 네, 여기서 포인트는 이 배터리가 학교에서만 충전이 되고, 왜냐면 딴 데서 충전이 되면 굳이 애들 학교에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만 충전이 되고, 딱 하루 정도만 쓸수 있는 그런 양이라는 거예요. 왜냐? 많으면 편하죠. 그치만 애들 학교에 보낼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충전을 하는 동안 어차피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는 동안에 당당하게 수업을 이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재에서는 소득의 10% 정도를 에너지에 사용할 정도로 전기가 굉장히 귀해요. 비싸고 귀하니까 이 아이들이 가져오는 에너지가 부모로 하여금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게 하는 충분한 그런 인센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게 솔라카운데 말이나 닭은 안 되냐면서 왜 태양광 소인지를 물어보시는데요.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소가 굉장히 중요한 가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되게 소가 중요한 재산의 그런 척도이고 중요한 가축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소 팔아서 자식 대학 보낸다 라고 할 정도로 교육이 먼저였던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아프리카에서는 애들이 지금 소를 돌보느라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올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소가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우유를 마시면 이제 신체가 발달하잖아요. 하지만 이 솔라카우에 우유를 마신 아이들은 배움이 자라도록 그렇게 솔라카우가 탄생했습니다. 솔라카우는 아이들 학교로 오게도 하지만 에너지 보급 관점에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입니다. 보통 전기를 보급하려면 우리가 발전소를 짓고 전기를 보내려고 하는 곳까지 성매전선을 통해서 연결을 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같은 곳은 집과 집 사이가 너무 멀어요. 그리고 전기 사용량은 또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기를 보급하는 방식이 적용되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소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수십 배는 비싼 비용을 내고 굉장히 먼 장터까지 가서 충전을 하고 건강에도 해로운 그런 케로신 등유, 화석연료를 또 사용을 해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저희는 이 방식에 변화를 준 겁니다. 발전소와 집 사이에 송전탑이나 전봇대 같은 그런 별도의 설비 없이 애들을 전기 배달부로 만든 거죠. 태양광으로 충전하니까 탄소도 적게 배출돼요. 솔라카우 시스템 하나당 250명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250가정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 하나에 전체 빌리지가, 마을이 다 전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솔라카우를 만난 마을의 변화가 궁금하시죠? 솔라카우를 만난 그 마을의 아이들의 출석률은 솔라카우를 만나기 전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배달부가 된 아이들은 가정에 이제 전기를 책임지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자존감이 엄청 향상이 됐습니다. 또 케로신의 사용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아프리카라는 그런 대륙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먼 곳으로 느껴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아프리카에 갈 생각을 했는지, 뭐 연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종 물어보시거든요. 저를 포함한 팀원 중에 아프리카 근처에도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왜 아무도 안 하지? 이게 오히려 저한테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만 성립을 할까? 아니면 실제로 작동을 할까? 라는 물음에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수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케냐의 한 NGO에 전화를 겁니다. 아, 우리가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쪽에서 필요할까요? 그러면 설치를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너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게요 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비행기 티켓팅해서 팀원들이랑 보시면 앞다리, 뒷다리, 머리, 등판 이렇게 그 카울을 나누어서 들고 갔어요. 근데 케냐에 딱 도착해서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세관에서 딱 잡는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악명이 좀 높더라고요. 이제 NGO들의 물품까지도 세금을 얄짤없이 물리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뭐 막 손짓 발짓 하면서 솔라카우니까 막 속 그려가면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스토리를 얘기해주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를 하더니 막 가라고 하면서 아산테 사나 이러는 거예요. 이게 고맙다라는 스와힐리어로 뜨셨더라고요. 그때가 2018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꽤 시간이 흘렀죠. 만약 요크가 솔라카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아 우리 이런 거 했어요 이런 효과가 났어요 라는 정도로 소개를 하고 이 강연은 마무리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꽤 오랜 시간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제 사업화하고 또 이걸 스케일업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실제 정작 설치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굉장히 좀 드물었어요. 그래서 현지에 그러면 그 이걸 취약계층에 판매하기는 또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그런 펀딩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요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더라고요. 한 예로 구글의 룬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과거형이죠. 풍선을 뜻하는 벌룬을 생각해 보시면 이야기가 좀 쉬우실 텐데요. 거대한 풍선에 무선 인터넷 중계기를 달고 띄워서 공중에 거대한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서도 그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땅에다가 이거를 건설하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 공중에 띄워버린 거예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격 진료가 가능해지고 교육도 되고 전자거래 굉장히 많은 정말 임팩트가 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지만 이 역시 경제성의 문제로 2021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룬과 다른 점이 있다면 솔라카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하나의 도전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런 부분조차도 하나의 챌린지를 보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한국에서 가치를 갖는

커피를 판매하고 싶진 않았어요. 커피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게 얻는 게 있어야 이게 지속 가능하다고 본 거죠. 한 번은 마실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못 마셔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커피 맛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이 커피 브랜드 뭐야? 하면서 솔라카우 프로젝트에까지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특별한 커피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시 무작정 커피의 발상지이자 최고의 커피가 나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날아갔어요. 가본 적 없는 아프리카 오즈에 태양강소를 처음 세울 때처럼요. 스포츠로 치면 올림픽, 영화로 치면 오스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는 마침 최고의 커피를 선정하는 컵 오브 엑설런스라는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이 컵 오브 엑설런스 1위 수상한 물루게타 문타샤 씨를 만났어요. 이분 농장 커피가 1kg에 무려 120만 원이라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여러분 그냥 그냥 이런 커머셜 커피 현지에서 하나 3천원 5천원 합니다. 1kg에 스페셜티 커피 만 원, 2만 원 해요. 근데 이런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커피이기 때문에 전 세계 바이어들의 러브콜이 막 쇄도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코는 이렇게 됐고 어깨는 이렇게 올라가셨겠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커피를 사고 싶다고 하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왜 너네한테 커피를 공급해야 하냐? 당연한 질문일 수 있죠. 근데 이 물루게타 문타샤 씨의 농장이 위치한 아르베고나라는 지역이 전기가 정말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솔라카우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또 자신이 수상할 수 있었던 게 축복이고 이거를 함께 농부들과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또 마음이 합쳐져서 이제 밤 늦도록 솔라카우 프로젝트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 커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들이 모여서 마침내 그 농장 근처에 초등학교에 솔라카우를 설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농부들과 그 자녀는 이제 전기를 쓸 수 있게 됐고요. 저희는 이 엄청난 프리미엄 커피를 정말 좋은 가격에 공수해서 제공하는 아얀투 커피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커피하면 산지로 예전에는 이르가차페, 그러니까 한국에는 예가체프로 알려진 곳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커피 산지가 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과 재배지가 이동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미 기후변화로 인해서 40년 전보다 커피 재배 면적이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고 해요. 빈곤, 교육, 기후변화 같은 거대한 문제들 앞에 우리는 되게 작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나와는 큰 상관은 없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커피만 봐도 이거 우리 문제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지키는 것의 문제. 한 잔의 커피, 하나의 불빛. 아얀투 커피는 매출의 10%를 솔라카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요. 누군가 아얀투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에티오피아 한 가정에 하루의 불이 켜집니다. 이렇게 켜진 불은 아이들을 학교로 오게 하는 불이고 탄소를 줄이는 불이고 기후위기에도 도움을 주는 불입니다. 우리는 작아요. 근데 또 가장 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는 활동, 소비에 기업들은 판매 전략을, 정부는 정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지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고 그 생각을 또 소비에도 반영하는 것. 그것이 모두를 움직이는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커피 함께 한잔 하시죠.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K-콘텐츠 세계를 꿈꾸게 하다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이 언니에게서 한국 소식을 듣습니다. 송릴리아나 씨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세상은 커피 한 잔으로 반드시 바뀝니다. 장성은 대표가 전하는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정종숙이 부른 달구지,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감상하셨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의 OST 커피향 설레임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2: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4: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코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은 유엔 사령

0: 정보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북한군 지뢰에 대해 유실된 것이 아니라 매설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유실된 지뢰일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국경선 요새화와 관련해 매설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은 명백하고 북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확정되면 국제사회와도 공조해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선결과제인 광주군공항의 이전 일정을 더 앞당기라고 독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남북권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부지조성 추진 현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용수와 전력공급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국방부로부터 광주군공항 임시 배치 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임시 이전 완료 시기가 2028년 중순인 점은 늦다며 필요하면 법규를 고치거나 규정과 지침을 바꾸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명문대 경영 동아리 출신 금융 엘리트들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상장사 미공개 내부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 카르텔을 조직해 수백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겨오다 적발됐습니다.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은 오늘 핵심 혐의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대 경영 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인연을 맺은 이들은 사모펀드 운용사 등에서 알게 된 상장사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이후 가족과 지인을 통해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면 파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대규모로 거래한 종목은 최소 5건으로 부당 이득 규모는 2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2살 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살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아이의 친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친모 B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24년 12월 16일 대전 서구 자택에서 만 2세인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사망 전날 매운 불닭 볶음면 소스를 딸에게 먹이고 소주까지 먹이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는 두개골과 갈비뼈 등이 골절됐던 것으로 드러났고 영양결핍 상태였습니다.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랭킹 3위 야마구치 아카네를 2대0으로 완파하며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2도, 습도는 48%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September morning, we danced until the night became a brand new day. 당신 곁에 CBS 라디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9시 5분입니다.
6: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라. 뉴저지 갈보리 교회 문정웅 목사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그래가지고 저희 할머니 댁으로 이제 가서 이제 거기도 이제 저희 할머니도 이제 같이 외갓집 전체가 다 그 모래 사업 때문에 어려워져서 이제 정말 단칸방에 살고 계신데 거기에 우리 큰 삼촌네 저희 우리 할머니네 새 집이 같이 모여 살았습니다.
2: 어, 비좁다.
3: 그 몇 명이 사신 거예요?
1: 거의 10명 넘게 그 집안에서 같이 그냥 함께 살아갔는데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늘 고백하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 안에서 큰 믿음의 결단들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3: 네. 참 많이 힘든 시간이었겠네요.
1: 네.
3: 그때 그럼 외갓집 식구들도 다 같이 이제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1: 그래서 그 우리가 거기 이제 하나님이 다 같이 모여 살게 하신 이유가 그때 보니까 그때 처음 알았던 게 뭐냐면 그전에는 뭐 고기 거 먹고 그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어렵게 사니까 근데 제가 처음 깜짝 놀란 게 저희 어머니랑 같이 밖에 나갔는데 정육점에 가서 뼈다귀를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감자탕이에요. 그런데 2,000원어치를 샀는데 진짜 이만한 봉지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빨래 그 행주 삶는 것 같은 그런 드럼통에다가 그거를 넣고 막 고추장하고 막 이런 거 넣은 다음에 저는 2,000원을 갖고 우리 외갓집 식구가 다 와가지고 20명 넘게 먹었다는 게 저는 지금도 추억이 되고 저는 그 당시에 야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덕분에 그 당시에 우리 그 외갓집에 35명이 외갓집 식구들이 비록 이제 그 돈은 다 그때 어려움으로 다 잃어버리게 됐지만 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와. 네, 그래서 그 중에서 6명이 목회자가 나왔고요.
2: 다 감자탕 기자, 감자탕.
3: 네. 함께 뼈다구 회자국 먹으면서 그냥 다 은혜를 나누는
2: 뼈다구. 바람에.
1: 저는 뼈다구에 고기가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네, 너무 감사하면서 그 2,000원어치 사다가 5인 식구가 다 같이
3: 5명이요가 됐네요.
1: 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35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났습니다.
2: 그러면
1: 35명이 한 명씩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2: 누구는 좀 튕겨져 나갈 만한데 아 못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3: 너 들어가면 딱이다.
1: 가운데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1번하고 마지막 번은 힘든 거예요.
4: 그렇죠.
1: 첫 번째 기도 받은 다음에
3: 계속 기도해요. 네.
1: 마지막 번은 끝까지 기다리다 이제 마지막에 기도 받는 겁니다.
3: 그래도 하나님의 정말 역사가 함께했던 그런 기도의 현장이었네요.
1: 네,
3: 그 단칸방에서
1: 맞습니다.
3: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만난 하나님은 그렇고 이제 우리 문 목사님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 목사님 자녀하면 의례 당연한 줄 아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 신앙은 또 내 신앙이기 때문에 문 목사님은 어떻게 또 하나님 만나셨어요?
1: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가서 거기서 강하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2: 수련회에서 많이 만나시더라고요.
3: 수련회에서 많이 만나죠.
1: 수련회에서 그때 이제 그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분장을 했겠죠. 근데 그날 낮에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적으라 그러더라고요. 종이에다가. 근데 뭐 중학생인데 뭐 이렇게 큰 죄가 있었겠습니까? 뭐 싸움이
3: 지우개 좀 훔쳤어요.
1: 네, 그래도 뭐 그런 어떤 그냥 사소한 그런 거지만 그래도 다 적었어요. 근데 그 적을 때는 솔직히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적었다기보다는 뭐 생각나는 대로
3: 적으라니까
1: 부모님들이 아니면 선생님들이 하지 말란 거 했던 것들.

0: 네네네.
1: 뭐 하다못해 뭐 수업 시간에 떠든 거 뭐 이런 네. 것까지 다 적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종이를 접어서 이제 가지고 있으라 그래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캠프하이어 때 그 예수님 그 이 분장을 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네. 선생님이 지나가는데 그 십자가 끝에 이렇게 주머니가 달려 있었어요. 네. 이게 지나가는데 네. 거기다가 자기가 지었던 죄를 다 집어넣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 분장을 하신 분이 이렇게 저 앞으로 가서 네. 이제 십자가 위에서 이제 딱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음향 효과로 꽝, 꽝, 꽝 하면서 이제 그 못 박는 세 번 이 못 박는 소리를 내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나의 죄 때문에 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제 안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힘든 그리고 또 너무 예수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시작해서 막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서는 나중에 이제 눈을 떴는데 찬양 막 하더라고요. 근데 찬양할 때 눈을 떴는데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없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는 동안에 그런데 예수님 복장하셨던 분이 이제 흰 옷을 입고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죄 주머니를 들고 캠프와이어 그 불 앞에 서신 거예요. 그러니 그 죄가 담겨 있는 주머니를 그 불에다가 딱 집어넣더니 그 이제 그 주머니가 타기 시작하잖아요.
2: 퍼포먼스. 와.
1: 그때 갑자기 내 죄를 다 하나님께서 다 태워주시고 없이 해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케 해주셨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몰려오니까요. 그날 거기에 거의 1,000명 넘는 아이들이 모였었는데 그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네. 그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새벽 2시, 3시까지 우리가 그 앞사람 어깨를 붙잡고 기차놀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냥 밤새도록 찬양을 했습니다. 네. 아, 그 바로 직전에 그 불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너무 감사한 마음과 내 죄를 사함받았다는 기쁨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막 엎드려서 기도하고 막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찬양이 시작되니까 막 기차놀이를 하면서 밤새도록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 너무 감격이 커가지고 그날 하나님이 아주 뜨겁게 만나주시는 그 성령 체험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다른 거는 생각도 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살았습니다.
0: 요 퍼포먼스 요즘 아이들에게 하면 좀 통할까 어떨까요?
3: 될 것 같아요.
0: 괜찮을 것 같아요.
3: 네, 딱 이해가 쉽게.
0: 근데 왜 요즘 이런 거 안 하나 모르겠네요.
1: 그러게요.
0: 네. 되게 좋은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굳이 길게 설명하지 맞아요. 않아도 체험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죄사함에 대한
1: 그때 아주 강렬하게 들어오더라고요.
0: 아, 그럼 이제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결심한 순간부터 비록 중학생이었지만 모든 기준과 가치관이 변화가 생겼겠네요. 어떻게 달라졌던가요?
1: 그러니까 일단 그날 집에 돌아 그 다음 날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 혼자.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중학교 2학년인데 그럼 기도할 때 뭐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0: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1: 공부 잘하게 뭐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뭘 위해 기도했냐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0: 이미 타고났네 목사님.
2: 그러니까 약간 타고날 때부터 그냥 목사님을 태어나신
0: 것 같아요.
1: 아니 그냥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기도가 나를 위한 건 이미 하나님이 해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짜 나라를 와 민족을 위해서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제가 너무 그때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인데도 막 겨울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나갈까 봐 땀을 흘려 가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또 그때 기억해 보면은 제가 질문쟁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2: 누가 질문을
0: 그렇게
1: 하나님께 그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거예요.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물을 마시는데 하나님 이 물을 마실까요? 신같다 할 정도로 하나님
2: 어디 가는 게 조금 귀찮았을 것 같은데
1: 그럼. 되게 귀찮으실 것 같아요.
0: 매일 3시간씩 예배 본 부작용이 좀 있네요. 부작용이 있어. 너무 봤어. 기술 너무 했네.
2: 지금 화장실 가도 될까요?
1: 맞습니다. 제가 화장실 갈 때도 하나님 이제 화장실 갈까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데 예. 시도 때도 없이
0: 모든 행동을
1: 모든 행동을.

0: 양치를 할까? 그러니까 아, 모든 질문을 한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때부터 뭐 그 이후로 계속 그러진 않았지만 예. 한동안 예.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 물어보면서
1: 우리 아이들 왜 병 걸리듯이
0: 맞습니다.
1: 왜? 네. 뭐 이렇게 써 왜? 그런 걸 줄 알아요. 이렇게 하듯이 계속 왜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네. 아이들.
2: 아,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답을 주십니까?
0: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 거를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네. 그런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 네. 네. 아, 근데 그렇게 응답이 있을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응답인지 이게 응답인가 아닌가 그냥 내 생각이 아닌가 뭐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거 구분이 됩니까?
0: 네.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도했을 때 네. 우리가 말씀 중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을 시행해 주겠다는 예수님의 네. 약속이 있거든요. 또 15장에도 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구하면 되니까 이제 뭐든지 구하면 되는데 그럼 왜 구했는데 안 주시느냐 이렇게
1: 약속장 안 지키시잖아요.
0: 네, 그러니까 약속하셔놓고 왜 안 주시느냐 하게 되잖아요. 근데 네. 그 말씀을 보면은 예. 그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시면 네.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아들의 네.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1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보면은 너가 내 안에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냥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게 영광 돌려드리는 거면 부자로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하지만 부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는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이라고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아,
1: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그렇게 믿어줬어요?
0: 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네. 이건 뭐 요즘 깨달은 건데요. 네네. 그 수영을 할 줄 알면 네. 물의 깊이는 상관이 없잖아요. 물이 깊든 얕든 수영은 그 위에서 지나가는 거니까. 네네. 그리고 또 아침에 내가 뭐 빨간 넥타이를 맬까요? 뭐 파란 넥타이를 맬까요? 옛날 질문할 때는 그거 하나까지도 물어봤는데 네.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네가 알아서 매라 이렇게 하시는 거.
2: 뭐 그것까지 네가 좀 귀찮으셨네. 네. 매.
0: 그냥 매. 네. 파란 것이든 빨간 것이든 그거는 우리한테 또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지혜 안에서 네. 어울리는 걸 맬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쫓아 예. 또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고 예.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네요. 중요한 얘기네요, 정말. 네. 그리고 목사님 그 후에 이제 그 음악 전공하셨죠.
0: 네.
1: 음악 전공하셔서 뭐 그 마당놀이 기획도 하셨고
0: 네.
1: 또 음악 보니까 뭐 국립극장 팀에도 계셨고 공연 기획도 많이 하셨는데 네. 어떻게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을까?
0: 네. 네. 제가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기획 일도 하고 또 음악 쪽 일을 하다가 네. 이제 컴퓨터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네. 컴퓨터 회사에서 그런 미디어 파트를 네. 하는 걸로 그때 이제 그 산업특례위원으로 제가 네.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제가 평생 어떻게 살았냐면 학교, 집, 교회 거의 이 루틴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거기에 뭐가 들어왔냐면 회사가 들어온 거예요.
1: 네. 네. 네.
0: 회사를 다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거기에 이제 믿지 않는 형들이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굉장히 지혜롭게 뭔가 돈도 벌고 네.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했어요.
1: 교회 재밌는 게 또 있었죠?
0: 네, 맞아요. 네.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1: 교회에서만 놀다가 네. 사회 형들 만나니까 네. 달콤함이 좀 있었잖아요.
0: 달콤함이 있었습니다.
1: 이런 재밌지. 세상이 또 있었네, 그런 거죠.
0: 아니,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1: 매일 3시간씩 예배만 보다가 갑자기 3시간 지금 매일
0: 프리타임이 생긴 거죠.
1: 그럼, 그럼요.
0: 네, 그래서 아 그때 제가 회사에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하여튼 뭐 도맡아서 뭐 회사에서 한다 그러면은 네.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것처럼 네, 네. 회사에서 되게 열심히 했는데 네. 그때 회사에서 로드쇼라 그래서 예. 각 지역마다

0: 다니면서 그 제품을 시연하는 역할을 이제 저한테 맡기셨어요.
1: 네.
0: 그래서 그때 시연하는 전날 데코레이션을 하는데 네. 그날 갑자기 제가 쓰러진 거예요, 밤에. 막 이렇게 그 연회장을 꾸미다가.
1: 네.
0: 그랬는데 그 응급실로 갔는데 네. 아무래도 그 빨리 그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저는 그거 못하고, 이거 하고 싶은데 못하고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그 서울로 오게 되고 비행기 타고 바로 와서
1: 예.
0: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1: 아유.
0: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입원을 했더니 그 제가 이제 간이 너무 진짜 너무 열심히
1: 아.
0: 그 과로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간이 문제가 생긴
1: 예.
0: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수치가 계속 올라가서 이제 이게 꺾이지 않으면은 이제 이대로는 아마 그 좀 생명의 위험이
1: 아, 그 정도요?
0: 네,
1: 그때 20대 중반이었어요.
0: 20대 중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그 교회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이렇게 뭐 큰 죄를 저본 적도 없는데
1: 네네.
0: 그리고 또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1: 네.
0: 이렇게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1: 네.
0: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니까
1: 네.
0: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죽더라도 하나님 부르시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이렇게 평온한 가운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억울해지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 아, 내 인생 이렇게
2: 매일
0: 열심히 살고
1: 3시간씩 결정적일 때는 꽉
2: 그러니까.
0: 지금 회사 다닌지도 얼마 안 됐고 재미난 거 거의 경험해 본 것도 없구나. 네. 이렇게 그냥 하나님
1: 이렇게 합니까?
0: 데려가십니까? 네. 근데 그렇게 막 한참 항의하다 보니까 네. 이러면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잠잠해지면서 또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미치는 게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막 하루에 몇십 번씩 막 뜨겁게 감사 기도했다, 원망 기도했다. 그러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1: 네.
0: 또 하나는 친구들이 오면 건강한 친구들이 와서 정말 괜찮을 거야 그러는데
1: 네.
0: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3: 그러니까
0: 네. 너희는 건강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나는 지금 죽기 직전인데. 그것도 그 당시에 너무 힘든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견디고 있는데 근데 하루는 어머니께서
1: 네.
0: 오셔가지고 이제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귀에다 대고서는
1: 네.
0: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막 하도 지쳐가지고 누워있으니까 독실에 있었는데 누워있으니까 어머니께서 제 귀에다 대고서 말씀을 읽어주시는데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1: 네.
0: 그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나니
1: 네.
0: 이는 저가 하나님을 의뢰함이니이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1: 네.
0: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 천둥치듯이 하나님의 이 온 우주를 덮는 그 소리를 어머니가 그냥 정말 자그마한 네. 소리로 제 귀에다가 잠든 아들한테 읽어주시듯이 아주 작은 소리로 읽어주셨는데 그 소리가 온 우주를 덮는 천둥같이 저한테 그 외쳐지는 거예요.
1: 예.
0: 하나님이 저한테. 근데
1: 예.
0: 그때 뭐가 느껴졌냐면 제가 지금까지 중고등부 회장하고 무슨 성극하면 예수님 역할하고
1: 네.
0: 언제든지 찬양하고 그 믿음으로 살았다고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자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제 안에 믿음의 기둥이 없으니까 계속 흔들리고 계속 무너지고 제 안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원망의 마음이 이렇게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던 문정웅이 아니라 내 실체를 보니까 껍데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 안에는 심지가 없고 그날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나를 믿음 좋은 청년이라고 부른 그게 듣기 좋아서 너무 겉모습만 이 가장하고 살았고 내 안에는 진짜 믿음이 없었군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견고한 심지를 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1: 네.
0: 그 안에 믿음의 기둥이 세워지면서
1: 네.
0: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갑자기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1: 오.
0: 아 하나님이 나를 믿음 안에서 데려가시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해도

0: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 진짜 후회 없이 어떤 뭐 아쉬움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순간부터 계속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그 믿음 있는 척 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때문에 이 가식적인 가면을 썼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정말 그 믿음의 심지를 견고히 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진짜가 돼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예.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그 기도한 날부터 제 수치가 꺾인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서 며칠 있다가 예. 이 병원에서 퇴원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치료를 해주셔서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근데 그때 바로 어머니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예. 너가 하나님 살려주실 것 같다. 하나님 너 살려주실 것 같다. 근데 너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아무래도 이거는 하나님이 너를 이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주 그 비즈니스를 잘해서 네. 좀 가난한 시절을 보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가난이 없는 예, 예. 아주 부유한 장로가 예. 돼서 예, 예. 이제 교회를 서포터하는 아주 그런 비즈니스맨이 돼야겠다 그런 계획도 세웠고 기대도 하고 있었는데 예. 어머니께서 너 이제 목회를 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신 것 같다 이렇게 예. 말씀해 주셔서 예. 어머니 제가 만약에 병원을 나가면 예. 제가 그러면 그때 이제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제가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병원을 나오게 해주셨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죠. 이미 약속을 했으니
1: 난 소원을 안 했어. 살면서 소원을 안 해.
2: 근데 하나님이 네. 다른 기도는 잘 안 들어줘도 소원 기도는 다 100% 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1: 인생을 네. 걸고 하는 기도니까 내 네. 삶을 바치겠다는 기도니까
0: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결정적으로 컨펌해 주신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원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도 네네. 하나님 왜 안 계십니까 했는데
1: 네, 했을 때도
0: 하나님 저를 안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괴로움 당할 때 하나님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네.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 안에 이렇게 품고 계시는데 네.
3: S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내일 후속편이 이어집니다.

0: SBS
1: 아이유의 가을 아침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음성만 들었던 내겐. 양희은의 1991년 노래를 2017년 아이유가 다시 불렀습니다. 가을 아침은 그저 평범한 계절송이 아닙니다. 봄, 여름 철없이 놀던 아이가 새벽에 눈 못 뜨던 철부지가 문득 불어온 초가을 대바람에 어른 비슷한 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는 어떤 계절의 바람이 불고 있나요? 노래에 의한 음악평론가 임희윤이었습니다.
2: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입니다.
3: 여호수아 6장에 가나안 땅의 첫 전쟁, 여리고 전쟁이 나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리고 성과와 관련된 전설적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주일에 목사님이 주일 학교를 둘러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기특해서 한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아이가 당황하며 대답을 합니다. 제가 안 그랬어요. 아니,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길래 이런 대답이 나오나 싶어서 선생님을 쳐다보았더니 선생님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 아이는 거짓말할 아이가 아닙니다. 안 했다면 정말 안 한 겁니다. 황당해서 교육부 장로님께 상황을 설명했더니 장로님이 민망해하며 대답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인이 저지른 일 같으니 교회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0: 복구비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청구하는 대로 긴급 처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실제로 이런 대화가 오고 갈 일이 없기에 가벼운 유머이긴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많기에 이 이야기가 심각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으로 견고한 진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리고와 같은 수없이 많은 견고한 진들을 우리도 만나게 됩니다. 진학, 취업, 사업, 대인관계와 같은 일반적인 문제들 또는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나쁜 습관, 미움, 분노, 게으름과 같은 견고한 진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견고한 진, 어떤 견고한 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리고 전쟁은 우리가 만나는 견고한 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리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임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여리고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 돈 후에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이미 승리한 전쟁임을 믿고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은 한 절로 정의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즉 말씀대로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만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내면의 문제, 상황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리고성은 조금씩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모두 순종한 마지막 날에 일시에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연약한 사람들은 기도뿐 아니라 신앙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서 인생의 길을 막는 모든 견고한 진들이 일시에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였습니다.
2: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신명기 16장 13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와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 보는 시간. 오늘은 신촌 성결교회 박노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 세 가지는 무엇이었을까?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그것은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이었습니다. 가르치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세 가지 일을 우리 교회도 힘써 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교회는 이 가르친 일을 중시하여 어린 유아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교육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매주 수요일 전도하는 날로 삼고 있습니다. 상시 전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봄과 가을에 전도 축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셋째 치유는 어떻습니까? 현대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세상에서 우리가 굳이 이 치유 사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치유가 여전히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있는 병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어느 안식일 예수님께서 회당에 참여하시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보라,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손마름에 대한 현대의 의학적 추정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말초신경 손상에 의한 근 위축입니다. 이는 당시 육체의 일을 하는 이들에게 흔히 발견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랜 전승에 의하면 그는 석공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석공으로 일하던 중에 외상을 입었거나 신경에 손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그의 손이 오른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장애가 심각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손은 일하는 손이요, 그 손은 활동하는 손입니다. 그 손은 생계를 유지하는 손인 것입니다. 그는 그 손으로 일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손을 쓸 수 없습니다. 그 후 그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삶은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 고단한 형편 속에서도 안식일 회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목하신 사람은 바로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식일 회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율법사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목하신 이는 손이 오그라든 바로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지금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손을 펴지도 못하는 이에게, 손을 뻗을 수 없는 이에게 손에

펼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그가 손을 펼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주전 586년 유다의 도성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을 때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 가운데 선지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뼈는 심히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로 살게 하리라. 아무 생명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곳에 서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살리라 하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이미 말라버린 뼈들에게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그때 그는 주여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마른 뼈에게 말해야 합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뼈가 말라있지 않습니까? 들을 만한 사람에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들에게 살라고 말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겔은 다행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일을 행합니다. 믿음으로 행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그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생기와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임당한 자를 다시 살게 하라. 대언하니 그 뼈들이 살아나 일어서는데 그것은 엄청나게 큰 군대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성경은 그가 손을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가 회복되니 손을 내밀었다 하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고 그가 회복된 것은 우리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손이 회복되어야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순서입니다. 살아나면 일어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라 그리하며 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으면 손을 뻗으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손을 뻗으라 그리하면 나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손을 뻗는 일은 손이 오그라든 이에게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미는 순간 그의 손은 이미 치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손을 뻗는 것은 그의 감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손을 내민 것은 전적으로 그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때 모세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마른 손이 펴지고 바다 가운데 마른 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전혀 일어서지 못한 한 장애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 이였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일렀습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자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한마디에 그는 그의 장애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걷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기 부정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정하게 합니다. 지난날의 실패를, 아픔을, 의심을, 불안을, 두려움을 깨끗이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는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예, 그렇습니다 하고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보시오 바울 선생,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오? 저보고 일어서라고 했소. 나는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 사람이옵시다. 그가 이렇게 나왔다면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알지도 그에 대해 듣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말씀에 자신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그에게 생명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손 마른 이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손을 내밀라 하실 때 그가 그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왼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그의 오른손은 영영 치유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강천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 번은 지방에 어느 교회에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교회에 저녁 집회를 인도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목사님이 이강천 목사님에게 설교를 마치면 예배당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병들어 고생하는 이들이 많으니 치유의 안수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올라오는 열차 시간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고 자신에겐 안수의 은사가 없었기에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일어서서 각자 자기의 아픈 곳에 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리가 아파서 스스로 걷지 못하고 부축을 받아서 예배에 참석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평했다고 합니다. 다리 아픈 사람 고쳐주고 일어나라고 해야지. 일어나면 고쳐준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는 불평했습니다. 그렇죠. 다리 아픈 사람 고쳐주고 일어나라 해야지. 일어나면 낫는다 하니 그는 어쩌지 못해서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라 하면 일어날 것이지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으냐. 누가 그의 뒤통수를 세게 쳐서 그는 깜짝 놀라 일어서서 좌우를 둘러보았습니다. 자기를 친 사람을 그는 발견할 수 없었고 그는 이미 일어나 있었으며 그 시로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루는 치유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신자가 이 집회에 참석은 하지 않고 집회 전에 이 목사님을 붙들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엇이 그리 바쁘십니까? 목사님이 붙자 그 환자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파서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얼른 기도받고 돌아가서 침대에 누워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무슨 치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응답을 기대하는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겁니다.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기도는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주께서 하라 하신 대로 그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에 피가 돌기 시작했고 그의 손에 신경이 힘을 얻고 그의 마른 손에 꽃처럼 활짝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치유를 얻었습니다. 그의 손이 다른 손과 똑같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통해 그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믿음을 통해 그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곳 회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충격적으로 예수님을 고발할 기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오직 예배만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회당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치유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언제나 병고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고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걸어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덮임을 받기 위하여 환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그와 같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러니 그 안식일의 치유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아파하면 우리는 다 같이 아파하고 한 사람이 영광을 얻으면 우리는 다 같이 기뻐합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하나님의 추구의 응답 또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 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유를 은사나 혹은 능력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사랑의 행위로 이해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은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요 당신의 사랑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

0: 바로 병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언젠가 성전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를 고쳐준 후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의 권능과 그의 경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치유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의 신촌 성결교회 박노훈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촌 성결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CBS 방송의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5: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4: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5: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세요.
4: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유래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진심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가 깊게 담긴 말이죠. 요즘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나는 요리에 진심이야. 나는 여행에 진심이야. 진심이라는 말은 어쩌면 내 마음이 정말 향하고 있는 곳을 알려주는 표현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는 내가 진심을 다하는 일은 무엇인지 조용히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좋겠죠. 여러분은 무엇에 진심이세요?

전심으로 구현아의 찬양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화요일에 함께하는 김은영의 CCN 캠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생각하다 보니 뭐 여러 가지가 떠오르잖아요. 저도 참 좋아하는 게 많지만 그중에서도 이렇게 매일 밤 여러분과 만나는 것 진심으로 좋아하는 저의 하루 일과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좋은 마음 나누면서 저도 이 시간 통해서 정말 힐링하고 진심으로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좋은 만남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 알고 계시죠? 광고 듣고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오 강릉 육종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우리의 12시를 항상 유쾌하게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최인영 목사님께서 부르신 내가 가장 바라는 일 조금 전 들으셨고요. 앞서 전해드린 곡은 온 맘 다해 였습니다. 오늘은 박지현 씨의 음성으로 함께 보셨어요. 자, 오늘은 2시간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가득 채워드리는 아무 코너 없는 화요일입니다. 정승하님, 강찬 목사님 곡을 신청곡으로 남겨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오늘 준비하고 있고요. 임신홍님께서 어머니 생각나신다고 샤론의 꽃예수 청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창문에 박진희 씨와 어린이가 함께 부른 정말 예쁜 그런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잠파오님께서는 공부방 다시 복습을 해주셨어요. 공부방에서 소개해드렸던 곡들을 신청곡으로 남겨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청지기의 불안이 요즘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청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과 함께 김쌤의 곡이죠. 김영범, 진보라, 내 주님 없으면 남겨주셨는데 얼마 전 불안을 전해드려서 오늘은 김쌤의 내 주님 없으면, 김영범, 진보라, 내 주님 없으면 전해드립니다.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너를 바라보며 나는 기도했지. 오늘 하루 사랑하는 날 되어지도록, 사랑할 수 있으므로 기쁜 날 되도록. 혹 세상이 너에게 상처 주는 날 된다면 주님의 사람이 주의 사랑으로 넉넉히 예쁜 기도할 줄 아는 아이야, 알고 있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기타와 아름다운 듀엣 김영범 진보라 내 주님 없으면 또 박진희 샤론의 꽃 예수 강찬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어린 찬양 준우님께서 우리 영적 가족들을 위해 방송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정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러브의 찬양을 신청곡으로 써주셨어요. 그리운 예루살렘 오늘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587님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찬양은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듣고 싶은데요 하셨어요. 이 곡은 장욱조 찬양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90님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엊그제 청춘이었고 하루하루 생각나면 다 기억이 나는데 밤 공기가 차가워진 9월이 지나가는 밤이네요. 정말 9월이 오늘과 내일 이제 이틀 온전하게는 내일 하루 남은 건데요. 정말 이 9월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며 보내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1390님,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는 이 한 줄에 전해드린 곡이 여정이라는 한나영 씨의 음성이었는데, 왠지 이 곡을 들을 때면 정말 그 파노라마처럼 지난 시간이 쓱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앞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장욱조 목사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또 위러브의 그리운 예루살렘 함께 보셨고요. 1부 끝곡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테 알라바모스, 타미 워커, CA 워십 밴드 찬양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2부에서 계속해서 사연 신청곡 전해드립니다.
1: You know, the Bible says that every nation and all of creation will worship the Lord. Hallelujah.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3: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교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제111회 총회 임원회가 다음 달 1일 정신여고회에서 첫 모임을 갖습니다. 예장통합 권희영 총회장은 제111회 총회 임원회가 첫 임원회를 정신학원에서 시작하는 것은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겠다는 결단이자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과 종교교육의 자유를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예장통합 임원회는 이날 제111회 총회 평가와 함께 새 회기 상정된 안건 논의를 진행하며 전국 노회와 지교회에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기독교 사학을 위한 기도와 사랑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협의회는 어제와 오늘 충남 보령 한화리조트에서 제91차 정기총회를 열고 대전 신흥교회 장경진 목사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장경진 신임회장은 교단의 100주년을 준비하고 인공지능 시대 목회의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협의회 부회장은 단독 출마한 충북 시골교회 신익준 목사가 선출됐으며 상임총무에는 파주 운정교회 강보식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매년 전 세계 64개국에서 진행되는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가 오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서울 명동에서 열립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는 전 세계에서 약 100만 명이 참여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0: 낙태 종식을 위해 기도하는 국제적인 생명운동입니다. 한국에서 동참하는 대표단체 태아 여성보호국민연합은 위기에 놓인 태아와 임산부를 사랑으로 품고 돕는 실천이라며 교회와 성도들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현장 기도는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 중구 명동 문구 앞에서 진행되며 현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매일 제공되는 기도문으로 가정에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O, Y, Sys, No, 플라스틱 전국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오늘 서울 중구 명동 한국 YWCA 연합회 앞에서는 전국 YWCA가 2년 동안 동시에 진행할 탄소 감축 캠페인을 알리는 거리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 YWCA 사무실과 교회, 식당과 카페 등에서 누구나 텀블러에서 물을 담아갈 수 있도록 지역 오아시스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운영 한국 YWCA 연합회장은 우리 동네에서 텀블러에 물을 채울 수 있는 곳을 만들어가는 캠페인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2월 개최되는 2027 한국 카이퍼 컨퍼런스를 앞두고 아브라함 카이퍼와 한국교회를 연결하는 세미나가 열립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과 숭실대 가치와 윤리연구소는 다음 달 19일 아브라함 카이퍼와 한국 기독교 운동이란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교계뉴스 송주열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는 영어로 된 제목 두 곡을 엮어봤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뉴 리더였어요. 이천의 찬양 그리고 장윤영의 웰컴 스트레인저 전해드렸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신청하신 주님의 공주님 오늘은 소리엘의 찬양으로 전해드릴게요. 라닌의 등불님 프롬갓의 노래하며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신청곡 써주셨습니다. 유니버스 파트 1으로 써주셨는데 여기에는 피처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네요. 김미희, 박소연, 영진, 임규희, 다엘, 홀씨, 또 김태윤, 조민석, 조영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선우다혜, 김훈희 씨가 함께하는 노래하며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좀 여러 사역자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죠. 서드베이스의 진동 준비했습니다.

지명현, 장혁재 두 분으로 함께하는 소리엘 야곱의 축복 전해드렸고요. 노래하며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프롬갓의 찬양이었어요. 김미희, 박소연, 영진, 임규희, 다엘, 또 홀씨, 김태윤, 조민석, 조영호로 함께하고요. 선우다혜, 김훈이가 함께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진동은요. 서드베이스의 찬양이었는데요. 강찬, 박요한, 김브라이언, 이윤화, 강원구, 오은, 김소중, 정주연, 최혜진, 이다혜가 함께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출석체크할 때가 있는데 출석체크하는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산꾼 시인님,

향기로운 나무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가족의 평화를 기대합니다 하시며 써주신 곡 오늘 전해드립니다. 신혜숙님 남겨주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김수지의 찬양 오늘은 이삭줍기로 전해드릴게요.

향기로운 나무,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김수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어서 홍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전해드렸어요. 8896님께서 안녕하세요. 15년 전 딸아이 고3 때 밤늦게 학원 픽업해서 오고 가며 차 안에서 종종 듣던 프로그램인데 이제는 멀리 독일에서 듣고 있자니 그때 생각이 나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오늘은 그 딸아이와 예쁜 손주와 함께 듣고 있어요. 독일에 사는 딸에게 깜짝 선물하고 싶습니다. 사연이 소개되면 정말 좋겠네요 하셨습니다. CCN 캠프가 정말 저희 CBS가 자랑하는 전통의 CCM 프로그램인데 15년 전 그때도 이 시간에 그때는 19살의 따님과 함께 하셨다면 이제는 엄마가 된 따님과 함께 하신다고 따님을 응원하고요. 또 무엇보다 그 곁을 이렇게 지켜주신 우리 8896님 예나 지금이나 또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따님께 그리고 너무 예쁜 우리 손주에게 전해드리는 찬양은 요게벳의 노래 함께 할게요. 주찬미의 음성입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9월 30일, 이제 9월의 마지막 날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모두 모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마무리, 좋은 시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조찬미의 음성으로 요괴배세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끝곡은요. 논모엔 라이브 앨범에서 All to You, I Surrender All 접속곡으로 준비했습니다.

0: CBS 휴식 같은 라디오 The Good Life. 여기는 CBS입니다. Fun seems to be
1: the ideal.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분명 같은 일을 하는데 수월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알고 보니까 그를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더라고요.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보다 쉽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일을 거들어주는 손길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원래 그랬으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원래라는 것도 시작과 끝이 있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 당연한 게 아니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이유가 오늘은 감사의 이유가 되길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내가 잘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돕는 손길이 있어 가능했음을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이길 원합니다. 첫 곡으로 한웅재 고마운 사람들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할게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그 돕는 손길을 찾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폴라리스님 오셨고요. 고풍상홍이라는 아이디 쓰시네요. 어떤 뜻일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을 봐. 홍희석이 부릅니다.

홍의석 하늘을 봐 오은이 부른 작은 손의 기도까지 들었습니다. 에스프레소님 가을 옷 정리 중이시군요. 원래 집안일이라는 게 이것만 해야지 하다가 일이 커지더라고요. 아타카님이 신청하신 이수철님의 보이스가 가을에 너무 잘 어울립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 나라는 곡이고요. 900이라는 부제가 붙은 곡입니다.

이부트 메리와 김대환이 함께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리고 이수철이 부른 나라는 곡 두 곡 들었습니다. 표고님께서 캐스팅 크라운스의 Praise You in This Storm 신청하셨어요. 이 곡 들으면서 곡에 대한 해석 예 잠깐 곁들일게요.

이쯤이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개입해서 구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아멘이라고 말하는데도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천둥이 울릴 때 빗속에서 겨우 들리는 주의 속삭임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의 자비가 내리기에 나는 손을 들고 주고 빼앗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래서 이 폭풍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고 손을 들 겁니다.

기도했는데도 고난이 계속되는 상황이지만 눈물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폭풍 속에서도 당신을 찬양합니다. 마음은 찢기지만 당신은 내 곁을 떠나지 않으셨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에게서 옵니다. 아멘. Praise you in this storm. 캐스팅 크라운스 앨범에서 함께 했습니다. 가끔 해석을 해드리면 이게 들으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나라는 염려가 살짝 돼서 오늘은 해석합니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예, 들려드렸어요. 무지개님께서 오늘도 찬양으로 힘찬 발걸음이 되니 감사합니다. 아멘. 조종님께서 나를 덮는 은혜 신청하셨어요. 피아워십 앨범에 있는 곡이죠.

깊어진 삶을 줄게 제키리님의 신청곡을 오늘은 유은성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은희님 오셨어요. 해석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사랑꾼님도 오늘의 이 분위기, 환경, 하늘, 주변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천고마비 맞습니다. 7363번님도 오셨는데요. 몇 개월의 백수 생활을 마치고 어제 출근했던 아들이 집에 와서는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냐고 한 달만 해보라고 해도 결국 오늘 가지 않았어요. 계속 말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다 꾹 참고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앞날을 주님께 맡긴다고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낍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길을 찾아 잘 걸어가리라 믿습니다. 아멘. 느끼

스트레스, 답답함, 안타까움, 네, 공감합니다. 또 그럼에도 아드님도 고민했고 생각을 많이 하고 결정을 했으리라 생각하니까 그 또한 이해가 됩니다. 쉬다가 일했으니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막상 그곳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달랐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결정이든 비록 부모의 마음으로는 흡족하지 않은 결정이라도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성장하는 시간으로 지금 이 시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7363번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곡 전해드려요. 김형미가 부르는 요괴뱃의 노래.

조수아님, 오랫동안 고민하던 자궁 적출 수술 받기로 하고 30일에 30일이면 내일이네요. CT 촬영이 있는데 모든 검사와 앞으로의 수술 일정 주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억하고 기도. 우리 당양로 가족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어노인팅 예배캠프 앨범에 있는 곡 주의 옷자락 만지며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0: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 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첫 곡은 우루루 워십 앨범에 있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들려드렸고요. 원성남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름드리 엘렌님 오셨어요. 반갑고요. 리빈님께서 귀한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그 귀한 삶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 아멘. 주님 우리를 보내소서 신청하셨는데요. 이실라와 서현실이 부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종이란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당한 부끄러움을 대신해 아버지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주께서 입으신 구원의 옷으로 난장한 거룩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길가 은행나무 잎 색깔도 노랗게 변해갑니다. 저의 애창곡 내 주를 가까이 신청합니다.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을 오늘은 박승민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어제 본 상사화예요. 3665번님. 저는 처음 이 꽃을 봤는데 너무 신비롭고 화려하고 예뻤어요. 꽃무릇도 예뻤을 텐데 늦어서 많이 진 모습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신경 써서 가야겠어요. 여름에 연분홍은 상사화고 초가을에 붉은 꽃은 꽃무릇이라고 하던데 이 꽃과 잎을 함께 보기 어려운 게 상사화와 꽃무릇의 뭐랄까 특징이랄까? 근데 두 꽃을 딱 놓고 보면 진달래 철쭉처럼 그렇게 구별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예쁩니다. 블루딱따구리님이 꽃말이 신청하셔서 오세연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요. 공주마마님께서 컴퓨터 배우러 다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가요? 예, 나무엔의 쉼 신청하신 곡도 이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CCN 캠프와 노래가 연속으로 같아요. 지금 이 순간님, 그래요? 꽃말이 꽃들도요? 아니면 꽃들도 쉼이요? 원래는 꽃말이 쉼을 연결해 놨는데 마침 수아사랑 윤하님께서 꽃들도 신청하셔서 와 이거 이으면 좋겠다 싶어서 꽃말이 그리고 꽃들도 지이워십과 한지호가 함께한 곡 들려드렸고요. 공주마마님의 신청곡 쉼 나무인의 목소리로 이어서 들었습니다. 하얀 순수거님께서 일을 시작한 후로 이 시간대 방송 못 들어서 너무 서운했는데 여유 있게 방송을 또 들으니까 좋고요. 병원을 가야 해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지만 오랜만에 반가웠어요. 네, 하얀 순수거님. 아, 저도 모르게 손을 흔드네. 반가웠습니다. 오늘 병원 잘 다녀오시고요. 애인이 김미라님께서 신청하신 900 또 하나의 시 23편 이대규입니다.

모양들을 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게 안주는 그분. 푸른 초자주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동일이 불렀고요. 유효림의 목소리로 날 일으키시는 주 함께했습니다. 다들 어디 놀러 가셨을까요? 날씨가 좋아서 내일은 더 많은 분들이 당신을 향한 노래와 함께 하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끝곡으로 나 사는 동안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또 감사가 넘치는 하루로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미국인 존슨 오트만 2세 목사입니다. 오트만 목사는 미국 뉴저지주 매드포드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19살 되던 해 감리교 감독파의 한 교회에서 예수를 영접했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찬송가 90

22장 외에도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는 나의 친구로 고백한 노래입니다. 참된 친구라면 흉허물을 털어놓을 수 있고 남모르는 비밀 얘기까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우정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고 연약한 인생들을 친구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는 사랑의 친구십니다.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전합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0: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1: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용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0: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1: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올해 9월 19일 기후 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 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9월 30일 수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0: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탄식을 듣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무너지는 땅과 기후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 네팔의 홍수처럼 한순간에 삶을 휩쓸어가는 재난과 작은 곤충 한 마리의 죽음까지도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을 주옵소서. 해마다 기록을 넘어서는 더위와 달라지는 계절, 옮겨가는 농작물의 자리를 보며 이 땅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듣게 하시고, 우리의 편리함과 풍요가 누군가의 고통과 자연의 희생 위에 세워지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자리한 풍요의 우상과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시고,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작게 쓰고 함께 나누는 것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절제가 지구를 살리는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나눔이 가난한 이웃의 삶을 지키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개인의 작은 실천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기업과 정부와 세계가 기후위기의 책임을 함께 지고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후위기로 가장 먼저 고통받는 가난한 이웃과 약한 생명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곁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서울시 송파구 낮은 자리 교회 김은등 목사였습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0: 9월 30일 수요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찬송가 318장 보내드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프롬가시 노래합니다. 크룩스의 찬양 찬송가 136장, 거기 너 있었는가. 이어서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입니다. 찬송가 49장, 참 즐거운 노래를.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성우 선정화 권사가 낭독해드립니다.
1: 시편 110편.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 쳐서 흩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나라를 심판하실 때 그 통치자들을 치셔서 그 죽음을 이 땅 이곳저곳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신의 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0: 성경 낭독 시편 110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메리 제인이 부르는 태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브라운 월십 주 안에 있는 나에게.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삼일교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1: 하나님께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라떼 신앙이 그립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박윤규의 책 대답만 잘해도 청년이 산다에서 신세대와 기성세대가 서로 듣기 꺼려하는 대화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기성세대는 업무를 맡기거나 요청할 때 제가요? 왜요? 지금요? 신세대의 반응에 당황합니다.

합니다. 자신들은 하라면 하는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 때는 말이지로 시작되는 모든 과거의 영웅담, 고생담 이야기, 이른바 라떼 화법을 신세대는 듣기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재미있는 과거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우리 때에 비하면 너희는 지금 편한 거야, 그러니 더 열심히 해 라는 많은 경우 훈계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요즘 가정, 직장, 교회를 막론하고 어디 가서 자신의 유익한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합니다. 행여나 시대에 뒤떨어진 꼰대 소리를 들을까봐 혹은 젊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까봐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어른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앞뒤 맥락 없이 자신의 과거 영웅담만 늘어놓으며 타인을 가르치려 드는 태도는 분명히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나 때는 말이지 라고 입을 뗄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그 시절에 자신의 온 삶을 땀과 눈물로 불태워본 경험이 있다는 뜻 아닐까요? 무언가에 미쳐서 밤을 새워보고 견딜 수 없는 시련 앞에서 통곡해보고 생의 밑바닥에서 뜨거운 열정을 품어본 사람이 꺼낼 수 있는 삶의 서사가 바로 라떼 이야기입니다. 시인 안도윤은 그는 너에게 묻는다에서 불꽃처럼 살아본 인생의 숭고함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길가에 버려져 이리저리 차이는 하얗게 바스라진 연탄재. 사람들은 다 탄 연탄재를 보며 쓸모없다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연탄재가 하얗게 변했다는 것은 추운 겨울 누군가의 방을 덮이기 위해 자신의 온몸을 불태웠다는 숭고한 증거입니다. 어쩌면 나 때는 말이지 라고 말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이 하얀 연탄재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심한 라떼 화법도 문제지만 오히려 모든 라떼 화법을 꼰대로 몰아가는 것 또한 문제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종종 라떼 화법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거든요. 아니 많습니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킬 때를 기억해보라.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던 때를 기억해보라.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었던 때를 기억해보라. 하나님의 은혜는 몽땅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을 벗삼고 돈을 우상 삼고 사랑하는 세대, 과거 받은 은혜 역사를 기억하지 않고 추억하지 않는 시대를 향해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 때는 말이지 하고 과거 은혜의 서사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라떼 화법이 모두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은 라떼 화법의 나쁜 의도와 목적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오로지 시대에 뒤떨어진 훈계의 대화법은 안 됩니다. 반대로 그 대화를 통해 과거 선배들의 숭고한 신앙, 배워야 할 가치, 전수되어야 할 신앙의 삶이 전달된다면, 그래서 다음 세대의 자양분이 된다면 이것은 결코 교회가 버려서도 꼰대로 치부해서도 안 될 소중한 영적 대화요, 필요한 대화요, 신앙의 정수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날 걱정스러운 것은 건강한 영적 라떼 화법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려줄 신앙의 영웅담 자체가 없는 기성시대, 오히려 모범이 되질 못하는 라떼 화법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영적 도전이 없는 밋밋한 시대, 한 번도 누군가를 위해 혹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하얗게 불태워 본 적 없는 차가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립습니다. 우리 안에서 뜨거운 신앙의 무용담이 그립습니다. 나 때는 말이지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 며칠 밤을 새워가며 부르짖어 기도했어. 이 문장이 그립습니다. 나 때는 말이지 성경 읽다가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며칠을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이 울었어. 라떼 화법이 그립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혼 구하겠다고 전도하느라 발바닥이 부르트럭 뛰어다녔지. 이런 라떼는 말이지 신앙 고백이 그립습니다. 교회

0: 물은 화려해지고 예배 시스템은 세련되어 있지만 신앙은 초라해지고 신앙의 삶과 고백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이 때론 투박하고 거칠었어도 생명력 넘치는 그 영적 야성은 점점 우리들에게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 때는 말이야 하며 가슴 펄펄 끓었던 신앙의 체험을 눈물로 들려주시던 성도님이 오늘 더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을 과시하지도 누군가를 옮아내리지도 않는 순전한 라떼 신앙 소유자들, 즉 백전노장이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갈렙입니다. 그는 85살의 노인이 되어서도 40년 전 젊은 시절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그 뜨거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데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할 감당할 수 있으니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갈렙의 화법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 자신의 무용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의 무용담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라떼 아니라 지금도 그 불이 전혀 식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생생한 간증이었습니다. 갈렙은 라떼 신앙에 매여 있지 않고 오늘의 역사의 서사를 또 쓰고 행동하며 기꺼이 험준한 헤브론 산지를 향해 지금 나아갑니다. 어제와 오늘이 있는 신앙, 과거와 미래가 있는 고백, 이 바로 듣는 이의 가슴을 흔드는 거룩한 라떼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는 갈렙을 통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자랑스럽게 들려줄 나의 뜨거운 신앙의 라떼가 있는가? 오늘도 새로운 부르심을 향해 순종하며 새로운 서사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가 말입니다. 연탄재처럼 하얗게 자신을 불태웠던 잃어버린 신앙의 선배의 야성을 계승하고 훗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들려줄 나만의 거룩한 영웅담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치열하게 써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새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3일교 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 민호기가 부르는 찬송가 549장 듣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이어서 김형미가 노래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11회 총회 임원회가 다음 달 1일 정신여고에서 첫 모임을 갖습니다. 예장 통합 권희영 총회장은 첫 임원회를 정신학원에서 시작하는 것은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겠다는 결단이자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과 종교교육의 자유를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예장통합임원회는 이날 제111회 총회 평가와 함께 새 회기 상정된 안건 논의를 진행하며 전국 노회와 지교회에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0: 기독교 사학을 위한 기도와 사랑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협의회는 지난 28일부터 이틀 동안 제91차 정기총회를 열고 대전 신흥교회 장경진 목사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장경진 신임회장은 교단의 100주년을 준비하고 인공지능 시대 목회의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협의회 부회장은 단독 출마한 충북 시골교회 신익준 목사가 선출됐으며 상임총무에는 파주 운정교회 강보식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매년 전 세계 64개국에서 진행되는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가 오늘부터 11월 8일까지 서울 명동에서 열립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는 전 세계에서 약 100만 명이 참여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낙태 종식을 위해 기도하는 국제적인 생명운동입니다. 한국에서 동참하는 대표단체 태아 여성보호국민연합은 위기에 놓인 태아와 임산부를 사랑으로 품고 돕는 실천이라며 교회와 성도들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O, YCS, NO, 플라스틱 전국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어제 서울 중구 명동 한국 YWCA 연합회 앞에서는 전국 YWCA가 2년 동안 동시에 진행할 탄소 감축 캠페인을 알리는 거리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 YWCA 사무실과 교회, 식당과 카페 등에서 누구나 텀블러에서 물을 담아갈 수 있도록 지역 오아시스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과 숭실대 가치와 윤리연구소는 다음 달 19일 아브라함 카이퍼와 한국 기독교 운동이란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주열이었습니다.
1: CBS
2: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새 은혜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1: 제가 지난 시간 변곡점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이 전혀 다르게 시작되는 점, 일의 흐름이나 추세가 바뀌어지는 그 경계점, 그 변곡점이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겠다고 결단한 것은 모세 삶의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될지도 모르는 그 미래의 환경으로 가고 싶지 않았던 모세는 끊임없이

이유와 핑계거리를 찾아 가기를 거부했거든요. 그러다가 마침내 제가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저를 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되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마음이나 에베소 장로들은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주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결정한 겁니다.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어떤 미래의 불확실함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의 장소라면 가야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그랬죠.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삶에 사명의 자리가 있다면 가야 합니다. 가고 싶지 않아도 진짜 가는 일이 끔찍하게 생각되어도요 가야 돼요. 가면 출애굽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쓰여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의 자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자리에 가려면 뭐가 필요하대요? 하나님의 지팡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지팡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필요하다. 진짜 끔찍한 그 장소로 내가 가야 한다면 그곳을 갈 수 있는 힘은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꼭 필요하다. 내 지팡이라 해봐야 겨우 양치는 지팡이에 불과하겠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면 그 지팡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출애굽의 역사 모세처럼 써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뭘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과 장자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왜냐고요? 아들과 자식에게는 부모는 모든 것 주기로 작정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폐륜아라 할지라도 그 자식에게 다 물려주고 싶다고요. 내 아들 아닌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손 장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공급하심, 그분의 돌보심, 그분의 모든 것 제공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이다 라는 거죠. 그 지팡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유가 그래 너 내 모든 것 이어받을 상속자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내가 쓰러지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면 걸어갈 수 없다면 하나님은 나를 업어서라도 가시는 거잖아요. 부모님이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가 손에 들고 가는 거다 그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애굽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두 번째 이야기가 기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결될 듯해 보이지 않는 내용 하나가 나온 겁니다. 모세가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죽이려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이려고 하셨는지 우리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 알 순 없지만 십보라가 곁에서 그 상황을 감지할 수 있었다면 분명히 어떤 죽음에 이르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었던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심근 경색으로 호흡을 멈추어 갔던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죽음의 순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십보라라는 아내가 갑자기 아들의 포피를 잘라 생식기 껍데기를 잘라 피 묻은 그것을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나의 피 묻은 남편입니다 피남편입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 살려주셨다 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왜 제가 이것을 애굽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두 번째 요소라고 설명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 내 장자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백성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언약을 맺는 일에 등장한 한 이야기 바로 할례입니다. 모든 태어난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거라고. 창세기 1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는 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시냐면 언약을 맺어서 너네들이 내 자녀가 된 거야. 근데 이 언약의 표징이 뭐냐면 할례 받는 거야. 할례를 받지 않는 모든 남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아들이 될 수 없다면 그에게 어떤 것도 물려줄 수 없습니다.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뭐라 그랬냐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잘라 모세의 발에 갖다 댐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됐다. 이 얘기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요. 언약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하는데 모세가 아마도 아들 게르솜이었던지 아니면 두 번째 아들 엘리에셀이었던지 그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건짐 받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언약을 소홀히 했던 모세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뭐 꼭 할례 받아야 돼? 나한테서 태어났으면 됐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누구든지 뭐라고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순종을 하지 않으면 언약을 깨트린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할례는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포피를 잘라 하나님께 드리던 의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7일 동안 부정한 그 다음 날 피를 바치게 됨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회복합니다. 이게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여자가 정결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표징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이것을 어그러뜨리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지 않아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소홀히 여겼던 모세를 하나님은 징계하는 겁니다. 너 내 언약 함부로 깨트리면 안 돼. 너 자식 내 백성이 되지 않고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를 쓸 수 있지? 너 자식 놔두고 나올 거야? 왜 언약을 소홀히 했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죄사함을, 죄를 속해주는 것을 피를 통해서 했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피가 흘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어린 아이의 피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이 아이가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놓치면 거룩함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잘라내 버려지는 겁니다. 버려지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나 너 건져줄게, 이리 와, 건져줄게, 믿음으로 고백해봐, 내가 건져줄게, 그럼 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뭘 흘려요? 피를 흘려요. 왜요? 죄사함은 피 흘림이 있거든요. 이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완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꺼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 모세를 징계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 말이죠. 이게 바로 피를 통한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뭐요? 거룩함.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듣게 됐죠. 내가 선 곳에서 뭐를 해라고요?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거룩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마침내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5장에 등장합니다. 다음 주에 묵상할 것은 형 아론을 만나는 이야기이고요, 그 형 아론을 만나고 나면 곧장 바로 앞에 나가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기 전 마지막에 하나님이 들려준 얘기가 뭐냐 하면 거룩함. 뭐요? 모세가 처음 만났을 때 뭐요? 거룩함. 두 번째가 마지막이 뭐라고요?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을 완수하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 가정에 우리가 끝까지 사명 완수하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 되려면 거룩함 지켜야 합니다. 이거 놓치면 가정이 무너진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구약 시대에 예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을 위임시킬 때, 위임식을 할 때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수당을 잡아서 그 수당의 피를 그 위임받는 제사장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발에 묻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 제사장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다고 인정되고 그때부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잘라 피 묻은 포피를 그의 발에 갖다 대므로 뭐요? 거룩히 됨으로 말미암아 백성을 건져내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 없이는 안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의 백성은 영과 육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해야 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이라는 그 사명의 장소로 가기 위해서는 내 능력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언약의 백성된 이것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을 붙잡아야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꾸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성도들이다. 이것을 놓치고 나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라는 엄중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례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능의 날이 있다고요. 다시 말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날이 있다고요. 그 날은 어떻게 경험하느냐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었을 때 주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기 시작하면 이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의 권능의 날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진짜 내팽개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일터 혹은 이 교회 혹은 이 나라 여러분 다 팽개치고 싶어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즐거운 헌신입니다. 억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즐겁게 하는 겁니다. 이왕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왕 우리 자식 잘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왕 우리 교회 잘 섬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때 즐거운 헌신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길이 너무 많아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길이 너무 많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래서 오히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분명합니다. 애굽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른 거 고민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거룩한 길을 걸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출애굽의 역사를 쓰신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가정에서 교회에서 쓰신다. 보잘것없는 내 기도지만 우리가 부르

짓는 순간 나라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엄마요, 초등학교 출신이라고. 그 초등학교 출신이 무슨 나라에서 녹을 받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근데 나라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기도원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기도원을 자기 집처럼 드나듭니다. 그런 건 밤을 새워서 나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도대체 말이나 되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무슨 기도하라고 돈 받았나요? 나라에서 무슨 공무원 자리라도 하나 받았나요? 그런데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 기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요? 좋은 나라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국에 다닐수록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지, 이렇게 좋은 나라에 우리가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몰라,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거나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으로 가게 될 때 꼭 필요한 두 가지, 할례를 행함으로 모세도 언약을 소홀히 했던 죄가 정결케 되고, 그리고 할례 받지 못했던 아들들도 거룩한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마침내 출애굽을 이루게 될 거다. 다음 주일 아론을 만나 얘기하는 장면을 듣고 나면 드디어 우리는 바로 앞에 서게 된 모세를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능력의 지팡이 꼭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능력의 지팡이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 꼭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의 지팡이 잡고 세상을 맞부딪혀 걷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 보잘것없는 능력 붙잡고 살지 말고, 여러 길 잡고 찾지 말고 오직 한 길 걷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3: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19편 71절과 72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에 자리한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국교회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본이 되는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교회를 개혁하여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부흥할 때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처럼 바르게 살면서 본을 보였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바르게 열매가 나

나타나고 악령 받은 사람은 나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아서 바르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바르게 행하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당연히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악령 받은 사람을 본인이 분별하고 속지 않아야 됩니다. 속으면 나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합니다. 예언, 치유, 능력, 사역하는 자들 중에 거짓 종들이 많다.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노략질은 뭐예요? 우리 것을 뺏어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돈을 뺏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리들을 조심해라. 그들을 뭘로 아느냐?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커기에서 무화과를 따게 되냐. 악한 사람은 악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들은 거짓 종들은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방언도 하고 무슨 뭐 능력도 행하고 다 한다 이거야. 그런 걸 갖고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이거죠. 그런데 이 거짓 종들은 열매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전부 다 인정하지 않고 영벌받는 것으로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 하나님의 법을 계속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식, 겉만 믿는 척하지 속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판결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은 마귀야, 마귀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성경을 아는 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거짓 종들이 많다. 조심해라.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한다. 사람은 모이게 할지라도 많은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거룩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목회자가 초대교회처럼 바르게 살면서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보인다면 지금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만나고 그 좋은 것을 배워서 교회는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돼서 지금도 교회는 살아있고 성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둘째로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도가 사도들의 예수님의 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만 복음이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복음이라고 믿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복음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전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러면 우리는 배워야 되겠죠. 그게 복음이니까. 첫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자신을 버리고 자기 사명을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욕심과 거짓을 버리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악을 버리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랬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라. 물 세례를 받으면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 받은 것처럼 성령 세례 받아서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대교회에서 또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가르침

볼 것 같으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모이면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받았어요? 물질 축복 받았어요? 아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어요. 고넬료 집에서 뭐 받았어요? 뭐 권세의 축복을 받았나요? 아니요. 성령 받기를 기도해서 고넬료 가정이 다 성령 받고 구원 받았다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모이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나가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넷째로 모여서 음식을 먹으며 성도의 교제가 활발했어요. 그래서 서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형제 자매처럼 선한 교제가 활발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즐겁고 행복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나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좋은 것만 있는 거죠. 다섯째로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요. 이웃사랑을 실천했어요.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그 결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교회는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현대교회도 이렇게 하면 살아있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도 각 도시에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시 초대교회처럼 만들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려고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는 게. 그러면 자기부터 개혁을 하고 시작하고 자기 교회에 적응하면 돼요. 초대교회처럼 적응하면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이런 교회가 칭찬받고 들림받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교회 개혁은 많은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 자신도 살리고 또 많은 성도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현대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현대교회는 예수님 초림 때 유대교회와 비슷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환영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비평하고 불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유대교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교가. 또 현대교회의 특징 둘째는 예루살렘 멸망 당시 유대교와 비슷해요. 예루살렘이 두 번 멸망을 받습니다. 우상 숭배해가지고 바벨론에게 멸망받을 때, 그 다음 예수님을 죽이고 노마에 의해서 멸망받을 때, 그때 유대교와 비슷해요.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도 받아들이질 않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립니다. 셋째로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와 비슷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는 분명히 일곱 교회 중에서 다섯 교회는 책망받고 두 교회만 칭찬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자기 교회를 칭찬받는 교회로 만들면 그게 교회의 개혁인데 안 해요. 칭찬받는 교회로 안 만들고 책망받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세히 써놨는데도 전혀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도 교회의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개혁하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첫째, 목회자가 스스로 자신을 개혁해야 돼요. 둘째, 교회가 모든 운영하는 방식이 다 개혁되어야 돼요. 셋째로, 신학교가 개혁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종을 배출해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개혁되어지는데 이 세 가지가 지금 현대는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첫째, 목회자가 스스로 자신을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자신을 채찍질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나를 막 채찍질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것도 못합니다. 저것도 못합니다. 나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나를 고쳐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내가 나를 채찍질하는데 누가 나를 가르칩니까? 성인은요, 남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안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개혁이 됩니까? 교회가 타락한 것은 목회자가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신을 스스로 개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한 가지도 못 지키는 거 있으면 자기를 막 책망을 하고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면 감독자가 없어요. 예수님 와서 심판할 때까지 몰라요. 지옥 갈 때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1년마다 시민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4년마다 시민투표를 해서 교인들한테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봐주세요.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신앙과 실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성도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목회를 뭘 하느냐. 차라리 사퇴하고 사직하고 내가 집사로서 충성을 하리라. 하나님이 집사로서 요구하는 신앙이 있고 목회자로서 요구하는 신앙이 다르거든요. 차원이 달라요. 이거 못하면 내려앉아서 집사로서도 충성을 해야 구원이라도 받죠. 그런데 이걸 안 하는 이걸 자기를 채찍질을 하는 게 없어. 자기는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도 못 느껴. 계속 악을 행해. 어떻게 구원 받겠어요? 그 다음 교회가 개혁되진다. 두 번째로, 두 번째. 아까 두 번째 얘기했죠? 교회가 개혁돼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첫째, 예배부터 개혁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영적 예배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24장로도 하늘의 내 생물도 천사들도 오직 하나님께 경배만을 드리고 요한복음에 두 군데나 천사한테 감사하니까 나한테는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지금 그렇게 수많은 목회자들, 성가대원, 찬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박수 못 받아서 그렇게 안다리요? 그 박수 받으면 배가 불러요. 뭐 소화가 잘 돼요. 아무런 유익도 없고 죄만 짓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죄만 짓는 건데 왜 그걸 못 받아가지고 그거 한번 우쭐하고 싶어서 그 우쭐해준다고 뭐 키가 1cm를 자라요? 정말 인간의 생각이요 어리석어요. 한없이 어려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그랬어. 너를 낮추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근데 왜 반대로 행하냐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부터 개혁해야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정말 나를 드리러 오고 내 마음을 바쳐야 돼요. 내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교회는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인들을 자꾸 전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개혁이 되는 거죠. 또 그 다음 교회가 개혁되려면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제자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제자 훈련은 엄청 피곤하거든요. 시간을 엄청 뺏겨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성도들이 주님이 원한 일꾼이 안 되어져요. 저는 지금 십자가 일을 하기 전에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을 해서 십자가 일을 하기 전에 오랫동안 제자 훈련을 했는데 성경 공부반이 일주일에 30개가 돌아가서 30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가지고 장로님들한테도 맡기고 부목사들한테도 다 맡겼어요. 30개를 돌리라니까. 아침 저녁으로 해도 7일을 해도 14개밖에 못 돌려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막 다 시키고 다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그때 열심히 그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아서 교회에 다 일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느냐, 수전증이 올 정도로 가만히 있어도 이 정도로 내가 열심히 했어요. 내 몸을 아끼지 않고 몸이 그래갖고 장로님들이 당회할 때 내가 손이 막 이러니까 장로님 그러다 풍옵니다. 큰일 납니다. 빨리 쉬세요. 그래 가가지고 3개월 휴가 줘가지고 영흥도 들어간 거예요. 그때 그게 영흥도 인연이 돼서 지금 영흥도에 수양관을 지은 거고. 3개월 쉬고 나니까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이거. 예. 수전증.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지도자를 양성하는 코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성령 충만한 사람

만들어내야 돼요. 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교회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많거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데 성경적으로 세워야 돼요.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막 세우면 안 돼요. 나한테 잘했다고 해서 세워도 안 돼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세웠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성령에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면 욕먹을 일이 없잖아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신 경험이 있으니까 열심히 있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막 부흥한 거예요. 어증이 뜨증이 아무나 막 나하고 친하다고 교회 몇 년 나왔다고 막 집사직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해요. 말썽만 피워요. 뒤에서 불만 불평 파당만이나 짓고.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일꾼 세워나가야 돼요. 집사들 또 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있는 이 집사의 규정을 다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아무나 세워요. 술 먹는 사람도 세우고 깽판 부리는 사람도 세우고 강도도 세우고 도둑놈도 세우고 다 세워놔요.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교회가 싸움판이 된다니까요. 자기 성질 안 맞으면 다 들이받아버리고 싸워버리고.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 번째로는 성경에 개혁한 사람들을 봤어요. 첫째로 아사왕이에요. 아사왕은 솔로몬의 증손자예요. 증손자. 근데 증손자인 이 아사가 왕이 딱 되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망해버렸어.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는 솔로몬이야. 솔로몬이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어. 와. 그래서 이 아사가 회개를 하고 우상을 다 때려 부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계명대로만 살아라. 율법을 지켜라. 막 명령을 내려가지고 나라를 종교 개혁했더니 하나님이 아사왕을 축복해서 그 아들도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 신앙 좋은 사람들이 죽자 또 그 후대 가서 또 우상 숭배로 또 바뀌는 거예요. 그 우시자 왕이 또 종교개혁하고 또 반복돼요. 또 히스기야 왕 때 자기 아버지가 또 우상숭배해서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또 종교개혁을 하고 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스로 유다 나라가 유지해오다가 시드기야 왕 때 즉 남쪽 왕 20번째 왕 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버려요.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개혁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님들도 여러분 가정 개혁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개혁해야 돼요. 아사 왕처럼 우시아처럼 히스기야처럼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개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 살아요. 둘째로 성경에 에스라서라는 거 있어요. 에스라서. 에스라가 선지자 겸 제사장인데 딱 와서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봤는데 잘하고 있을 줄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더니 개떡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개혁을 해버려요. 개혁을 해가지고 너네들이 지금 우상 숭배에 빠지고 나태함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지고 그런 것은 다 잘못된 신앙이다. 우상 숭배한 것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얻었기 때문이다. 이방 여자를 아내로 얻은 사람들은 다 고구로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면서 싹 돌려보내요. 아니 어떻게 결혼해서 애까지 낳은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고 그래갖고 수르바벨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또 바리새파가 엉망이야. 서기관도 엉망이고 제사장도 엉망이야. 예수님이 종교개혁을 딱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독교라는 것을 주었어요.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바뀌어진 거예요. 넷째로 루터가 중세시대 때 또 종교개혁을 했어요. 이렇게 역사를 보면 종교 개혁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을 개혁할 수 있고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도 자기 교회는 자기가 개혁할 수 있어요. 남은 못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자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개혁이

방향은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약해야 돼요. 둘째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좋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이렇게 개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시대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세상 종말이 이루어지기

0: 종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거짓 종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그들이 자기 이익만 생각함으로 바른 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죠. 자기한테 이익이 있는데 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세습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기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으므로 바른 이야기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하는 무리죠. 이런 것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는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개혁하고 자기를 섬기는 교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교회의 개혁은 목회자가 자신과 교회를 바르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도 칭찬받고 성도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모두가 교회를 개혁하겠다는 신앙으로 지금부터라도 실천하시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즉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친구하지 마라. 그리고 그 악을 배우지도 마라. 너는 악을 행하지 마라.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899-9185-6번입니다.
2: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애청자 여러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이 되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옵니다. 오늘은 일이 잘 될까? 그 문제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괜찮을까?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일을 오늘의 마음속으로 미리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오늘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획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준비는 하되 내일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걱정이 있다면 그 걱정을 마음속에서 계속 굴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기도는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오늘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참 좋은 아침입니다. 내일의 무게를 오늘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의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내일이 오면 내일을 살아갈 은혜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교목부총장 강인한 목사였습니다.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1: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0: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여러분께서는 등산을 할 때 짐을 많이 챙기는 편이신가요? 처음에는 꼭 필요하다고 챙겨온 것들도 어느 순간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럼 그제야 가방을 열어서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게 맞았나 다시 살펴보죠.

올해 마지막 날 아침,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도 참 많은 것을 담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필요 없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 속에서 가볍게 내려놓으면서 이번 달도 뚜벅뚜벅 잘 걸어온 나에게 수고했다 한마디씩 건네면 좋은 아침. 9월 30일 수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아니고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Good Music Station. CBS FM.

Today you are mercy calls us. 그 자비하신 주님, 우리 찬송가 253장에 실려 있습니다. Jesus paid it all. 이 세상 험하고 두 곡 흘렀죠. 어떠셨어요, 여러분? 9월 이달 지내기 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순탄하고 평안하셨습니까? 후자이기를 바래요. 1년 가운데 1년을 이렇게 12조각으로 잘랐을 때 9번째 조각 9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덕분에 여러분과 이번 한 달도 잘 보냈어요.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초록물고기님,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찬양 듣고 운동하는데요. 기도의 시간이 되고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 같아 좋아요. 맞아요. 우리들의 아침 라디오 찬양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받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주세요. 게시판 들어오십시오. 설치하는 것만으로 청취 가능하시고요. 무료 회원가입의 과정 거치면 글 쓰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 번호가 샵 9390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권추리풍 찬양들 나오니까 마치 캠핑 가야 할 것 같다고. 영도다리님 신나신 것 같아요. Leaning on Jesus,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Lead me to Calvary, 생명의 주여 면류관.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스마일님, 그리고 9024. 이제는 제법 공기가 차가워요. 그저께 병원 다녀왔는데 수면 부족으로 고생했는데요. 이제는 좀 덜한 것 같아. 한결 일어나는 것이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쵸? 뒷자리 4253 쓰는 분은 남편 걱정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쯤 신랑은 출근하면서 듣고 있을 거예요. 장염으로 몸도 안 좋은데 출근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오늘 하루 일하면서 고생하지 않기를. 아내분 성함이 없네요. 아, 남편분이 들으면서 어? 내 사연인가? 아시면 좋을 텐데. 나의 아내가 4253 뒷자리 쓰는데 하는 분 듣고 계신가요? 이게 일상에서 우리 몸이 아픈 것 가운데는 장염이 제일 괴로운 것 같아요. 이 괴로운데도 출근해야 해서 오늘 힘드셔서 어떡합니까?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Gary Chapman, Softly and Tenderly,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거리. 빈 음식점에 한 부부가 앉아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어린 딸이 돌아가자고 하지만 아버진 값을 치르면 된다며 먹고 또 먹습니다. 뒤늦게 돌아온 딸이 본 건 돼지로 변한 부모였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속 한 장면이죠.

처음에는 부모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욕망이 그들을 먹어치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도 멈추지 못해 인간의 모습마저 잃었습니다. 잠언은 이런 욕망을 거머리에 빗댑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잠언 30장 15절 말씀. 이미 피를 빨면서도 더 달라고 합니다.

에피디미아란 단어가 있는데요. 욕망, 갈망을 뜻합니다. 욕망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무엇을 향하며 어디에서 멈출 수 있느냐가 바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지만 그를 대신한 욕망은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게 합니다. 그러니 가끔은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어느새 이것이 나를 넘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더 세움교회 정통영 목사님의 다오 다오.

워낙 유명한 CCM이죠. 로렌 데이글의 You Say. 너는 부족해. 너는 약해. 넌 한없이 모자라. 이런 어떤 내면의 불안한 목소리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에게 강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라고 말해주는 곡입니다. 시원한 설레임님께서도 이런 사연 주셨거든요. 9월을 돌아보니 굳이 잘한 일과 못한 일을 하나하나 채점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남이 아닌 나 자신에게 이번 한 달 참 수고했다 말해주는 게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선물 같습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우리의 9월이 어땠나 평가 한번 해봅시다. 예, 전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 노래를 듣고 또 청취자분의 사연을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네요. 평가하고 채점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잘했고 잘해왔다 그리고 잘해나갈 것이다. 스스로를 응원하는 오늘이면 좋겠습니다. 로렌 데이글의 You Say 함께 하셨고요. 1590님 아침 출근 시간마다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는 미나님 목소리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한 지가 오래됐어요. 6학년 6반인 지금 디지털 세대에 적응하기 위해 용기를 내서 레인보우 앱도 처음 다운받아보고 방송국에 난생 처음 문자를 보냅니다. 와, 1590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고스러운데 레인보우 앱도 설치하시고 또 난생 처음 참여한 프로가 저희 프로그램이라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무료 회원가입의 과정 거쳐서 편하게 레인보우 앱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또 좋겠어요. 9024님 신청하신 Save your like a shepherd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마지막 날을 시작합니다. 근처 교회 중보기도회 모임에서 간식으로 주문 주셨는데요. 맛있는 간식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주문 주신 손님도 또 주문을 받으신 사장님도 와, 다 CBS 애청자분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의 끝자락 닐 다이아몬드의 September Morn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지난 추억을 그리워하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집중해서 약 3분가량 들어주세요. 노래가 그냥 가을 그 자체입니다. 9월을 보내주는 곡으로 골랐어요. 1부 마칩니다. Stay for just a while. Stay and let me look at you. It's been so long I hardly knew you.

0: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0: 최고의 유산입니다.
1: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3: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람이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7: 콤비타 마누카 꿀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1: 박성태의 뉴스 쇼
1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신철 국방장관은 북한의 매설 지뢰 가능성이 높고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군 당국의 보고를 받은 진성준 국방위원장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뉴스연구소에서도 DMZ 지뢰 사건에 대한 여야 입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 여사 피격의 배후에 중앙정보부 윗선, 더 나아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니냐는 암시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창작의 자유냐, 역사 왜곡이냐. 오늘은 영화평론가의 입장 들어봅니다. 전찬일 평론가가 바라본 영화 암살자들 논란, 잠시 후 2부에서 짚어봅니다. 9월 30일 수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레노.
5: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6: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민하 평론가,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금 부대변인, 그리고 이재영 국민의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세요.
6: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8: 북한 지뢰 한발 추가 발견.
6: 예,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DMZ 지뢰 사고와 관련해 긴급 혈안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발이 추가 발견됐다라고 나왔고요. 어떤 얘기?

0: 있었습니까?
1: 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거든요. 주요 장면은 먼저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2: 북한군의 질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잠정 결론이죠?
3: 그렇습니다. 예,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서 저희도 그 책임이 북한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고,
2: 한동훈 의원은 이번에 국방부와 합참 장성들, 많은 장성들을 이 사고 처리를 지원하고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똥별이라고 비하를 했어요. 이 쓸 수 없는 이런 비하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
4: 저기 와서 지뢰를 매설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지형 변화를, 무슨 지형 변화가 있어요? 매설이지. 이렇게 국민 속여도 되는 거예요.
1: 지금 순서대로 처음에는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 강신철 장관이 답변을 했고, 그다음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차례로 또 질문을 했습니다. 어제 새로 나온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그 사고가 났던 현장 주변에서 지뢰가 최소 4발 발견이 됐다. 이게 핵심적인데요. 어제 합참 공지도 있었습니다. 군하고 유엔사가 합동 조사를 해봤는데 예. 수지 반보병 지뢰 한 발을 폭발 현장 근처에서 추가로 발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일에 이 사고가 있었거든요. 두 발이 폭발을 했고 그 주변에 한 발이 있었다라는 거를 현장에서 목격을 했고요.
5: 예.
1: 그다음에 어제 조사에서 추가로 한 발을 더 찾았으니까 이렇게 되면 다 합치면 최소 네 발이 있었다라고 확인이 된 겁니다.
5: 폭발한 두 발 그리고 추가 발견한 두 발이 되는 거네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목함 지뢰가 아니라 방금 표현해드린 수지 반보병 지뢰를 찾았다고 했는데, 이건 국회 국방위 쪽에 물어보니까 수지 반보병이라는 게, 수지는 플라스틱을 얘기하는 거고요.
5: 예.
1: 반보병은 보병을 상대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래 목함 지뢰면은 나무로 만든 지뢰를 말하거든요. 겉에를요.
5: 예.
1: 그러니까 나무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지뢰가 새로 발견이 됐다. 즉 결론을 요약을 해보면은 새로운 지뢰 하나가 어제 발견이 됐고, 목함 지뢰가 아니라 이 플라스틱 지뢰였다. 그리고 장병들이 봤다는 목함 지뢰도 정확히 말하면 수지 반보병 지뢰다. 여기까지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5: 이 수지 반보병 지뢰,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든 대인 지뢰라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우리나라에서 매설하거나 우리 군에서 매설한 지뢰는 아니라는 거죠?
1: 이게. 맞습니다. 이게 대세에는 큰 영향은 없는 게, 목함 지뢰나 수지 반보병 지뢰나 모두 북한에서 만드는 거니까
5: 예.
1: 북에서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국방부 장관이 이제 얘기한 것 중에 핵심은 유실된 게 아니고 매설된 지뢰였다.
5: 예.
1: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유실설도 있었잖아요. 뭐 비나 뭐 이런 거에 쓸려 내려와가지고 지뢰가 남쪽으로 내려왔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건 아니고 매설된 지뢰라고 확인을 했고요. 북한이 국경선을 요새화하면서 매설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 예.
1: 그리고 남쪽에 매설된 게 맞다라고도 명확히 얘기를 했고, 정전협정 위반이고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북 확성기 재개를 지금 야당에서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강 장관은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책이 있고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그것 또한 작전이다. 즉 작전상 다 언급할 수는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5: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냐, 여기에 대해서는 작전상 말할 수 없다 이거군요.
1: 맞습니다.
5: 예.
1: 그 여야 공방은 어제 국방이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있었는데, 일단 북한이 사과해야 하고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데는 목소리가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당 내에서는 신중론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진성준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게 방어 목적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군사적 대응은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5: 예.
1: 입장을 얘기했고요. 국민의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북 확성기 재개해야 된다는 요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나왔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그다음에 김용태, 유희동 의원도 개별적으로 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제 제기한 거는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건데, 정부가 현장 조사를 너무 늦게 착수한 게 아니냐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5: 예.
1: 그리고
5: 청와대 입장도 나왔죠.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히 진상 조사할 거고 더 이상 음모론은 안 부추겼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입장을 또 내놨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앞두고 있었으니까 그 이후로 현장 조사를 미룬 거 아니야?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5: 예.
1: 여기에 대해서 유엔 연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5: 예, 청와대는 음모론을 안 부추겼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예, 패널 분들과 좀 얘기를
1: 그 하나 먼저 마지막으로 예. 짚어보면은 오늘 아침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또 입장을 내놨거든요.
5: 네, 오늘

0: 아침에 조금 전 나온 얘기입니다.
1: 네. 예. 이번 사고가 지뢰 폭발이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총알 한 발이라도 탄착되면 가차없는 보복을 하겠다 이런 경고도 냈습니다.
0: 예. 현재까지 정리된 건 북한이 매설한 지뢰 그것도 MDL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북한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전협정 위반이다. 그런데 북한 측에서는 아니다. 남측 자작극이다. 혹시 상응 조치로 총알 한 발이라도 탄착되면 보복하겠다. 이거네요.
1: 맞습니다.
0: 네. 네 분 패널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상 매설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건 북한 측이니까 의도적으로 지뢰를 심어놨다. 이 얘기입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2: 뭐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지뢰가 발견된 어떤 형상이나 위치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쓸려 내려왔으면 막 따로따로 있고 이래야 되는데 밀집해 있는 거잖아요. 이 지뢰가.
0: 새로 발견된 거랑 네 발.
2: 예. 발견된 거랑 폭발한 거랑 예. 이렇게 따져보면. 그러니까 매설 정황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이렇게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다. 사실 어제도 그제도 이제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0: 예.
2: 뉴스를 연구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새롭고 충격적인 이런 일은 아닌 거죠.
0: 예.
2: 그리고 아마 조사를 하면은 이런 방향으로 계속 이제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제 정해진 결론이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때 가령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있는 것들을 주로 이제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그럼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에 중점을 놓고 정책적인 어떤 그 공방을 이어가거나
0: 예.
2: 그다음에 지금 부상당한 이 장병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홀함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이제 효과적일 거라고 보는데 계속 뭐 이 조사가 늦어진 거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이미 제가 볼 때는 이 예. 군의 어떤 입장 표명이나 지금 설명으로 사실상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위력은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대응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도 들어본 거 보면은 성일정 의원 막 이제 화내고 이렇게 가는데
0: 예.
2: 지금 화내고 분노하고 이런 거보다 차분하게 따지는 게 필요한 거고 지형 변경이라고 설명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화를 낸 대목이 있었잖아요.
0: 예.
2: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뢰를 북한군이 심는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다 이 CCTV를 보고서 확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이전하고 이후하고 이런저런 변화가 있으니까 아 여기다 지뢰를 매설했구나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이런 거잖아요. MDL 근처에
0: 예.
2: 북한이 요새화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 지뢰가 이 MDL 남쪽에 이제 심어져 있다라는 것도 사실 이것도 이제 따지고 보면은 좀 더 오래된 얘기 같다. 지금 최근에 심은 게 아니고 이 최소한 1년 이상 이전에 심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 뭐 이런 것 가지고 예를 들면 의혹만 제기하고 화만 내고 이런 방식의 대응이 제가 볼 때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0: 예, 북한 매설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자 이재용 의원님.
3: 그 저희가 이제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뭐냐면 신중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왜 신중하면서도 신속하지 못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뚜렷한 북한의 소행인 것이 보여질 때 군에서 이런 거 신속하게 조사하고 대응하고 발표하고 투명하게 정보 공개하는 게 왜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근데 그것을 지연시킨 거 아닙니까?
0: 예.
3: 지연시킨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군대가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이면은 최근에 많이 뭐라 그래야 돼? 사기가 위축되어 있다. 내지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게 빗대어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그 왜 농지투기법 때문에 지금 전수조사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대통령이 농지를 투기화시키는 그 세력들이 있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공무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0: 예.
3: 근데 군대를 악마화시켰단 말이죠. 이 정부 들어서서. 지금 뭐 사관학교 없앤다 통폐합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군대도 군인들도 그 당시의 상황 파악이 결국에는 이거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 압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의례적으로 관행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을 정부의 입장을 생각하고 고려하면서 국민보다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정부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 이 의심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까지도 21일 사고가 난 이후에 28일 이제 그 중간 발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0: 않습니까? 저녁 늦게. 그럼 그 7일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있었는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뭐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과거에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런 일들이 나왔을 때 1분 1초당 무슨 일이 있는지를 다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상규명에 가장 가까운 하나의 소위 말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1: 예.
0: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질의가 이제 오겠죠. 그런데 지금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1: 잠시만요. 네. 앞으로 얘기는 좀 뒤에 하고.
0: 네. 네. 아, 네. 그 얘기를 아까 평론가께서 네. 말씀을 하셔서
1: 끊으려다가 네. 첫 네. 질문이어서 제가 안
0: 죄송합니다. 제가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와가지고 감이 좀 떨어졌습니다.
1: 상응 조치까지 한 번씩 쭉 얘기하면 저희가 한 마디씩 5분씩 듣고 끝나니까
0: 알겠습니다. 네.
1: 하원기 대변인이 일단 어제 북한 매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대한 평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뭐 사실 다들 알고 있었는데 이건 이제 추론의 영역에서 발표할 수는 없으니까 확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유엔 사랑 같이. 아까도 뭐 영원 언쟁 하던데 9월 14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 그러니까 사고가 있기 일주일 전에 이제 국방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군은 일부 지형 변화가 있는 것을 식별하였으며 여기까지 끊어가지고 이제 야당 의원님들이 막 화를 내던데 그 이후에 문장이 뭐냐면 지뢰를 매설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유엔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일주일 뒤에 이제 유엔사와 같이 들어가다가 거기서 사고가 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왜 신속하게 현장 조사가 안 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사가 지연됐다기보다는 설명이 지연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보 예. 기능적인 차원에서. 왜냐하면 현장 조사만 조사인 게 아니잖아요. 9월 21일에 사고가 났고 9월 22일에 증거들 지뢰 파편들이나 화약흔이나 장구류나 이런 것들은 국가수로 보내서 이미 증거 조사는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럼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많이 다루셨겠지만 거기가 2015년 목함지뢰 터졌던 데와 달리 우리 군이 수시로 드나들던 지역이 아니라 뭐 지뢰가 매설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미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새로 개척해야 되고 이미 다친 장병들도 그 나오는 과정에서도 무릎 꿇고 뭐 탐침봉으로 찔러가면서 나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아까 전에 이재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하면 제일 좋은데 제일 좋은데 근데 그 안전 확보보다 신속성을 먼저 기하게 되면 임성근 산안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막상 그렇게 가서 사고가 나면 야당에서는 또 왜 안전 확보 안 하고 빨리 그 속도전 하다가 또 사고 냈냐 이렇게 될 거거든요.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군이나 유엔사의 어떤 대응 방향 자체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제 현장 조사를 해보니 북한 지뢰가 매설되어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그게 유실이 아니라 매설로 거의 돼 있었던 거고 다음 단계는 이제 그러면은 유엔사랑 같이 이거를 확정을 하고 국제 증거 요건에 맞춘 그러니까 정전협정 위반이다까지 가야 대응 수위를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용어 논쟁보다는 앞으로의 대응 방향 이런 쪽으로 논의하는 게 생산적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 예, 지금 말씀은 이제 안전을 먼저 우선 두다 보니 네. 아무래도 늦어지게 보이는 것이 있었다.
2: 네.
1: 다만 이제 공부 쪽에 설명할 때 약간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 오해를 산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는데 앞서 이제 이재용 의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 하나는 위에서 시키든 어쨌든 간에 군에서 좀 대통령의 눈치를 보다 보니 소극적으로 위축된 것 아니냐. 그래서 조사도 늦어진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2: 네. 그 DMZ 관할은 유엔사잖아요. 유엔사령관이 그 한미연합사령관이랑 겸직하는 직책이거든요.
1: 예.
2: 그 뭐 야당이 정부 문제 제기할 때 한국군이 조금 뭐 정부의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야 우리가 정치 공세 뭐 하다 보면 할 수 있는데 유엔사가 한국 정부를 눈치 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거기 MDL 지역에 한국군 단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애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충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2: 유엔사랑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소위 지형 변화를 식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유엔사랑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이 뭐 정부를 눈치 봤다 그래서 유엔사도 같이 눈치 봤다 이게 합리적으로 연결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0: 저 DMZ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유엔사가 있고요. 뭐 절차상 그거에 맞습니다. 제도상 구조적으로. 근데 지금은 한국 군인이 부상을 당했죠. 발목을 잃었고. 이 상황 속에서 유엔사랑 협의를 적극적으로 그럼 안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 봤을 때

0: 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유엔사한테 유엔사에 만약 우리가 빨리 들어가서 신속하게 이거에 대한 경위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유엔사에서 과연 그럼 아니야 천천히 해 우리가 일단은 이제 막고 있어야 되겠어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군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 DMZ에서 이런 큰 사고가 났는데 그거를 유엔사가 막고 있었다. 거기가 협의가 잘 안 돼서 이거를 지연시켰다. 전 그건 핑계라고 봅니다.
1: 예.
2: 아니 근데 뭐 평론가님. 우리 군과 국방부에서 유엔사 협의가 안 돼서 이게 지연이 됐다 뭐 이렇게 이게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네. 설명한 것은 아니고 그 이 자리에서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들어가는데 이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2015년 목함질 때야 여기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평소 군의 이동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신속하게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평소 다니지 않는 길이었단 말이죠. 이게 평소 다니지 않는 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어제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뭐 사실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들어가서 이동한 경로나 이런 것도 사실 유엔사랑 애초에 이제 협의한 것보다 더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예. 취지가. 뭐 그걸 사실 확인 추가를 해봐야겠는데 근데 그거는 뭐 GPS 오차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이 있었으나 그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불행한 사고가 난 것이고 그러면은 다시 들어갈 때는 같이 갔던 장병들이 협조가 필요한 거란 말이죠. 왜냐면 어디를 왜냐면 거기 다른 지뢰들이 있기 때문에 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서 같이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이 장병들 두 명은 지금 부상 상태고 나머지 이제 팀원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PTSD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됐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나서 이제 실시하려고 하는 요 일정을 잡은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1: 예.
2: 이 내용을 이제 유엔사랑 협의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군이.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볼 때 그러면 설명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이것을 뭐 예를 들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의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정황 증거 가 그렇게 충분하진 않다는 생각이 들고
1: 예.
2: 가령 이 정권이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이 모든 군의 어떤 대응들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애초에 가지 말아야죠. 거기를 왜 갑니까? MDL 들어가서
1: 수색로 개척하러 처음에 가지를 말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2: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이 지뢰 매설의 실태가 어떤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러 들어가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가지 말았어야죠. 근데 이제 간 거 아닙니까, 굳이.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예. 어떤 정권의 음모론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설명력이 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아니,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 아니겠어요? 여기에 지형 변화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한 거고 그것이 북한이 와서 뭘 매설을 했던지 뭔가 장난을 쳤던지 그거 체크하러 가는 것조차도
1: 예.
0: 그것을 의지 표명이다라고 설명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을 정도로 군에서 해야 되는 일을 하러 간 거지 최소한 일을 한 걸 가지고 그것도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 아니냐라고 설명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의
2: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의지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음모론으로 설명하기에는 설명력이 약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지뢰 매설 시점에 대해서 군에서 추정하기로는 2024년도에부터 시작된 요새화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예.
2: 그럼 지금 이 음모론으로 설명을 하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왜 안 했냐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 음모론으로만 설명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이 서로 왜 전 정권에서 안 했냐 아니면 현 정권 책임 아닌지 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1: 예.
2: 그게 이제 비생산적인 방식이고 지금은 생산적 방식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0: 제가 음모론이라는 얘기를 쓰진 않았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건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군의 기강, 사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거기에 지금 위축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하지 않았던 이 부분 눈치 본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따져봐야죠. 왜 이렇게 늦어졌냐 이거는 모든 국민들이 일단 인식이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1: 예.
0: 그 인식을 풀어주고 해소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충분히 우리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미래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당연히 해야죠. 그것마저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럼 묻어두고 간다 그건 아니죠. 이렇게까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 아마 인식 차이가 있어서 안 좁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군 생활 수색정찰하는 부대에서 있었거든요. 저는
1: 수색대에 계셨습니다.
3: 특공부대에 있었는데 이 작전이 그렇게 지연됐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게

0: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 잘해주셨지만 지뢰가 있는 게 확실시 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기투입되었던 작전병력이 같이 협조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 지금 다쳤으니까 다 배제하고 빨리 우리끼리 들어가서 한다. 이게 저는 작전상으로도 잘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전인원 투입할 때 이를테면 편대를 짜고 원래 투입됐던 병력들을 넣는데 그 사람들이 다친 상황이잖아요. 다친 상황이고 이를테면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준비가 충분히 되고 안전 확보가 되고 난 뒤에 들어갔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 설명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은폐의 목적이 있었다면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은폐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뭐, 남한군 단독으로 작전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1: 예.
0: 그리고 어제 발표된 걸 보면은 어쨌든 네 발 중 세 발이 MDL 이남에 매설됐다고 확인을 해줬고 그거를 보면 눈치 보고 있다고 말할 정황은 저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예. 그 일이 터졌을 때 사고가 터졌을 때 문제 제기하는 거에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난 뒤에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가는 게 생산적이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 저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하원기 이제 그 대변인께서 잘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시긴 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군대가 지금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 사기와 거기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예. 게 사고 난 다음에 군에서 나온 입장이 뭐였습니까? 뉘앙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고 그거 확정지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모든 정황상 이건 북한이 아니면 누가 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공보의 문제다. 그런 공보 가지고 있는 군대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현장을 찾은 장관이 양복 입고 가가지고 미소 띄고 있는 사진 올리는 게 그게 군대 공보가 해야 될 일입니까? 지금 군대에 애 보내놓은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 거에서 태세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느냐 내가 내 재산과 내 목숨을 이 군대에 맡길 수 있는 이 군에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군대 북한하고 싸우지 말라며 군대 저 축소하라며 저 훈련 같은 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 담론을 만들어 왔잖아요. 지금 이 정부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해 줄 거냐 예. 여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답변도 나오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고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은 진성준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북한에서 그거에 대한 것이 엊그제 중간 발표 갔는데 어제 아침 방송에 나와서 이거에 대한 고의성을 따져봐야 된다. 도대체 누구의 저 국방위원장이고 누구의 대변입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나요? 자주적으로 시장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북한 대변인이다.
3: 그 조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균형을 맞추는
2: 세 분이서 두 분이서 말씀드리고 내가 혼자 있고 지금 균형이 그러니까 깨진 것 같은데
1: 그래서 균형을
2: 뭐.
1: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재영 의원님 발언권을 더 드리고 있어요.
3: 아니, 지금 균형을 맞춘다는 게 이제 이재영 의원님 말에 다 반론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공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오늘 뉴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언론에 이런 지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공보를 할 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것은 답변하기가 어렵다. 지금 추가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도
1: 예.
3: 추후에 설명 자료나 이런 걸 다 만들어 갖고 배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상당히 상세하게 거의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다 적어 갖고 추후에 배포를 하는데 우리 국방부와 군은 그런 기능이 매우 이제 부족하다라는 이 언론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처음부터 사실 뭐 이전에 대변인의 권한이 뭐냐부터 사실은 좀 생각해 볼 일이긴 한데 처음부터 공보를 제대로 이렇게 하고 설명을 했으면 이재혁 의원님처럼 이렇게 이런 말까지는 안 나왔을 거 아니냐는 생각 저도 들어요.
1: 알겠습니다.
3: 그러니까는 공보의 문제니까 별일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공보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이재혁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드리고 진성준 예. 의원도 사실 발언이
1: 그 부분은 진성준 의원 좀 뒤에 인터뷰가 있으니까
3: 그렇죠. 취지는 이제 예. 요런 이번 일을 반드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북한이 이제 이걸 심은 것이냐 아니면 이전에 자기들만의 어떤 논리로 심은 것이냐 요 차이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아마 발생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1: 예.
4: 오늘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1: 분위기 어떻습니까?
4: 예, 잘 못 들어갔는데 너무 뜨겁더라고요.
1: 아니 박수문 기자는 프리패스예요. 언제든지 네. 들어오셔도 돼요.
4: 아니, 그러니까 그 정치권 분위기가 좀
1: 대한민국
4: 말씀해
1: 최고의 브리퍼라고 지금 소문나 있어요.
4: 다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아주 찐명계 쪽 얘기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공보 역할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북한 소행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해소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예. 조사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0: 인식을 줬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좀 신중하게 했어야 됐다라는 거는 결국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일에 혹시라도 북한 쪽이 아니었거나 하는 두 번째로 군 장병이 추가적으로 다치거나 이게 걱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제 내부에서 좀 우려하는 얘기는 좀 독특한 얘기를 들었던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초기에 대응을 이건 뭐 인사의 표현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그렇게 빨리 들어가라고 하면은 그럼 문 열어줄 테니까 한동훈 의원 들어가라 직접 가라. 뭐 이런 식으로라도 대응을 좀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1: 좀 더 기술적으로 잘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0: 네. 그리고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대통령이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처럼 보이는 게 좀 문제였던 것 같다. 그러니까 순방 가서 그 관련된 글들을 썼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보였으면은 민주당 내에서 평가는 이런 문제가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좀 집중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였던 게 좀 걱정스럽다. 이게 한 가지 좀 지적이 있었고.
1: 예.
0: 그 이번에 취재하면서 보통 이 정책 관련되거나 외교안보 이슈에서는 그렇게 크게 양당이 다른 걸 못 느꼈는데 이번엔 정말 입장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 어제 만난 의원은 하는 얘기가 이제 앞으로 대응이 중요하다. 이거는 다 양쪽이 똑같은데 서해 쪽 섬 한두 개는 바로 폭격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 예? 어디를 폭격한다고요?
0: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팔레스타인에서 공격이 폭탄이 하나라도 들어서 터지면 10개로 보복을 해주는데 우리 정부는 그런 걸 전혀 안 보여주고 있다.
1: 예. 그러니까
0: 앞으로 대응에 대해서 양당의 입장이 아마 천차만별로 다를 거다. 이 부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붙을 걸로 좀 보입니다.
1: 자, 그러면 저희가 광고를 일단 듣고 상응 조치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3: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2: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3: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2: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예, 그러면 상응 조치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것도 하나의 작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치 내에서 말할 수 없다. 근데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사실 고민이 많다인 것 같아요. 마땅한 조치가 없다. 예.
0: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가장 많이 거론되는 거는 대북 확성기 재개고 예. 제가 수면 아래에서 거론되는 거 말씀드린 거는 정말 뭐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반응들이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훨씬 더 좀 그에 비해서는 뭐 온건하다고 표현할까요?
1: 예.
0: 소극적인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는.
1: 예, 북한의 사과를 촉구한다. 근데 오늘 김여정 부장 얘기로는 뭐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김자 평론가님.
4: 사과를 뭐 촉구하고 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북한이 어떤 종류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그걸 논의하는 테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1: 예.
4: 그러니까 대화를 뭐 한다는 게 서로 잘해보자 이런 대화가 아니고 적어도 책임 추궁할 무슨 이 운동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예.
4: 근데 지금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이라는 사람이 지금 입장 표명을 했는데 이 전 세계 모든 지뢰사고에서는 이 가해자들이 자기가 안 했다고 합니다. 그건 그대로 하는 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1: 예.
4: 그럼 나와서 설명하라고 해야죠. 와서 설명해라. 회의단이나 군사회담이든지 어떤 연락이든지 와서 설명을 해야지 그 입장 표명하는 걸로 되겠냐 이렇게 가야 되고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겠죠. 근데 그 방식에 아마 강경한 어떤 방식부터 좀 온건한 방식이 있을 텐데 그 내에서는 지금 군과 그다음에 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1: 예.
4: 방식을 써야 되는 거고 2015년 목함 지뢰 때도 강경한 방식을 써서 결국 북한이 왔거든요. 북한 사람도 왔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1: 당시 대북 확성기를 재개했었죠.
4: 그렇죠.
1: 예.
4: 저는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들이 겪어야 되는 어떤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서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어쨌든지 간에 북한이 책임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데려오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 예. 이재용 의원님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5: 아니 일단은 그 김여정 얘기 아까 했잖아요.
1: 예.
5: 뭐라 그랬죠?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뢰 폭발은 전면 부인했고요. 그 총 한 발 탄착하면 뭐 어떻게 된다? 뭐 보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1: 예.
5: 그러니까 좀 적반하장이지 않습니까?

0: 네. 앞서 이제 박순봉 기자도 얘기하셨지만 여기 상황 대응하는데 우리가 뭐 서해 무슨 폭격하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불가능하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행동으로 해야 될 수 있고 메시지로 해야 될 게 있는데 행동은 군대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 상황 대응한다니까 좀 지켜보시자고요. 그렇지만 메시지의 가장 효과적인 게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기 지금 가지고 있는 의혹들 모든 게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입으로 뭔가 나와야죠. 대통령의 입으로 야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 일이 일어났다.
1: 예.
0: 그럼 북한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내셔야죠. 그게 뭔지에 따라서 국민들이 아 우리 대통령 맞구나 라는 인식을 다시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황기대변인님.
2: 뭐 메시지야 뭐 지금 어제 국방부 장관도 뭐 수위를 올려서 내고 있고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 판단해서 아마 청와대에서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실질적인 부분이잖아요. 국민 감정이랑 우리가 처한 현실적 조건이 차이가 있어서 답답한 문제인데 북한이라는 집단이 불량 국가잖아요. 괴뢰 집단이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말하자면 길거리에서 이제 뭐 칼이나 총 들고 다니는 사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길거리 같으면 경찰 불러가지고 뭐 조치하면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여서 이게 해결이 될 거냐로 넘어가면 피해는 다시 우리 국민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옵션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1: 앞서 이제 박수문 기자기는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정말 네. 북쪽에 있는 서해 쪽에 섬이라도 몇 군데 포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상응 조치를 얘기했는데 그러기엔 우리 현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2: 아니 그러니까 상응 조치를 하면 북한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전쟁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2: 사실 전쟁하자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도 대응하는 게 이제 확성기 정도의 얘기인데 확성기 켜면은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되냐? 아까 김이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울에 있는 사람이야 뭐 그래 뭐 또 켰나 보다 이러고 말지만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또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 예.
2: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처해진 조건 속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를 논해야 하는데 이게 정치권으로 들어오면 북한 문제 딱 걸리면 아 잘됐다 민주당은 북한 관련해 가지고는 눈치 보는 정권이지 그래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저거는 요즘은 없어진 표현이지만은 소위 종북 정권이니까 북한에 대해서 단호하게 못해. 근데 더 말만 세게 하면 되고. 근데 야당은 그렇게 말 세게 하고 뭐 규탄하고 막 압박하고 하면 되지만 정부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 예.
2: 군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내겠다고 발표를 했으니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면서 그게 이를테면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면 그때 가서 다시 비판하고 이견을 제출하다고 해도 안 늦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예. 이재용 의원님 혹시 더 하실 말이?
0: 아,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군대가 무슨 상황 조치를 하느냐는 지켜보시자고 말씀을 드렸고
1: 그러니까
0: 시간 남잖아요. 그 사이에 진상규명해야죠.
1: 네, 진상규명하고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
0: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 본인한테 가 있는 이 화살이 이 비난 수위가 가면 갈수록 높아질 겁니다. 본인을 위해서라도 정권을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강하게 국민이 진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1: 예.
0: 인식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지는 네. 거기서 고민해야 되겠죠.
1: 알겠습니다. 오늘 DMZ 지뢰 문제는 여기까지 듣고요.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3: 가난은 견뎌도 불공정은 못 견뎌.
1: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된 발언을 했네요.
3: 네,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옛말에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불공정한 것은 못 견딘다는 말이 있다. 즉 정책 집행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냈고 토지를 사서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면 방치하거나 엉뚱한 용도로 쓰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을 잡자는 거지 나이 들어서 농사 짓기 힘들어서 옆집 사람한테 맡겨놓은 거 단속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투기 목적. 그것만 잡으려는 목적이다. 이걸 강조를 한 거고요.
1: 예.
3: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유휴 농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농지들을 태양광 발전 시설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1: 예. 농지 전수조사 사실은 일부 지역이 실시가 됐고 나머지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반발이 큰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볼게요. 김이나 평론가님은 대통령의 농지조사에 대한 발언 어떻게

0: 보셨습니까?
1: 워낙 지금 이거에 대한 반발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이 설명 내지는 뭐 해명 필요성을 느꼈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가능한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이제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뭐 표현으로는 이제 불법 임대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 법과 헌법 정신은 어쨌든 소작 금지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관행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
2: 예.
1: 이게 농민들이 이제는 고령이 되고 고령이 된 상황에서 농사를 스스로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남에게 맡겨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게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지금 전수조사하면 다 불법으로 확인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경계심이 있고 그러면은 어쨌든 땅을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 않을 것이고 팔리지 않게 되면은 나는 결국 이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만 내게 되는 거 아니냐.
2: 예.
1: 이건데 정부가 내놓은 지금 대책이나 이런 거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게 뭐 아주 의도적으로 투기를 위해서 이제 갖고 있는 땅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 개발을 기대하고 뭐 기대 갖고 있거나 그런 땅이 아니라고 하면 농지은행에다 맡긴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구제 대책을 우리가 마련했다. 그렇게 해라라고 지금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실효적이냐를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2: 예.
1: 근데 지금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에 맡기는 걸로 해결책을 마련해 놨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또 돈 들어간다. 수수료나 이런 게 들어가고
2: 농지은행에 맡기게 되면 여기에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거죠?
1: 그렇죠. 그리고 또 요거는 또 이제 요것도 불법과 이제 편법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 게 그 맡기기 싫어하는 이제 땅 주인들이 있는데 그 왜냐면 이제 세금을 이제 안 내던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그거는 내는 게 맞겠지만 어쨌든 간에 안 내던 세금을 내게 될까봐 이걸 안 맡기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 이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런 디테일한 것들에 대한 정부의 이제 설명이나 설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이제 좀 거시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2: 예.
1: 이걸로 지금 반발이 잠재워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정리하면 일단은 있습니다. 대통령이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건 안 된다. 전수조사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불법으로 되는 게 이전에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반발이 크니까 아 그건 우리가 꼭 다 잡자는 건 아닙니다. 예를 상속이나 고령자들 이런 부분들.
3: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걱정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건 사실 국민의힘까지 안 가더라도 민주당 의원들도 걱정이 많은데 그러니까 모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이라도 물러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농지조사 하지 말고 물러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실 대통령의 표현으로 보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그냥 메시지 톤이라도 바꿔야 될 것 같다. 톤이라도
2: 예.
3: 부드럽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 메시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니까 지난주보다는 낫더라.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뭐 투기꾼으로 몰아서 선동당한다 이런 표현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좀 톤 다운을 한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고는 하는데 근데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직접 자기 소유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농지에다가 주차장 만들거나 농막 만들거나 불법 건축물 안 지은 그 사람들 빼고는 모두가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2: 예.
3: 그리고 이런 좀 우려가 원래 이걸 검토가 좀 뭐 작년 말부터 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전달도 했었는데 근데 반영이 안 된 게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또 그 민주당 인사 같은 경우에는 물러나는 게 맞고 물러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 그러니까 예.
3: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예측을 하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뭔가 과감하게 추진을 하다가도 최근에 좀 지지율 떨어진 이후에는 대부분 다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여론이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정을 하고 유연하게 나갔으니까 아마 빠질 텐데 근데 이 과정에서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대통령 말 한마디가 너무 크게 작용을 한다. 이걸 좀 우려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도 국무회의 발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2: 예.
3: 예를 들어 뭐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도 대안으로 내서 나왔는데 대통령이 한마디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공무원들은 다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만약 이걸 정하고 싶었으면은 이 인사가 표현하는 거는 차라리 먼저 불법적인 사례를 찾아가지고
2: 예.
3: 보도를 하면은 아 이게 정말 어떤 그런 투기의 대상이 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게 여론상으로 안 좋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 그다음에 조사를 해도 되는데 과정이 너무 대통령의 말이 앞에 가고 뒷부분에 좀 다른 조치들이 따라오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된다. 이게 결국에 이제 대통령이 좀 소위 말하는 만기칠람 하는 게 결국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좀 있습니다.
2: 반발이 있는 것들을 다 대통령이 껴안게 된다 이거군요.
3: 네.
2: 예, 알겠습니다. 농지조사에 대해서 한기 대변인님.
4: 균형이 너무 무너질 것 같긴 한데
2: 예.
4: 저는 이거 저기 대통령께서 뭐 선동에 의해서 지금 오해가 뭐 확산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부에서 순서를 잘못 잡았다고

0: 생각을 합니다.
1: 예.
0: 이를테면 농지은행 위탁이라든가 특별조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명되기 전에 이미 그 농지조사 전수조사한다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의 맥락을 보면 부동산 투기와의 전선 확대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뭐 지금 정부에서 오해라고 표현하나 오해하기 충분한 상황이었어요.
1: 예.
0: 그러니까 팔리지도 않는 농지 그리고 내가 지금 고령이어서 이제 더 이상 농사를 못 짓는데 이걸 그냥 과태료 매기고 세금 매기고 한다 그러면 어떡하냐 이런 반발이 확산될 만한 환경을 정부에서 조성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동산 문제는 제가 느끼기로는 절반 이상이 대통령 메시지 혹은 국방부 장관들 메시지 실패에서 비롯된다고 봐요. 지난번에 뭐 부동산 잡는 거, 집값 잡는 거 계곡 정비보다 쉽다 이런 얘기들은 하실 필요 없는 얘기라고 예. 생각을 하고 기자회견에서도 전세 문제에 대해서 그 제도를 이용해서 지금 뭐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은 부자들이 아니잖아요. 보통.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집을 사진 못하지만 전세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서울에서 그래도 좀 주거비를 이렇게 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전세 관련해서도 좀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1: 예.
0: 이렇게 하는데 정부에서 그런 면이 부족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반드시 뭐 선동 때문에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정부 측의 메시지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킬 만한 말을 했다면 그 부분을 좀 터치하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 그럴 의도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렇게 오해하신다면 이런저런 지금 보안 조치들 같이 하면서 가는 거고 고령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농사 못 짓는 분들은 뭐 여기서 이제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 실제로는 농사 짓는다고 해놓고 신청서를 써놓고 거기를 야영지, 야적장 이렇게 쓰는 투기하는 목적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조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저는 예. 좋다고 생각해요.
1: 근데 이게 이제 투기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기도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이재 의원님.
2: 아니 대통령의 한 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다시 볼 수밖에 없는 이 대목인데 웬만해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불공정한 것은 못 견딘다는 말이 있다. 옛말이죠. 지금은 대한민국은 가난한 것도 견디면 안 되고 불공정한 것도 견디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런 저 가난을 우리가 놔둘 수는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복지 정책을 굉장히 펼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 예.
2: 이제 대통령의 문제가 제가 봤을 땐 뭐냐면 정부가 출범해서 대통령이 가장 많이 썼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실용주의였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에서만큼은 굉장히 부동산을 악마화시키면서 실효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제도 제가 박성태 뉴스쇼 들으면서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1: 예,
2: 고령화가 되면서 농촌이 고령화가 되면서 어쩔 수밖에 생길 수 없는 내가 이제 관리도 못하고 뭘 지을 수도 없으니 옆에 있는 김씨 이씨 제가 당신 좀 짓고 농사 짓고 거기서 좀 나한테 좀 떼줘. 이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걸 불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대통령이 이거 불법이다. 라고 투기 세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 그냥 쫙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1: 예.
2: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대통령께서 시장도 했고 도지사도 하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수장의 말 한마디에 반응할지 뻔히 아실 텐데 왜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 나가냐 본인의 말이 굉장히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을지를 모르고 했다면 그것도 실망이고 알고 했다면 더 문제인데
1: 예.
2: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얘기들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는 우려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는 정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 다시 말씀 저도 뭐 동의하고요. 이것도 대통령께서 부동산 이렇게까지 악마화하면서 그 진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좀 생각을 하시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1: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있는 부분들 상속농지나 고령농업인 또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에 대해서는 최근 당정이 이 부분은 일괄적인 처분에 대해서는 유예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또 관행적 임대차도 처분 유예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럼 관행적을 어디로 구분을 지을 거냐 또 고령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디테일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예.
3: 그러니까 이게 정책과 메시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게 메시지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큰 틀에서의 메시지는 뭐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태양광까지 언급하고 이런 디테일은 이재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정책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 예.
3: 그런 메시지는 제가 볼 때는 자제하는 건 필요.

0: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고민에서 나온 건지는 알겠습니다. 모든 정권에서 사실 고민거리가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고 했기 때문에 농지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다 놀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놀고 있다 보니까 투기의 대상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농지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에 대한 고민은 역대 정권이 다 가지고 있던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태양광은 어떻게 했냐 예로 든 건데.
1: 예.
0: 근데 이게 어쨌든 이 정책의 영역으로 가면 아, 이제부터는 또 태양광을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막 다 깔고 난리가 난단 말이죠. 그러다가 뭐 ESS 배터리에서 막 불 나고 그다음에 태양광에 새들이 새똥이 앉아갖고 뭐 태양광이 작동을 하란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1: 예.
0: 이렇게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의 정리는 필요한 것 같고 정책적으로는 결국이 농업 정책을 어떻게 펼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결국이 농지에 관한 문제는 지금 부동산으로 접근을 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기 세력이라는 게 지금 농지를 놀리고 있는 그 고령 노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예를 들면 기업이 비업무용으로 갖고 있는 토지라든가 그다음에 예. 지금 개발을 의식해서 막 이렇게 사고 있는 토지라든가 이런 거 조사 이런 거를 밝혀내겠다는 취지로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그 피해를 보는 건 어쨌든 이 고령층 농민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농민들이 애초에 농지를 왜 놀리고 있느냐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고 농지를 놀리지 않고도 어쨌든 농업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뭔가를 여러 가지를 제시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정책적으로 실질화를 시키면서 이제 갔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모로 수가 이제 어려운 거지만 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박순봉 기자가 여러 민주당 의원들의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 전했고요. 하은규 대변인도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나 여야의 주요 의사결정자들은 뉴스쇼를 들으면 뉴스쇼 발음 제가 좀 안 좋았는데
2: 뉴스쇼
1: 권력자들에게 직접 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0: 그런 이야기를 박성태 앵커가 한다.
1: 아니 박순봉 기자가 했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
3: 제가 한 게 아니고 다른 의원이 했습니다.
2: 네. 그러니까 이거 뭐
1: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직접 하지 왜 이렇게 박순봉 기자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권력자에게 직언하기 쉽지 않아요.
3: 아니, 제가 국민의힘 농해수 의원한테 들은 얘기도 좀 있는데 그 같이 있는 예. 민주당 의원이 그 너무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농지조사 얘기는 하지 마라.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예. 하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있고 예. 그런 흐름도 있다고.
2: 아니 그
1: 대통령이 꼭 들어야 될 프로 같아요.
3: 부담되는데.
2: 간단하게 짧게 얘기하면 인류 역사를 보면 뭐 독립전쟁, 뭐 마그니카르타, 의회 탄생 이런 거 다 조세저항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1: 예.
2: 근데 부동산 문제나 조세 문제를 관련해서 안 그래도 도심 지역의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든데 전선을 자꾸 확대하면 국정 동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순서를 잘 고민해서 맞는 일이라 하더라도 맞는 일이라고 판단하더라도 그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서 가실지는 청와대가 잘 좀 판단해서 가는 게 효율적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1: 예, 현기 대변인이 이제 직언을 많이 하는데 대통령을 직접 만날 일은 없지요. 예.
2: 네, 뭐 싫어할 겁니다.
1: 통해서 아마. 얘기하시면 돼.
4: 네. X에다 뭐 올려요. 그러면 그거 혹시 알아요? 또 X 네. 쓰실지.
1: 잘로 뭐 계정 또 이제 리트윈 얘기 나오고.
3: 리트윈 될 수도 있고.
0: 혹시 모르죠.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새로운 비서실장 발표했는데 하은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3: 없을 것 같습니다.
1: 없을 것 같습니다.
2: 저는 뉴스쇼에
4: 응원하겠습니다.
1: 예. 예, 마지막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조작기소특검법 국정감사 이후 처리.
1: 원래 이번 주에 처리하겠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제 얘기했네요. 국정감사 이후에 하겠다. 꽤 미룬다는 얘기죠.
3: 맞습니다. 원래 내일 본회의에 올려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테니까 그 다음 날에 처리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국감 종료 이후로 미루기로 했으니까 아예 11월로 미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예.
3: 어제 전운수 원내대변인이 표현한 걸 보면은 그 처리해야 되는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고 있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당내 여론을 수렴해서 국정감사 이후에 보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이 조작기소 특검을 좀 미루기로 했지만 어쨌든 10월 3일에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시청 광장하고 숭례문 사이입니다.
1: 예. 근데 원래 내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라면 24시간 지난 다음에 처리하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국정감사 이후로 미뤘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0: 그러니까 여론 부담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얘기도 하고 뭐 연인계원 얘기도 하고 이 주요한 이 자리에서 수차례 말씀드린 주요한 두 가지 의제에서 굳이 입장 표명까지 했는데 지금 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이면 공소취소 권한을 뺀다 하더라도
1: 예.
0: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보수 정치 보수 언론이 다 나서서 아 공소취소 다시 하는 거냐 이럴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대응해야 될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성태 뉴스쇼 들으면 이제 현안 막 10가지씩 나오는데.
1: 네, 3가지.
0: 3가지. 예. 여기선 그렇지만은 이제 전체를 다 들으면은.
1: 예.
0: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거 추진하기 이제 부담스럽다라는 이제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고 그 판단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0: 봤을 때는 그 유권자들 보기에는 지금 처리해야 될건안 처리하고 자기들 일에만 매몰돼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정감사 이후라고 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구멍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임비서실장, 정책실장 이거 다 임명을 하고 난 뒤에 정리가 된 다음에 해도 안 늦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라는 게 한 번에 동시에 막 진행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국정감사 이후든 이전이든 간에 해야 되는 것 급한 것부터 일단 다 끄고 나서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 처리는 일이 많다. 될 거예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민생 챙기는 모습 보여줘야 돼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2: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3, 2, 1, fire.
1: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3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7: 네, 뉴스쇼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8: CBS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4: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5: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4: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5: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4: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0: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3: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2: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관련해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이 매설한 것이라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2부 첫 번째 인터뷰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듣겠습니다. 네,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건 배후에 있었을 가능성으로 해석되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건 왜곡이다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영화 창작의 자유라는 또 반론도 강합니다. 영화평론가는 이 영화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오늘 전찬일 영화평론가와 함께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를 샵 1212로 보내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1: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4: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쇼.
5: 예,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관련해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출석해서 몇 가지 사실을 더 밝혔습니다. 북한군 지뢰인 것이 확실하다. 북한이 직접 매설했다라고 판단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까지 포함해서 어제 국방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0: 국방위원장이죠.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0: 예, 진성준 의원님. 국회 국방위 위원장이신데 어제 긴급 현안 자리가 밤늦게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안질에서 네. 어느 정도 의혹들은 좀 해소가 됐습니까?
1: 네, 그간에 뭐 야당 의원들이 주장했던 바가 조사를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었는데
0: 예.
1: 뭐 이렇다 할 근거도 없었습니다만 어제 국방위원회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현장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 함께 합동으로 조사 준비를 했고
0: 예.
1: 그래서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0: 예. 아, 사실은 확인됐다고 하신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조사 지연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게 분명해졌고,
0: 예.
1: 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놓고 뭐 조사를 뭐 시간을 끌은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은 시종일관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으니
0: 예.
1: 국방부 장관의 저 진술로 확인되었습니다.
0: 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경우는 계속 유엔사가 바로 조사에 들어가자고 했었는데 우리 군에서 소극적이었다, 거부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됐습니까?
1: 그렇습니다. 유엔사나 우리 군이나
0: 예.
1: 신속한 조사를 원했고 희망했습니다만 현장의 작전 여건이 그러지 못했어요.
0: 예.
1: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미확인 지뢰지대이기 때문에 조사 인력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그들의 안전을 확보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유엔 사령부도 인정했고
0: 예.
1: 그런 공동의 인식하에서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도 합의했습니다.
0: 예. 현장에서 다시 진입할 때 안전이 확보된다는 말씀하셨고 앞서 저희 뉴스연구소에서 패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먼저 이제 과연 네. 북한의 눈치 본 거냐 아니냐, 야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보면 최소한 공보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이 지뢰 사건이 커지는 걸 우리 군이나 또는 공보가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남북 대화를 중요시 여기는 대통령의 입장을 감안해서 설령 위에서 지시가 없었더라도 눈치 본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면요.
1: 그러니까 그건 그분들의 머릿속 생각일 뿐이지
0: 예.
1: 이것을 무슨 커지고 안 커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0: 예.
1: 우리 군이 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미확인 지뢰지대에 들어갔다가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엄연한 현실 아닙니까?
0: 예.
1: 근데 그것을 무슨 덮어둔다고 덮어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끈다고 끌려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럼 그분들 머릿속 생각에 불과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나왔던 기본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1: 네.
0: 먼저 하나 여쭤보면 어제 현안 질의에서 강신철 장관이 사고 당시 현장 영상이 있다. 그래서 회의 자체가 네. 비공개로 돼서 국회 방송이랄지 다른 언론사 카메라도 빠지고 기자들도 빠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김병주 의원은 영상을 보고 눈물이 난다라고 했는데 혹시 어떤 네. 류의 영상이었습니까?
1: 그러니까 문제의 사고 당일 9월 21일 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 정병들이 통문 안쪽으로 진입하고
0: 예.
1: 지뢰를 탐지하는 장면 그리고 폭발이 일어나서 부상을 당한 장병들을 서로 부축하고 기어서 그 수색로를 빠져나오는 장면들을 봤는데
0: 예.
1: 저도 역시나 울컥하고 그랬습니다. 장병들의 헌신적인 어떤 소명의식 또 부상 전후를 끌어안고 함께 빠져나오는 장면 이런 것에서 정말 지난 전후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0: 예. 그럼 이 영상은 당시 수색에 들어갔던 18명의 대원 중 누구의 바디캠에 있던 영상인가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1: 현장에 두 개의 바디캠이 투입됐는데
0: 예.
1: 한 개는 작동하지 않았고 한 개의 바디캠이 작동해서 그 작동된 영상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0: 예.

0: 사실은 지뢰가 폭발한 뒤에 장병들이 나올 때 주변에 또 다른 지뢰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탐지봉을 통해서 다 바닥을 조금씩 눌러가면서 다른 지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다 남겼었군요.
1: 그렇습니다. 지뢰를 탐지하면서 들어갔다가 돌아 나오면서 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0: 예.
1: 이미 탐지한 통로로 다시 나오는 것이지만 또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0: 예.
1: 이 안전한 후송을 위해서는 일일이 탐침봉으로 지뢰를 확인하는 작업을 추가로 더 했어야 했습니다.
0: 예.
1: 그런 환경 속에서 무사히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가슴 뭉클했습니다.
0: 예, 당시 장병들이 지뢰밭 속에 있었던 장면들이 좀 많이 드러났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다른 부분을 좀 더 여쭤보면요. 어제 강시철 장관은 유실된 지뢰가 아니고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 근거는 뭘로 얘기를 한 겁니까?
1: 그러니까 사고 현장의 한 반경 1~2m 지역 내에서
0: 예.
1: 모두 지뢰 4발이 관측된 것입니다.
0: 예.
1: 지뢰 2발은 폭발했고 또 한 발은 퇴각하던 장병들이 지뢰를 탐지해서 목격한 것이고
0: 예.
1: 또 한 발은 현장 조사를 위해서 투입된 병력이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0: 예.
1: 상태로 볼 때 이것은 일부러 매설한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군은 내렸다는 것입니다.
0: 예. 유실된 거면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군요.
1: 그렇습니다.
0: 의도적으로 매설했다라는 거고 이 매설 네네. 시기는 언제쯤으로 추정하는 건가요?
1: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0: 예.
1: 2024년 4월부터 진행되었는데 그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매설된 것으로 보인다, 판단한다
0: 예.
1: 하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었습니다.
0: 예. 24년 4월 이후에 매설된 것. 그러면 이 말은 뭐 6.25 때든지 아주 옛날에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군요, 최소한.
1: 그렇죠. 지금 발견된 지뢰가 목함 지뢰와 유사한 외양을 가지고 있는
0: 예.
1: 수지 반보병 지뢰, 그러니까 플라스틱 재질의 지뢰라는 것입니다.
0: 예.
1: 근데 이것은 1969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한국 전쟁 당시의 지뢰가 뭐 폭발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0: 아니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지뢰.
1: 그 이후에 만들어진 지뢰다라고 하는 점은 확인된 것이죠.
0: 예, 그러면 지금까지 확인된 건 군사분계선 남쪽, 그러니까 우리 쪽에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가 되겠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최근에 얘기했던 것은 고의성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건 어떤 네. 얘기인가요?
1: 2015년 목함지뢰 사건과 비교한 말씀입니다.
0: 예, 예.
1: 2015년에도 목함지뢰가 폭발해서 우리 장병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때는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0: 예.
1: 우리 군의 추진철책 통문,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GP지역에 연결되어 있는
0: 예.
1: 철책선을 늘 출입하는 통문에다가 지뢰를 심었던 거거든요.
0: 예, 우리 쪽으로 많이 와서죠. 그러니까 MDL에서 한참 남쪽으로 와서.
1: 네, 네.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면서 수색을 하는 우리 장병들을 노리고
0: 예.
1: 우리 장병들이 일상적으로 거의 매일같이 출입하는 통문에다가 지뢰를 심은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통상 지뢰는 방어형 무기로 정의되는데 그 방어형 무기인 지뢰를 공격 무기로 활용하고 사용했던 거죠.
0: 예.
1: 그러니까 우리 군 장병을 노리고 표적을 삼아서 공격 무기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0: 예.
1: 이제 그것과 이번
0: 지뢰는
1: 조금 양상이 다를 수 있는 게 아니냐.
0: 다를 수 있는 게 아니냐.
1: 예. 예.
0: 구체적으로는 예. 어떤 말씀이신 거죠?
1: 그것은
0: 그러면 방어용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1: 더 조사해 봐야
0: 예.
1: 그거는 알 수 있는 문제다. 아직은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었습니다.
0: 그러면 와서

0: 우리 군인들이 자주 가는 길목에 설치해서 밟고 터져라라고 매설하는 게 아니고, 혹시 우리 군이 북측으로 넘어올까 봐, 북측 입장에서 만약에
1: 네.
0: 방어용으로 지금 매설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1: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0: 예. 그러면 혹시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의 상응 조치랄지?
1: 아니요,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0: 예.
1: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 지뢰를 매설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된 것 아닙니까?
0: 예.
1: 이거는 정전협정 위반이고 넓게 보면 군사적인 도발입니다.
0: 예.
1: 그러니까 단호한 대응 조치가 필요합니다.
0: 예.
1: 단호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 강도와
0: 예.
1: 수위, 방법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조사해서 북한의 고의성, 표적성이 입증되면
0: 예.
1: 대응 수위를 더 높여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0: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일단 북한이 고의로,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지뢰를 설치했는지 또는 혹시 방어적으로 설치했는지 이건 뒤에 봐야 되겠지만 정전협정 위반은 명백하다라고 했는데요.
1: 네.
0: 일단 우리 상응 조치는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예.
1: 네, 그거는 군에서 다양한 옵션을 놓고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압니다. 아직
0: 예.
1: 최종적인 판단과 종합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의성이나 표적성 여부까지를 다 판단해서
0: 예.
1: 국방부가 대응 수위를 정할 것으로 압니다.
0: 예.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대북 확성기 재개가 2015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뭐 야당도 있고요. 인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1: 어제 국방위에서도 확성기 방송의 재개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계셨습니다만,
0: 예.
1: 그게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것이 그런 심리전적 대응이 북한에게 실효적인 어떤 대응 조치가 될 것인가 하는
0: 예.
1: 문제는 더 판단하고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0: 예. 더 실효적인 수준을 판단해봐야 된다 얘기하셨고, 오늘 아침에 김여정 북한 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뢰 관련된 얘기는 나만의 자작극이다. 총탄 하나라도 탄착된다면 여기에 대한 대응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1: 예상되는 반응 아니겠습니까?
0: 예.
1: 북한이 언제는 우리가 한 일이다 이렇게 시인한 적이 없었고
0: 예.
1: 일단 부인하죠. 뭐 당연히 그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0: 예. 그러면 사실은 이게 북한의 뭐 유감 표명을 해달라거나 사과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현재 분위기상은 볼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대화 채널에 아예 없고 현재 김여정 부장의 반응을 본다면.
1: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이것이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 지뢰가 매설되었음을 확인하고
0: 예.
1: 유엔 사령부도 이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또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재발 방지를 촉구해 나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앞서 저희 뉴스 연구에서도 국민의힘 의원 일부의 얘기로 전한 겁니다. 뭐, 북한 내 사격을 한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필요하다. 우리 장병이 다쳤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1: 북한의 사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0: 예.
1: 그런 것도 옵션의 하나로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는 취하되,
0: 예.
1: 그것이 북한과의 또 다른 군사적 긴장의 격화나 군사적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위를 잘 찾아내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지금 남북 관계랄지 여러 가지 군사적 긴장 등을 감안한 처한 현실은 또 이해되는데 우리 장병들이 북한의 지뢰에 당했기 때문에 여기 대한 또 국민 감정도 있고 상황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게 상응 조치가 나오려면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나오는 건가요?
1: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0: 예.
1: 그게 나오지 않았는데 조치를 취할 수야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0: 엊그제 발표한 건 이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인데 최종 그러면
1: 네.
0: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1: 그렇잖아도 그것을 제가 국방부의

0: 하긴 했는데 예. 아직은 시기를 단정해서 말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었습니다.
1: 예.
0: 조금 유엔사의 최종적인 판단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1: 예.
0: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진 여러 증거물들에 대한 감식 결과도 최종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 예.
0: 조금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고요. 예, 이 부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현재 남북 적대적 두 국가 방침에 따라 사실은 지난해 부터도 계속 MDL 요새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뒤쪽으로는 좀 대전차 방어벽도 있다고 그러고요. 이번처럼 지뢰를 DMZ에 상당 부분 또 매설을 했고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그러니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고요. 그런 것이 다 북한으로서는 방어적 성격의 작업이다라고 주장하겠지만
1: 예.
0: 그것이 남북 간의 분단을 더 고착화시키고 영구화시키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1: 예.
0: 우리로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북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가면서도 그에 따른 군사적 대비태세는 튼튼히 하는
1: 예.
0: 그래서 한편으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또 한편으로는 또 유연하게 임하는 이런 양면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지금 양면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단호해야 되는데 단호하다 보면 김여정 부장의 반응처럼 남북관계는 또 어쨌든 경색되거나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가 있고요.
0: 이번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저는 단호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해서 MDL을 넘어와가지고 우리 측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것 아닙니까?
1: 예.
0: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국방부 차원이나 우리 군 차원에서는 그렇게 단호하게 대응해야죠.
1: 예.
0: 그렇지만 범정부적인 차원에서는 그것이 북한과의 또 다른 군사적인 어떤 긴장의 격화,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안정적인 관리가 또 필요한 것이죠.
1: 예.
0: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오히려 더 크게 시키는 건 말고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는 쪽으로 듣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있는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괜찮을 것이다. 나를 좋아하고 또 존중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유화적인 대화 제스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북미 대화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예, 뭐 가능성을 뭐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북한이 이에 호응해서 대화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1: 예.
0: 그래서 남북관계의 이런 저 격화 또 적대적인 양상을 뭔가 좀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1: 예.
0: 북한이 한사코 우리와의 대화는 거부하고 문을 닫아 걸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접근이 남북관계도 풀리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1: 예.
0: 북미 대화가 조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님께 좀 여쭤봤는데요. 이번 질문은 민주당의 대통합추진단 진보연대 분과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진보연대를 위한 첫 연석회의를 이제 열 건데 조기혁신당은 불참하겠다고 해요. 진보연대는 네.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0: 이게 좀 저희 당 내에서는 역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1: 예.
0: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문제는 우리 이해식 위원장이 분과위원장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고
1: 예.
0: 저는 그 외에 뭐 소수 정당이긴 합니다만 진보당 또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의 연대 공조 작업을 맡고 있는데
1: 예.
0: 이 세 정당들과 논의를 해가는 데 있어서 1차적인 과제는 지난 대선 당시에 야 5당 당시에는 저희들이 야당이었죠. 야
1: 예.
0: 5당 원탁회의의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순차적

0: 핵심적인 과제로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0: 거기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문제라든지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문제라든지 하는 이런 정치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가 선차적으로 풀려야 되기 때문에
1: 예.
0: 이 논의를 함께해왔던 조국혁신당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다른 정당들의 요청이고
1: 예.
0: 또 저희 민주당도 그에 동의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도 이 정치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함께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만
1: 예.
0: 조국혁신당은 뭐 신뢰 회복 조치가 먼저다라는 입장으로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어요.
1: 예.
0: 그래서 저희들이 좀 지속적으로 조국혁신당을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조국혁신당이 그 연석회의 테이블에 나오실 건지 어쩔 건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국방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추석 장보기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9월 30일까지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추석 상차림에 필요한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40% 저렴하게 만나보세요. 전통시장에서도 혜택이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30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결제 금액의 30%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드립니다. 또 9월 20일까지 농알 상품권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해 농알 상품권 가맹점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축산물 할인 지원 누리집을 참고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4: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 쇼.
1: 예, 지금부터는 영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논쟁적인 영화입니다. 역사적 사실 하나를 다루는데 여기 왜곡이 너무 많다. 아니다. 그걸 의도한 건 아니다. 영화일 뿐이다. 라는 영화입니다. 바로 영화 암살자들 얘기인데요. 오늘 전찬일 영화평론가와 함께 논란을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전찬일입니다.
1: 예. 일단 영화 보셨죠?
5: 네. 두 번 봤는데 어제 두 번째 보러 가는데
1: 예.
5: 출연 선배가 와가지고 이건 뭐지?
1: 출연을 위해서 한 번 더 보신 건 아니고?
5: 아니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1: 바뀌어서. 예.
5: 가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
1: 예.
5: 이거 참 재밌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 이
5: 네.
1: 상황이
5: 네.
1: 재밌다고는 하셨고
5: 네.
1: 영화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5: 저는 사실 호프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1: 예.
5: 많은 뭐 반론들이 있었고 비판이 있었는데 호프 못지않게
1: 예.
5: 사실 영화 특히 편집 이런 지점에서는 호프 이상으로
1: 예.
5: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1987급 장준환 감독의
1: 예.
5: 1987에 견줄 수 있는 영화다. 편집은 제가 볼 때 1987보다 더 나은 것 같고요.
1: 예.
5: 그리고 이제 그 촬영의 이목예라든지 음악의 조용욱 대한민국 그야말로 최상의 그 프로들이
1: 예.
5: 함께한 영화거든요. 거기 출연진만이
1: 영화적 디테일에서 그렇다는 말씀.
5: 그렇죠. 그래서 영화적으로는 사실 흠잡을 데가 거의 없다라는 게 제 총평입니다.
1: 예.
5: 네네.
1: 영화적으로.
5: 네.
1: 혹시 뭐 아 이 부분 디테일이 뛰어났다.
5: 네.
1: 라고 아 저희 먼저 말씀을 드리면
5: 네.
1: 지금 예매 순위도 암살자들이 높고
5: 네.
1: 또 최근 논란이 되면서 관심을 또 받은 면도 있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5: 그렇죠.
1: 일부 스포일러가 들어갈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전찬일 평론가님 보시기에 이 장면은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아 괜찮았네라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5: 괜찮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한 인상을 준 장면. 그 사실 제 1974년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거든요.
1: 예.
5: 그 시절에는 어떤 경우에도 지나가다가

0: 국회의원식 국회의원 되면은 다 멈춰서서
1: 예.
0: 뭐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건 체제에 뭐 반항을 하거나 어쨌든 멈춰서서 국회에 대한 격려하는 게 하나의 관행이었고
1: 예.
0: 일종의 예의였죠.
1: 하나의 의식이 됐고.
0: 네네. 근데 거기서 유해진이 분한 경찰 캐릭터가 그 영화 속에 그
1: 예.
0: 청와대 이제 경호 계장 만나고 예. 나서 완전히 당한 다음에 내려오는데 하긴 이루어지잖아요.
1: 예.
0: 근데 거기서 망설이면서 멈춰서지 않고 그냥 걸어가는 장면.
1: 다 저는 국회에 대한 격려를 하고 있는데
0: 네.
1: 경찰 과장인 유해진
0: 네.
1: 과장만 돌아봤다가 다시 그냥 나가는 네. 장면.
0: 저는 이 그 한 컷이 한 장면이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했던 어떤 그 주제의식을 담아내는 결정적 장면 아니었나. 사실 이건 불순한 거잖아요.
1: 예.
0: 불경한 거고 불경한 어떤 측면에서는.
1: 당시로 본다면.
0: 그럼요. 경찰이고.
1: 저도 80년대
0: 네.
1: 초등학생이었는데.
0: 네네.
1: 막 뛰어가다가도
0: 네네.
1: 6시만 되면
0: 네.
1: 멈췄어요. 예.
0: 네, 저도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러죠. 그 자식들이 그,
1: 예.
0: 한테 자기가 그 어떤 울분을 토로하면서 경찰로서 받았던 자랑스러웠던 훈장 다, 표창 이런 거 막
1: 예.
0: 집어 던지면서 그게 연결되는 거를 보면서 마치 제 심정을 대변하는 저 1979년에
1: 예.
0: 박정희 대통령이
1: 12.12 있을 때
0: 예, 그때 고3이었습니다.
1: 예.
0: 창밖을 보면서 교실에서 울었던 사람입니다.
1: 누가 우리 국부를.
0: 네, 그렇죠. 왜? 그 성장을 그렇게 해왔으니까.
1: 예.
0: 그리고 유병수 사가 세상에서 가장 현모양처인 걸로 저는 알고 살았죠.
1: 예.
0: 근데 이제 74년에는 중학교 1학년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자의식이 형성돼서
1: 예.
0: 되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아직 어린 나이였고
1: 예.
0: 그래서 그러고 났는데 이제 재수하고 대학 들어가서 내가 내가 배운 모든 게 거짓말이구나. 그래갖고 저 1학년 때 엄청난 방황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네.
1: 앞서 이제 그 장면에서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0: 네.
1: 너희들이 국가냐 이거 상징으로 보여준 장면이 인상 깊었다고 말씀하셨고요. 별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0: 그 별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는데
1: 네.
0: 저는 뭐 사실 5점을 주면은
1: 예.
0: 그거는 5점 만점에 5점을 주면은
1: 예.
0: 오히려 그 영화에 대해서 조금 좀 아쉬움을 오히려 표명하는 걸 수 있어서 그 아쉬움을 0.5점에 담아서
1: 4.5점을
0: 네. 호프와 마찬가지로
1: 최근에 네. 호프를 4.5점
0: 주셨었죠. 네.
1: 혹시 4점 주신 영화는 기억나신 게 그러니까 비교 평가를 해봐야 되니까
0: 뭐 4점 준 영화들도 꽤 있고 3점 준 영화들도 있고
1: 네.
0: 뭐 많지만 예. 지금 당장 뭐 떠오르는 영화 같은 경우는 가령 어쩔 수가 없다 같은 경우 박찬욱
1: 예.
0: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의 평점을 문다면 4점을 아마 제가 주게 되지 않을까.
1: 예.
0: 제가 만점을 줄 영화는 이제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인데 5점 만점.
1: 예.
0: 그런데 뭐 5점을 줄 수도 있고 그 영화도 4.5점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4.5점이라는 거는 보통의 경우
1: 거네요.
0: 제가 줄 수 있는 최상의
1: 점수점이다라고
0: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 예. 이 영화가 호불호가 워낙 갈리고
0: 네.
1: 워낙 논쟁적인 영화입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전찬일 평론가님은 난 너무 잘 봤다라고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반대된 입장에서 이런 건 좀
0: 네.
1: 문제가 아니었어요라는 입장에서 자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논쟁적인 부분 역사적 사실을 다뤘는데 왜곡이 많은 것 같다. 이건 창작의 자유냐 왜곡의 문제가 있냐 이 부분입니다. 이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사실 평상시에 역사 왜곡이라는 그 규정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사 왜곡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역사적 진실이라는 게
1: 예.
0: 과연 얼마나 많은가.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역사적 진실인가?
1: 예.
0: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지만 끊임없이 어떤 역사적 사실 내지 진실이라고 주장되는 것들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1: 예.
0: 그것이 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특히 예술을 한다는 사람들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죠.
1: 예.
0: 사실 그 유경수 여사 살인 그 저격 사건이 뭐 새삼스러울 거 없잖아요.
1: 예예.
0: 수십 년 동안
1: 예.
0: 이렇게 제기됐던 문제들을 다시 뛰어든 거거든요. 뭐
1: 예.
0: 10여 년 전

0: 전에 어떤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선택 그 선정된 그 시나리오를 보고 예. 감독이 마음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 영화를 제작한 하이브 미디어 코프는
1: 예.
0: 뭐 서울에 바로 서울의 봄, 하얼빈, 남산의 부장들을 만든 그런 제작사고요.
1: 예.
0: 재미난 건 지금 그 디즈니에서 그 방영 중인 시리즈
1: 예.
0: 메이드 인 코리아도 하이브 미디어 코프에서 한 거거든요.
1: 역사적 사실을 다룬 그렇죠. 영화 콘텐츠들. 그러니까
0: 기획 제작자가 예. 굉장히 그런 그 소재를 선호하고 좋아하고 또 어떤 역사적인 문제의식을 평상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어? 그런 영화들을 즐겨 만들어 왔고 사실 이 영화가 좀 불편할 수 있는 건 서울의 봄이 기대 이상의 그 1300만이 넘는 대박을 터뜨리면서 뭐뭐 예. 뭐 어떤 분들한테는 아, 그 영화가 계엄 실패한 결정적 요인 아니었느냐. 또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감사하게
1: 예.
0: 감사하게 이 영화 덕에 그러니까 한편의 영화가 영화는 영화로 머물 수 있지만 때로는 영화를 넘어서기도 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영화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고 영화로 머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영화가 영화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지금 경계심
1: 예.
0: 두려움이 있는 거죠. 서울의 봄 같은 그 현상이란 말은 좀 거창하긴 하지만 재현되는 것에는 두려움. 가령 도가니 같은 경우도
1: 예.
0: 그 영화의 성공으로 도가니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택시 운전사의 성공을 인해서 5.18이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1: 예.
0: 대한민국 나가서 세계적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됐고요. 그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1: 오히려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네.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얼마나 값지게 또 얼마나 네. 큰 희생을 치르고 달성됐는지 느낄 수가 있는데
0: 네.
1: 이 영화가 약간 논쟁적인 주제를 던지는데 이 논쟁이 과연 바람직한 논쟁이냐? 왜냐하면 근거가 좀 너무 부족하다. 많은 부분들이 의혹이 됐다면 가장 핵심적인 의혹은 그거죠. 유경수 여사는 문세광이 저격한 건데 그 뒤에 배우가 혹시 청와대나 당시 권력이 있느냐라는 건데 이게 합리적 의심이나 약간 의혹의 단초도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탄환이 없어졌다는 것 빼고는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를 사망케 했던 탄환을 발견했다는 것 빼고는 큰 의혹이 없는데 마치 중정 더 나아가 생각한다면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배후에 있는 것처럼 묘사됐다는 거죠.
0: 그렇게 이제 우리 MC께서는 보셨는데 저는 예.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0: 왜냐하면 그 영화가 묘사한 것뿐만이 아니고 실제 그 다큐를 보면은
1: 예.
0: 그 문세광이 저격한 그 한 발의 그 불발까지 포함해서
1: 예.
0: 그 다섯 발 중에 불발이 이제 한 발이 포함했으니까 문세광이 쏜 총탄으로는 그 각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이미 입증이란 말은 좀 과격하지만
1: 예.
0: 그 의심을 샀고 최근에 지금 유튜브에는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뭐 불가능한 각도인데
1: 예.
0: 어떻게 문세광의 단독범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음모론이라고 좀 보지 않고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
1: 예.
0: 있는
1: 예.
0: 그래서 박정희 배우설은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1: 예.
0: 영화에서는 저도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마는 영화에서는 박정희가 직접적으로 배우라는 언급도 없고 묘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1: 예.
0: 제가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놀란 거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묘사 자체를 어떤 그 가치 판단을 하지 않으려는
1: 예.
0: 영화의 노력이 보여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1: 그 감독도
0: 네.
1: 이걸 어떻게 유경수 회사의 배우자인
0: 네.
1: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배우에 있는 걸 해석될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 그래서 이건 스포일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행사의 연설대를 바꾼다든지 연설대를 바꾸는 건 일단 경호처가 관련돼 있어야 되죠.
0: 네.
1: 그다음에 유해진 씨가 분한 형사역이 계속 진실을 찾아가는데 중앙정보부가 계속 방해를
0: 네.
1: 해요. 그리고 협박도 하죠.
0: 네.
1: 부타도 있고요. 그러면 중앙정보부가 개입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타당한 의심인데 당시 대통령의 지시 없이 중앙정보부가 개입됐나? 이거는 사실 더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0: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배우설이 자연적으로 추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예.
0: 의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1: 근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추론될 수 있는 걸 감독이 몰랐다는 건.
0: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예. 게 영화 공부를 꽤 좀

0: 오래 하지 않았겠습니까?
1: 예, 예.
0: 한 40, 한 5년 했는데 거기서 깨달은, 거기서 배운 결론은 뭐냐면 의도와 해석은 다르다라는 거죠.
1: 예.
0: 때로는 같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의도와 상관없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감독은 그거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보는 사람은 왜냐하면 중정과 당시에 그 박동은 한 몸이었으니까.
1: 예, 예.
0: 어?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메이드 인 코리아 2를 보면은
1: 예.
0: 그 당시에 그 중정 부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못마땅해하죠.
1: 예.
0: 너무나 재미난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중정 부장님은 김재규 장군이거든요.
1: 예.
0: 제가 장군이라고 칭하는. 근데 거기서 개차반으로 묘사하잖아요.
1: 예.
0: 그래서 제가 두 영화를 보면서 같은 제작사가 중정을 이렇게 달리 묘사하네. 그래서 그 차장한테 잘 관시하고, 이런 식의 현빈이 연기한 캐릭터한테.
1: 예.
0: 그래서 저는 같은 제작사에서 만든 시리즈와 영화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이 암살자들이
1: 예.
0: 특별히 그런 의도를 강조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1: 예.
0: 영화적으로 제가 이 영화가 훌륭하다고 하는 건 바로 인과관계가 잘 묘사되기 때문이에요.
1: 예.
0: 그걸 너무 친절하게 그린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나올 수 있는데 대중영화잖아요.
1: 예.
0: 대중영화는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1: 인과관계란 건 이 네. 영화에서 인과관계란 건
0: 그렇죠. 원인과 결과.
1: 네.
0: 그렇죠. 호프가 비판받은 가장 큰 이유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답을 구할 수가 없다는 예. 거예요. 그거는 일부러 나홍진 감독이 그렇게 모호하게 연출을 한 거고요. 여기서는 허진호답지 않게.
1: 예.
0: 사실 허진호는 그동안 만들어온 영화를 보면 상당히 열린 진행 열린 전개 열린 예. 결과를 보이는 감독이에요. 보여온 감독. 그런데 여기서는 결말은 열려갔지만 굉장히 친절하게.
1: 예.
0: 아,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 천만 영화 천만이 되기를 바라는 욕망을 갖고 만든 영화구나.
1: 친절함이라는 네. 건 이런 부분인가요? 뭔가 권력이 이거를 감추려고 있어라는 장면들을 계속 보여줬다. 이게 친절하다는 것인가요?
0: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1: 예.
0: 이미 드러난 주장된 역사 쪽에서 역사 분야 역사학자든 역사 강사든
1: 예.
0: 그들이 줄곧 제기한 문제들을 그거를 근거로 하는 거지 없이 그냥 그 영화사 쪽에서 만들어낸 것은 제가 알기로 없어요. 그래서 근거 없다라는 말 자체가 근거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거가
1: 예를 들어서
0: 잘 깔려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예. 과거사 정리위원회인가요? 거기서 네. 나왔던 거에는 당시 서울청 감식 계장이
0: 네.
1: 나중에 증언컨대 총격은 8월 15일에 있었고 8월 16일 날 네. 들어가서 탄환을 회수했는데 이건 청와대에서 다 가져갔다.
0: 그렇죠. 그 전날.
1: 이거였죠? 그게 이제 의혹의 한 단초가 됐는데 근데 사실은 또 하나가 이제 유경수 여사를 관통한 것으로 보이는 탄환은 발견되지 않았다.
0: 그렇죠.
1: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리고 그 서울대병원 의사한테 예. 가서 기자가 묻지 않습니까? 탄환의 존재 여부
1: 예.
0: 모른다 그러고.
1: 예.
0: 근데 이거는 영화의 영화적 각색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감식계장 그 사람이 1989년인가
1: 예.
0: 나와서 증언하잖아요.
1: 예.
0: 본세강의 총탄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그리고 영화 속에서도 묘사가 되고.
1: 예.
0: 그리고 사실 저도 뭐 원래 저 유튜브 잘 안 봅니다만은 그 역사 강사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역사 강사라든지
1: 예.
0: 또 그 심리학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주장하는 거를 쭉 몇 건 참고해 보니까 심지어 한 심리학자는 박시영의 배우서를 아예 그냥 발언을 하더만요.
1: 예.
0: 그래서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영화의 그가 묘사한 것들이 근거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를 저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 아 근데 감식계장이 얘기한 건 사실은 1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0: 네.
1: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심 당시 이 사건을 통제하려고 했던 청와대의 것들이 과장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0: 네.
1: 여기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입니다. 연설대가 바뀌었다거나
0: 네.
1: 그러니까 방탄용으로 바뀌었다고 나오죠. 그거는 이제 청와대 측에서 저격할 걸 생각하고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맞을 걸 피하기 위해서 방탄용으로 바꿨다는 얘기. 그다음에 경호지

0: 이미 전날 바뀌었다, 바로 직전에 바뀌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3월에 바뀌었거든요. 3월이나 4월에. 근데 이런 것들이 잘못된 사실로 의심을 더하는 장치로 쓰이는 게 이런 게 이제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데는 조금 뭐랄까요? 세심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리고 가장 끝에 나오는 게 동아일보인데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하고 해직 기자들이 발생하는 이게 맨 뒤에 사진으로 떡 박혀요. 흑백 사진과 함께 자막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돌아오지 못했다. 근데 물론 동아일보 해직 사태도 있었고 자유언론 실천 선언도 많은데 이게 문세광 씨 취재하다 나온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영화 관객들이 볼 때는 오해하기가 너무 쉽게 돼 있어요.
1: 네. 그래서 뭐 그런 점을 들어서 비판은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0: 네.
1: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적 상상력이라는 것, 상상력이라는 것은 사실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0: 예.
1: 어떤 경우는 가공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사실 팩션이 우리가 그거를 팩트 플러스 픽션을 예. 팩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팩션이 일반화되는 계기가 되는 결정적 영화가 실미도거든요.
0: 예.
1: 네. 그럼 실미도는 뭐 다큐멘터리처럼 심지어는 다큐멘터리도 사실만을 나려하지 않습니다.
0: 예.
1: 취사 선택을 하니까.
0: 그렇죠.
1: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만약에 좀 더 신중하고
0: 예.
1: 사려 깊었어야 된다라는 비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것은 영화하는 사람, 영화를 만든 사람들도 경청이 된다고 봅니다.
0: 예.
1: 그런데 어떤 영화적 필요에 의해서 어떤 가공을 좀 한 걸 가지고 저는 관객을 믿는 사람입니다.
0: 예.
1: 제가 저 석사 논문이 관객 비판을 통해서 사회 비판을 예. 다뤘던 사람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수동적 관객의 문제만이 아니고 다 관객들이 판단한다는 거죠.
0: 예.
1: 역량은 맞죠. 저것이 역사적 사실일 수 있는가 수 있다라는 그러나 이 사람들도 저것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0: 예.
1: 계속해서 그 시정을 해 나간다라고 봅니다. 물론 청소년층은 좀 조심 예. 더 조심스러워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죠.
0: 예.
1: 그래서 사실 우리 이런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식민사 간 정도가 아니고 한국 매국사 간의 그 점철된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역사학자들은 억울할 겁니다.
0: 예.
1: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부분이 또 그랬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지 않습니까?
0: 예.
1: 바로 저는 그런 것들은 관객들이 자정 노릇에 의해서 좀 해준다고 봅니다.
0: 사실을 다룰 때 어디까지 창작이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얼마 전 우민우 감독입니다. 남산의 부장들 그다음에 메이드 인 코리아 그리고 하얼빈을 연출했던 감독이죠. 이분이 역사물을 많이 다루는데 이 표현을 언론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역사의 큰 줄기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가상의 인물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영화적 상상력이 될 수 있지만 큰 팩트는 건드리면 안 된다. 하얼빈 예를 들었더라고요. 이토비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암살한 게 안 죽은 의사가 아니다. 다른 삼자다. 이건 역사의 큰 줄기는 건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이건 물론 우민우 감독의 개인 주장이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에 대해서 큰 줄기를 건드린 게 돼서
1: 네.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이토 히로부미 사살은
0: 예.
1: 이미 현장 목격과 기록에서 그렇죠. 이미 검증이 된 거고
0: 예.
1: 그 유경수 여사를 저격한 그 탄환 그 문제는 계속 수십 년간 문제제기가 되어왔던 거지 않습니까?
0: 예.
1: 다르죠.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을 창작의 자유라고 접근한 것을
0: 예.
1: 마치 그 자유가 무한정 주어지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정말 동의하기가
0: 동의하겠다.
1: 힘든데
0: 예.
1: 제 동의 여부가 뭐 크게 뭐 중요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역사계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해온 거를 그걸 음모론으로 추측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걸 아까 말씀을 드린 거죠.
0: 알겠습니다.
1: 네.
0: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의 주장인데요. 유족이 여전히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상처를 건드릴 수 있다. 특히 많은 영화 관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아 그러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되기 때문에 남편이 배우자를 죽였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무리하다. 아무리 상상력이라고 해도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1: 네,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유족 측에서는
0: 네.
1: 그런데 그 공인이냐 사인이냐에 대해서 다를 것으로 봅니다.
0: 예.

0: 공인은 살아생전에서도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1: 예.
0: 입장.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에 관련된 영화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1: 예.
0: 그렇죠? 그런데 변호인도 제작사는 아직도 그 영화는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가 아니라고 나는, 얘기합니다.
1: 예.
0: 어?
1: 예.
0: 그만큼 뭐라 그럴까 우리 사회에서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1: 예.
0: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 이 영화는 오해 소진이 있다라고 저도 보는 게
1: 예.
0: 문세광을 문태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학생
1: 예.
0: 그 장봉화 양인가요? 예. 최승화라고 하고 그런 노력을 하지만 또 마지막에는
1: 예.
0: 실제 다큐를 통해서
1: 한 것처럼
0: 네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해서
1: 알겠습니다.
0: 네네. 네.
1: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0: 아 그래요?
1: 오늘 말씀.
0: 호프 때는 좀 길어가지고 좀 그 정도 할 수 있지 네. 알았는데 오늘은 아니었군요.
1: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사이.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 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하이, 하이,
1: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네, 오늘 뉴스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CBS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

0: 이 터집니다. 경기도 시각예술인 21인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고 새로운 감각을 발견하는 순간, 아트팝 경기
1: 터진대요. 다양한 즐거움이 터진대요. 작품을 보고 즐기고 마음에 드는 작품과 상품은 직접 구매까지.
0: 전시와 판매를 아우르는 특별한 아트페어, 아트팝 경기
1: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이 캠페인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차, 운전 10년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금은 날씨가 맑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 추위를 부르는 가을비 소식이 있는데요.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아서 5에서 30mm 정도지만 이동하실 때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예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서 서울은 18도입니다. 오늘 일교차가 커지면서 낮 동안 일부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기온이 28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서울과 수원, 부산이 26도, 춘천, 광주 27도, 대구 28도, 강릉 29도까지 오르면서 일부 지역은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1: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5: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6: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7: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6: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7: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8: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9: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0: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1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0: 마누카 꿀.
1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0: 뉴질랜드.
1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0: 당연히 콤비타죠.
1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0: 콤비타 마누카 꿀.
1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0: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대화할 때요, 자신의 이름을 자기가 직접 불러가면서 3인칭처럼 얘기하는 거 딱 7살 때까지만 허용됩니다. 렉스 배고파, 헝군이 피곤해, 다 큰 어른이 이러고 있는 거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곤란하죠. 자, 근데 말이죠,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잣말로 자기 이름을 불러보는 건 상상 이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답니다. 셀프 응원, 셀프 위로라고 우리가 흔히 쓰는 것처럼 대중 심리학에서는 셀프 치어리딩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죠. 타인의 응원이나 인정에 목매지 않고 나 스스로 나의 가장 열렬한 응원 단장이 되어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마침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한 달 동안 수고 많았다고 셀프 응원 우리 한번 해볼까요?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 입주 1435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짹짹!